자진한잎 중에서 계면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이시면서 우리 음악계의 큰 스승이신 분이죠. 정재국의 피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산책길에서 이 땅의 수많은 스승들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시는 이 땅의 스승들, 내가 넘어질 때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시는 분,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 눈빛으로 그 길을 가르쳐주시는 분, 앞에서 끌기보다 뒤에서 발걸음 가벼롭도록 밀어주시는 분, 제자가 빛이 날 때 조용히 웃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시는 분, 오늘 그분의 존재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환한 미소로 조용히 뒤에서 힘이 돼주시고 오래도록 불을 밝혀주시는 이 땅의 모든 스승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스승 한 분쯤 있으시겠죠? 훨씬 더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요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많이 변했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훌륭한 스승들은 여전히 드러내지 않아도 은은한 빛이 되어 갈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스승의 날, 이 땅의 스승들께 빨간 카네이션 꽃 한 송이 올립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소리로 질러 부르는 곡이라 해서 지르는 락이란 의미의 얼락입니다.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삭창이입니다. 이 시조시 내용은 누군가 너무도 반가운 사람이 찾아올 약속이 돼 있는 어떤 이의 마음을 노래한 시조시입니다. 창이 어른거려서 반가운 사람이 왔나 보다 하고 펄떡 뛰어나갔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봉황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이 시조시에는 임인 줄 알고 뛰어나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반드시 임이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반가운 누군가가 찾아왔다 생각하면 더 실감나는 감상이 될 듯합니다. 이미 찾아와도 좋고요. 좋은 친구가 찾아와도 좋고 또 아끼는 제자가 찾아와도 아마 이 시조시 주인공처럼 펄떡 뛰어나갈 듯합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헌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후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새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오일번 하여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듣겠는데요. 이양교의 노래, 김관희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윤문숙의 해금,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 거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이문안이 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후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세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우일번 하여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용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하셨던 분이죠. 이양교의 노래였고요. 김관희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윤문숙의 해금,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7549님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국악을 너무 좋아하는 한 사람을 국악의 모든 장르를 폭넓게 알려주셔서 지식을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응원 감사합니다. 응원은 언제나 힘이 납니다. 보뜨마을님께서 항상 좋은 아침 시간을 열어주시는 송지원님은 제게 국악의 즐거움을 안겨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오늘도 경청합니다 하셨습니다.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눈 초롱초롱한 학생 같은 보뜰마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생각나요.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지 못하지만 매일 생각하는 제자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직접 찾아뵙지 못한다 해도 늘 생각하는 그 마음도 좋습니다. 글동무님은 어제던가요? 새싹 문자로 오셨는데 이틀째 개근하셨네요. 반갑고요. 닉네임도 마음에 듭니다. 왠지 좋은 예감입니다. 이번에 별곡 듣겠습니다. 별곡의 별자는 나눌 별자를 쓰는데요. 특별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영산회상의 특별한 악곡 구성이란 뜻에서 별곡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영산회상을 원래 순서대로 연주하지 않고 모음곡의 구성을 달리해서 붙여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들으실 별곡은 도드리부터 시작해서 돌장,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까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정로아쾌의 연주로 별곡 들려드립니다.

도드리 돌장, 사면 도드리, 하현 도드리로 구성된 별곡 들으셨는데요. 차분하게 하현 도드리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모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별곡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어버이날 방송 때 들려주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기분이었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도 국악산책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승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이 땅의 스승님들께 모두 고스란히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산책지기님도 스승의 날에 참 맞는 분이세요. 산책지기님도 스승의 날이 참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네, 물론 저에게도 오늘 특별한 날 맞습니다. 고맙고요. 또 지초실님께서 옛 스승님 이야기를 문자로 주셨는데요. 제가 8살 초등학교 2학년 때 20살 초임으로 오신 여선생님이 이제 83살이 되셨네요. 아침밥을 굶고 온 제자가 있으면 아궁이 솥에 밥해서 먹이셨던 스승님. 여름방학 끝나고 발표 시간 때 제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무등산에 올라 광주 시내를 내려다보니 여러 기와집들이 꼬막 껍질을 엎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너는 커서 글 잘 쓰겠구나 하고 칭찬하셨던 말씀이 어제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참 훌륭한 스승님이시네요. 이 지초실님께서는 한시도 잘 지으시고 스승님 말씀대로 되신 것 아닌가 싶네요. 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권주가 골랐습니다. 권주가는 술을 권하는 노래란 의미가 있는데요. 술을 권하지만 실제는 만수무강을 비는 내용입니다. 불로초로 술을 빚어 만년배에 가득 부어 비나이다 남산술을 이런 노랫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불로초나 만년배나 모두 만수무강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이죠. 남산수도 같은 의미인데요. 시경소화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남산이 영원한 것처럼 이지러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 하는 뜻인데요. 여 남산지수 불건불붕이란 시경에 나오는 식구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뜻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남산수입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데 아주 낭만적으로 마시는 표현도 나오죠. 소월의 시에도 나오는 진달래꽃이 좋은 약산동대에도 나옵니다. 약산동대 어지러진 바위꽃을 꺾어 줄을 놓으며 무궁무진 먹사이다. 이런 표현도 들을 수 있는 노래. 오늘 스승의 날 이 땅의 훌륭한 스승들께 오래 사시도록 불로장생주 한 잔 올리는 마음으로 가사 권주가 권해드립니다.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권주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사 이수자 강권순의 가곡 이수자죠.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님들 오래 사시도록 불로장생주 한 잔 올리는 마음으로 전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랜만에 스승님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네요.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도령림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 저희 학교 때 스승님들은 거의 천국에 가시거나 너무 연로하실 텐데 잘 모시지 못한 배은망덕함에 죄송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과 관련된 노래 듣고 싶다 하셨는데요. 이 권주가를 이 스승님께 전해드리는 그 마음 담아드립니다. 또 검정콩님께서 역시 느낌표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참 좋아요 하셨습니다. 스승님 하면 이 초등학교 때 그 도장 기억이 나죠. 저도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런 동그란 도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하나 찍혀 있고 참 잘했어요 써 있고 거기에 별표도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런 기억도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의 향기, 책에 미친 바보.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책을 좋아한 인물, 그래서 심지어 책에 미친 바보라는 호칭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 조선 후기의 작가 이덕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덕무가 책을 너무도 좋아해서 사람들은 그를 간서치, 즉 책에 미친 바보라고 칭했는데요. 그 스스로도 그 호칭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평생 읽은 책이 무려 2만 권이 넘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권수는 오늘날의 책 한 권과는 다른데요. 책 하나가 두 권일 수도 있고 아홉 권일 수도 있어서 계산 방식이 좀 다르지만 엄청난 독서량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덕무의 저술은 방대한 문집 71권 32책의 규모인 청장관 전서에 남아있는데요. 그의 글 하나하나가 특별한 향기가 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읽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골라왔는데요. 1761년 이덕무의 나이 21살 때 쓴 글 책에 미친 바보 간서치전이란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덕무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목멱산 아래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살았다. 그의 말씨는 어눌하고 성품은 게으르고 졸렬해서 세상 일을 잘 몰랐고 바둑이나 장기 같은 잡기는 더욱 알지 못했다. 남들이 욕을 해도 변명하는 일이 없었고 칭찬을 해도 잘난 척하지 않았으며 오직 책 보는 일만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추위에도 더위에도 배고픔에도 병드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 어릴 때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의 방은 아주 작았으나 그래도 동쪽, 서쪽, 남쪽 3면에 창이 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는 방향을 따라 빛을 받아가며 종일 책을 읽었다. 행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책을 보면 문득 기뻐서 웃으니 집안 사람들은 그가 웃는 모습을 보면 기이한 책을 얻은 줄 알았다. 특히 두보의 오원율 씨를 좋아한 그는 시를 골똘히 생각할 때면 앓는 사람처럼 읊조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심오한 뜻을 깨치기라도 하면 기뻐하며 일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갈가마귀가 우짖는 듯 하였다. 때로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다가 때로는 꿈꾸는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다. 이에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책에 미친 바보, 간서치라고 불렀으나 그 또한 그걸 기

0: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의 전기를 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붓을 들어 그에 관한 일을 쓰고 간서치전이라 이름하였다. 그의 이름과 성은 기록하지 않는다.
1: 안연시비 안연문인자왈 극기봉예위인 일일극기봉예 천하귀인원 윈유기유인오제 안연왈 청문기목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안연왈 회수불민 청사사의 중국문인자왈 출문여견대빈 사민여승대제 기소불용물시어인 제방무원 제가무원 중궁왈옹수불민 청사사의 사마우문인자왈 인자기언야인

유명 부귀재천 군자 경이 무실 여인 공이 유례 사해진의 개형제야 군자 하환호 무형제야 자장 문명자 왈치 윤지참 부수

자공문정자왈족식족병민신지의 자공왈필부득이고 어사삼자하선 왈거병자공왈필부득이고 어사이자하선 왈거식자고계유사민무신불리 극자성왈 군자지리의 하이문위 자공왈 석호부자지설군자야 사불급설 문유지랴 지류문야 호표지과규겨냥지과학 애공문어유약왈연기용부족여지하 유약대왈합처로 왈리오유부족여지하기철야 대왈백성족 군수겨부족 백성부족 군수겨족 자장문숭덕변옥자왈 주충신사의 숭덕야 애지욕기생 호지욕기사 기욕기생 우욕기사 시호야 성부리부역지 지경공문정어공자 공자대왈 군군신신 부부자자 공활선제신여군불군신불신 부불부자부자 수유소고득이식저 자왈편언가이저록자 기유야여 자로무숭락 자왈청송오유이냐 피랴사무송호 자장문정자

자활 군자성인지미 불성인지악 소인반시 기강자 문정어 공자 공자대활 정자정야 차소리정 숙감부정 기강자 환도문어 공자 공자대활 구

0: 자지무력 수상지부절 개강자 문정어 공자왈 여살무도 이취유도하여 공자대왈 자위정언 용살 자욕선이 민선의 군자지덕풍 소인지덕초 초상지풍 필언 자장문사하여 사가위지달의 자왈 하제이소위달자 자장대왈 제방필문제가필문자왈 시무냐비다랴 다랴자 질지기호의 차러니 관색여의하인 제방필달제가필달 부무냐자 색취니 행위 거지불의 제방필문 제가필문 번지종유어 무지하왈 감문숭덕수특변옥 자왈선제문선사후득 비숭덕여 공기악무공인지악 비수특여 일조지분 만기신이급 기친비호겨 번지문인 자왈애인 문지자왈지인 번지미달 자왈거직조제왕능사왕자직 번지퇴 견자하왈향야오현어부자이문지 자왈거직조제왕능사왕자직하위야 자하왈 부제언어 순유천하 선어중 거고요 불인자원의 탕유천하 선어중 거이윤 불인자원의 자공문우 자왈 충고이 선도지 불가적지 무자요건 증자왈 군자 희문 회우 희우보인
1: 공자가 가장 아낀 제자 안연과 공자의 대화가 수록된 논어 안연편 성독으로 들으셨는데요. 공자가 안연을 통해 자신의 학통을 잇고 싶어 했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성태영의 성독으로 논어 안연편 들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조선 후기 정조대의 규장각 검서관을 지낸 학자 이덕무가 쓴 글 간서치전 책만 읽는 바보라는 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덕무는 1741년 영조 17년에 태어나서 1793년 정조 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서광이었고요. 문장이 워낙 뛰어나서 그의 문장은 당시 중국에도 잘 알려졌습니다. 오늘 읽은 이덕무의 글 간서치전 책만 읽는 바보라는 글은 사실 이덕무 자신의 이야기인데요. 나이 21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책에서 손을 놓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루 종일 해 가는 방향을 따라 빛을 받아가며 종일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전기를 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붓을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제목을 간서치전이라 한다라고 글에 밝혔습니다. 우리 국악산책 청취자분들 중에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책 좋아하는 이덕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가 잘 되실 듯합니다. 책을 읽다가 심오한 뜻을 깨쳤을 때 기뻐하면서 일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동감이 되실 겁니다. 이덕무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고 하나하나 깨쳐가며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요. 독학으로 학문에 통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스승은 바로 책이었던 건데요. 오늘 스승의 날, 책이 스승이었던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의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덕무는 서울 출신이라서 이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았지만 정조 임금이 그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특별 채용했습니다.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이 검서관으로 일하면서 관직 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덕무는 아마도 정조 임금을 진정한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9108님께서 스승의 날 청취자분들과 스승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나누니 더욱 뜻 깊습니다. 저도 산책지기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도 저도 특별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 하나하나가 참 따뜻해서 오늘 훈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최종실류 소고춤 반주 음악 준비했습니다. 소고는 한 손에 쥘 수 있도록 크기를 작게 해서 만든 북 종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소고를 들고 뭔가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손수자를 써서 수고라는 이름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한 손에 잡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농악이나 연희를 할 때 소고잡이들은 악기 연주보다는 일정한 동작을 취하거나 춤을 추는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오늘 들으실 최종실류 소고춤은 농악을 연주할 때 벚꽃오름의 특별한 춤사위와 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한 음악입니다. 태평소와 사물이 함께하는 연주인데요. 사물과 태평소 반주에 맞추어서 소고춤을 춥니다. 굿거리로 시작해서 자진몰이, 동살풀이, 휘몰이 순으로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최종실류 소고춤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전보현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현장의 소리라서 더 생동감이 있었죠. 굿거리, 자진몰이, 동살풀이, 휘몰이, 마무리가락으로 이어진 최종신류 속옷춤 반주음악 전보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려드린 음악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전보현 개인 독주회 공연 실황 자료였습니다. 1007님께서 책에 미쳤다는 말을 들은 삶이 참 멋지고 닮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저에 대한 평판은 책을 좋아해인데요. 저도 책을 좋아한다를 넘어서 미치는 단계까지 도달하고 싶다는 갈망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 1007님은 좋아하는 책을 필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책을 좋아하는 단계는 이전에 훨씬 이전에 다 뛰어넘으신 것 같아요. 또 글동무님께서 저도 방송 듣다 보면 가끔 국악산책 듣는 것이 서울대생보다 더 산책지기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책지기님도 청취자분들께 스승의 역할도 하시는 게 맞아요 하셨는데요. 아, 오늘 방송 사연들이 모두 훈훈하네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요 여러 곡을 짤막짤막하게 해서 기악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이렇게 여러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신고산 다령, 궁초댕기 이어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아악단의 민요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현의 소리였고요.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 준비했습니다. 철연금은 하와이언 기타와 검은고의 장점을 반영해서 만든 새로운 악기입니다. 이 악기를 만든 분은 지난날 줄타기 명인이었던 김영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제자 안향년 성창순과 같은 분이 그리고 그 아랫세대 유경화가 철연금의 연주 전승을 제대로 이어서 오늘날까지 전승을 잘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처음 등장한 악기 철연금 오늘 철연금으로 연주하는 산조 듣겠습니다.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를 성창순 유경화의 철연금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성창순 유경화의 철연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철연금의 부산한 소리가 마치 주말을 앞둔 우리의 마음 같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주말을 앞둔 들뜬 우리 마음과 같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육자백이 들려드립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한글을 창제하신 분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우리에게 한글이 있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그 고마움은 아무리 많이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한글이 있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음악 국문디프리, 그래서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문디프리는 언문디프리, 한글디프리라고도 부르는데요. 19세기 전후로 형성된 음악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서도시 국문디프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기억니은 디귿리을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이 사졌더니 언약이 지중치 못하였구나, 가갸 거겨 가위 없는 이내 몸이 그지없이도 되었구나, 이런 방식으로 한글을 풀어나갑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에 듣는 한글 노래 국문 뒤풀이입니다.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에 들려드린 국문 뒤풀이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맹자가 말한 군자 삼락 중에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승이란 직업이라기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거라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겠죠. 참된 스승은 제자를 억지로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이 땅의 모든 스승의 마음 다시금 헤아려 보면서 송지훈의 국악산책 여기서 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0: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빛이 섬처럼 군데군데 떠 있고 어둠이 긴 숲처럼 깔린 저녁 시간의 런던 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나치면서 흘끗 쳐다보면 모든 것에 우연히도 기적적으로 아름다움이 흩뿌려져 있다. 버지니아 울프의 런던 거리 헤매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올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램버트의 타임 아웃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문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남네요. 모든 것에 우연히도 기적적으로 아름다움이 흩뿌려져 있다. 저의 주변에도 또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흩뿌려져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기적을 천천히 느껴보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또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솔솔의 노래입니다. 팔랑팔랑.

아주 짧은 오디오 드라마 한 편을 본것 같은 그런 노래네요. 솔솔의 팔랑팔랑이었습니다. 진짜 이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김밥과 커피를 싸서 나들이를 가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1759번 쓰시는 분께서 어제부터 날이 확 더워졌네요. 더 더워지기 전에 문화시대 들으면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문화시대 듣고 산책하고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벤치에 앉아서 바람도 느끼면 아주 제격이죠.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 드릴게요. 매년 전 세계 주요 갤러리와 컬렉터, 미술 관계자들이 모이는 아트 부산이 15번째 아트 페어를 개최합니다. 5월 21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5월 2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되는데요. 지난 9일부터는 아트 부산 15주년을 기념하며 전시장 안에 머물렀던 예술 경험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부산 아트 위크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아트위크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는 오프사이드 전시, 아트 엑센터 프롤로그인데요. 과거 부산시장 관저였던 도모헌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권력의 공간이었던 장소를 청년 작가, 그리고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상징적인데요. 그 밖에도 작가 스튜디오 투어, 또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해운대 해변과 마린시티에서 펼쳐지는 러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전시를 넘어서 직접 머물고 경험하면서 일상에 스며드는 예술 체험을 제안하는 건데요. 본 행사인 아트 부산에서도 글로벌 미술 시장의 정점에 선 거장부터 또 동시대의 감각을 투영하는 신진 작가들까지 생동하는 미술 현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전시장이 되는 부산 아트 위크는 5월 21일까지, 그리고 본 행사인 아트 부산은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 부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26회 서울국제 즉흥 춤축제가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2001년에 시작된 서울국제 즉흥춤축제는 즉흥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국제협업 등을 선보여온 축제인데요. 올해도 가장 순수한 춤과 만난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즉흥춤은 정말 말 그대로 정해진 형식보다 몸의 직관과 감각을 따라 움직이는 춤인데요. 특히 서로의 움직임과 무게를 느끼며 이어가는 컨택 즉흥은 하나의 독립적인 공연 장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국제즉흥춤축제에서는 국내외 예술인들의 즉흥춤과 음악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영국과 스페인, 미국 등 8개국 2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서 공연과 워크숍, 또 토크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서울 남산국악당과 대학로예술극장, 또 마로니에 공원, 나루 아트센터 야외 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즉흥의 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16일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지는 개막 공연에서는 동서양 음악이 즉흥과 만나면 이란 주제 아래 두 개의 작품이 공연됩니다. 오후 6시 야외마당에서는 5개국 예술가가 협업해서 만든 공연 더 스프링, 그리고 오후 7시 크라운 해태홀에서는 전통 연희와 칸딘스키 그림, 그리고 즉흥이 만난 점선면대 정중동이 펼쳐지고요. 23일 나루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폐막 공연에는 즉흥, 예기치 않은 우연성이란 제목으로 4개국 1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즉흥춤을 선보입니다. 그 밖에도 백분 릴레이 즉흥 공연, 또 해금 명인 강은일과 전통 현악기 연주자들이 즉흥 무용가들과 협업하는 강은일과 즉흥 친구들,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 즉흥 아티스트들의 만남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유로는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몸짓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퀴드 사운드가 6월 6일 토요일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2026년 신작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을 선보입니다. 리퀴드 사운드는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전통 연희, 현대 무용, 현대 설치 미술, 바로크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해온 단체인데요. 2026년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 공식 초청을 받을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작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에서는 소리와 공간에 집중했다고 해요. 특히 판소리와 정가라는 견고한 전통 양식을 빌려와서 소리가 가진 물질적 속성에 주목하고 또 그 소리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변하는지 실험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판소리와 정가가 가진 이야기를 해체하고 발성법, 농음, 식임새, 안일이, 발림 등을 재조합해서 그것들이 가진 진동과 소리를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전통 성악이 가진 호흡과 울림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리퀴드 사운드의 신작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 관람권을 문화시대 문화선물로 저희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그리고 오후 6시 공연 중에 원하는 시간과 성함을 적어서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회차별로 두 분씩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구이임의 검푸른 바닥을 딛고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부산 아트위크와 아트부산 소식, 제2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소식, 그리고 리퀴드 사운드의 신작 보컬스페이스 조광눈 공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컬스페이스 조광눈 관람권을 문화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6월 6일 토요일 남산 국악당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오후 3시와 6시 공연 중에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해서 성함과 함께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신청해 주십시오. 회차별로 두 분께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아수라님께서 춤축제, 그것도 즉흥 춤축제입니다. 아주 재미있겠다고 올려주셨고요. 국악사랑이라고 쓰시는 분은

이제 시내 토크 기다려요 하고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한 곡을 더 듣고 올게요. 더 튠의 노래 뱃노래입니다.

0: 이지혜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은 뭐 일이 영화를 보는 거라 네. 정말 많이 보겠지만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주로 혼자 영화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동료 기자분들과 함께 보는 걸 좋아하시는 편?

0: 뭐 언론 시사 갈 때는 혼자 보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냥 제가 보고 싶은 영화 볼 때는 친구들이랑 아니면 뭐
1: 아.
0: 동료들이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1: 네.
0: 이제 영화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1: 맞아요,
0: 재밌잖아요. 그리고
1: 맞아요.
0: 저희는 이제 그걸 필리버스터라고 하거든요. 너무 재밌는 영화를 만나면 서로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할
1: 네.
0: 얘기가 많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1: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그때는 혼자 보면 너무 답답하죠. 그 감동이 이제 식기 전에 바로바로
1: 네.
0: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친구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1: 그때 혹시 그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움까지 진행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0: 아, 그렇게까지는 영화에 그렇게 목숨 걸진 않습니다. 친구가 더 중요하죠.
1: 아, 기대했는데 살짝. 아, 그렇게 보시. 저도 혼영을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요. 주로 혼자 보는 조조 영화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아침에 일찍 혼자 가서 보면 일단 마치 극장을 혼자 대관한 것 같은 그런 기분, 호사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0: 맞아요.
1: 딱 보고 나와도 반나절 남아있어. 그래서 뭔가 하루를 뿌듯하게 산것 같은 느낌과 함께 그 기분을 가지고 혼밥과 홍커를 즐기며
0: 아,
1: 산책길을
0: 너무
1: 돌아서,
0: 좋죠.
1: 예, 그 즐거움,
0: 나와의 데이트.
1: 나와의 데이트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영화 싹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모두 끝까지 다 올라갈 때까지 그 감흥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 아,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후다닥 나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떠신 편이세요?
0: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화에 따라 달라요. 너무 좋아서 그 감동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지속시키고 싶은 영화는 계속
1: 네.
0: 앉아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도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저와 비슷하시군요. 자, 아, 이렇게 영화 얘기 나누고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산책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좀 이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 우리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영화 피날을 준비했는데요.
1: 네.
0: 국내에는 2012년에 개봉해서 현재 재개봉을 했어요.
1: 아.
0: 그 영화의 감독인 빔 벤더스 감독의 전작전을 지금 국내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영화 피나도 이번에 관객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15년 만에 재개봉인 거네요? 이
0: 그
1: 작품이?
0: 전에도 한번 재개봉한 적이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피나바우시 서거 이제를 기념하면서 이제 6주년 정도에 한번더 이제 개봉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서
1: 네.
0: 피나바우시라는 이름은 사실 무용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피나의 작품들을 사실 피나가 여러 투어를 돌고 피나바우슈의 무용단들이 전 세계적인 투어를 돌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와서 공연을 하기는
1: 아,
0: 했었어요.
1: 그래요.
0: 근데 티켓팅이죠.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1: 네.
0: 좀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한번 피나바우슈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1: 네.
0: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1: 네. 자, 피나바우시.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그래, 현대 무용의 거장 정도의 타이틀? 요 정도는 알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태어났고 또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0: 일단 피나바우시는 1940년에 태어나서 73년부터 2009년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이 일을 했던 그 부버탈의 탄츠테아터를 이끄는 무용가였어요. 일단 현대 무용의 대명사. 그리고 이제 고전 무용에서 벗어나서
1: 네.
0: 발레죠. 새로운 극예술 장르인 탄츠 테아터를 이제 확립해서 세계 무용계의 판도를 바꾼 인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1: 탄츠 테아토가 뭘까요?
0: 탄츠는 이제 영어로 하면 댄스, 테아터는 이제 시어터인데
1: 네.
0: 무용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탄츠 테아터인데 사실 피나 이전에도 탄츠 테아터는 있었어요. 특히
1: 네.
0: 독일에서 이제 활발하게 있었는데 피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유행을 선도하게 되고 이 장르를 이제 확립을 했죠.
1: 네.
0: 말 그대로 무용과 연극을 결합한 그런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된 무용 양식의 하나이고요.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고전 발레 문법에서 벗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로움이에요. 고전 발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연극, 무용, 뭐 무대 예술 어떤 면에서는 연기가 또 중요하게 네. 다뤄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장르들이

0: 융합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일정한 플롯이나 우리가 연극을 볼때 기승전결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1: 네.
0: 현실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뭐 사랑이나 고독, 뭐 슬픔 같은 것들을 무용과 극으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무용극이다라고
1: 네.
0: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와,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0: 네.
1: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주제를 형식을 탈피한 자유로운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0: 네.
1: 대표적인 무용가인데, 아, 어떤 모습일까? 그 영화 속에도 이제 확인이 가능할 텐데,
0: 네.
1: 감독이 빔 벤더스죠.
0: 네.
1: 이 영화 만들려고 진짜 오랫동안 고심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빔 벤더스도 독일을 대표하는, 피나바우슈도 독일을 대표하는 무용가이고, 빔 벤더스도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감독인데,
1: 네.
0: 사실 빔 벤더스가 피나바우슈에 대해서 이제 다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20년도 더
1: 아,
0: 전이에요.
1: 그래요?
0: 이 피나바우슈의 공연을 베니스에서 처음 보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하면서, 아, 이 사람에 대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피나바우슈와 예술적인 교류, 우정을 나눠왔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할지 감독으로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아바타 이후죠. 2009년 이후에 3D 기술이 진일보하는 것을 지켜보고,
1: 네.
0: 아, 3D구나. 이 피나바우슈의 세계, 그녀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담으려면 3D 기술이 필요하다. 지금이구나. 라는
1: 네.
0: 생각에 이제 함께 영화 촬영에 돌입을 했는데,
1: 네.
0: 굉장히 또 영화 촬영에 앞서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1: 이거 자체가 굉장한 스토리가 있고 영화적인 것
0: 네.
1: 같은데 어떤 일일까요?
0: 피나바우슈가 암을 선고를 받고 5일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1: 네.
0: 촬영을 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감독도 그렇고 이제 피나바우슈와 함께 일하던 이 무용단의 단원들도 이제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자초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역시 빔 벤더스는
1: 네.
0: 지지 않고
1: 네.
0: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이 작품을 피나바우슈에게 바치는, 세상을 떠난 친구를 제대로 보내주는 의식으로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남은 이제 무용단 단원들과 이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1: 이거 자체가 진짜 약간 영화적인 스토리 같은데,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피나바우슈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0: 네.
1: 사실 출연은 못한 건, 등장을
0: 그쵸.
1: 못하는 거네요, 이
0: 네.
1: 작품에는. 그렇지만 그 피나바우슈에 대한 애도와 이제
0: 네.
1: 헌사가 담긴 영화다, 이렇게 볼
0: 그쵸.
1: 수가 있는 거네요.
0: 네.
1: 그러면 빔 벤더스 감독은 뭐 글쎄요, 무용에 관한 영화는 어떤 형식을 취해서 제작이 됐을까요?
0: 일단 인물 다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인물이 사후에 이러한 다큐가 제작될 경우에는 그 인물의 살아생전의 자료 화면이라든지 그 인물과 가까운 사이였던 인물들에게 인터뷰를 따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1: 그렇죠.
0: 근데 이번 영화는 그러한 방식을 최대한 배제를 했어요.
1: 네.
0: 일단 피나바우슈 살아생전의 자료들은 최대한 적게 보여주고요. 또 인터뷰도 딱 정해놨어요, 인물들을. 이 무용단 단원으로만 한정을 시켜서 같이 일했을 때 피나가 어떻게 무용에 접근했으며 작품을 만들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적은 정도로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제 썼거든요. 빔 벤더스 감독은 어떤 타인의 말이나 피나바우슈의 과거의 어떤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이 인물이 이런 예술가입니다라고 제시하기보다는 관객들이 그냥 피나바우슈의 작품을 제대로 보고 느끼기를 바랬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버탈 무용수들로 하여금 피나바우슈의 대표적인 네 편의 작품들을 이제 그 상영을 해요. 그래서 뭐 봄의 제전이라든지 카페밀로, 보름달과 같은 이 작품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0: 이 작품들이 이렇게 총 이게 통으로 다 이제 보여주지는 않고 이 작품들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구간을 아주 섬세하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만 봐도 사실 내가 무용에 대해서, 현대 무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가 춤이라는 것은
1: 네.
0: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음악을 듣고 나도
1: 들썩
0: 모르게 나오는
1: 엉덩이를
0: 그 가장
1: 들썩이게 되는
0: 최초의 움직임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0: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 안 해줘요. 이 봄의 제전이 고대 신에게 처녀를 바치는 의식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거든요.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보다 보면 그런 것이겠구나라고 확 직감이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오늘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보를 많이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1: 그냥.
0: 가셔서 백지 상태에서 이 피나바우슈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1: 네.
0: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 소개 너무 좋았어요. 막 가고 싶어. 제가 막 검색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0: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 안 해줘요. 이 봄의 제전이 고대 신에게 처녀를 바치는 의식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거든요.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보다 보면 그런 것이겠구나라고 확 직감이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오늘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보를 많이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1: 그냥.
0: 가셔서 백지 상태에서 이 피나바우슈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1: 네.
0: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 아.
0: 현실에서 그냥 무대에서 보는 수밖에 없는데 영화이다 보니까 무대가 아닌 어떻게 보면 무용이라는 장르 이질적인 공간에서 이 무용수한테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들도 영화만이 할수 있는 어떤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처음 한 사실인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퍼탈 탄츠 테아터 여기에 한국인 단원이 있다고요?
0: 네.
1: 김나영 무용가 이분도 작품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0: 네.
1: 얘기 좀 해주세요. 네.
0: 굉장히 비중이 높으시고요, 영화 안에서.
1: 아, 네.
0: 솔로 이제 춤을 추시는 부분도 있고, 이분의 인터뷰가 나올 때, 되게 한국 관객으로서 반가울 수밖에 없죠.
1: 네.
0: 왜냐면 이 부파탈의 이 단원들이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고, 나이도 20대부터 60대까지
1: 아, 그래요.
0: 근주하고, 굉장히 다양한 단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1: 네.
0: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피나바우슈에 대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국말이
1: 네.
0: 들리면 우리 한국 관객들은 더 빠져들 수밖에
1: 반갑죠.
0: 없죠.
1: 네.
0: 그리고 특히 김나영 무용가 같은 경우에는 피나가 전 정말 좀 신기했던 부분이 단원들이 다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1: 그럼요.
0: 피나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김나영 무용가도 피나가 이랬고 피나가 저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또 보여주는구나
1: 네.
0: 예술 안에서 다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걸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김나영 무용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되게 예민한 기질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피나바우슈가 그거 굉장히 좋은 점이다 그걸 너의 춤에 이용해라 그러니까
1: 네.
0: 피나바우슈가 이렇게 말이 많거나 단원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렇게 디렉션을 내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대요. 근데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 무용가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이제 한마디씩 이제 해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김나영 무용가가 아, 그래. 내 안에 있는 이 예민함을 긍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춤을 출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 네.
0: 피나를 보여주는 피나바울슈가 어떤 안무가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화죠.
1: 그러네요. 근데 예술성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0: 네.
1: 이 단원을 구성할 때 각기 다른 국적에,
0: 네.
1: 각기 다른 연령대에, 그리고 그 단점도 장점으로 발견해 줄수 있는 그런
0: 네.
1: 아주 반짝이는 눈을 가진 그런 무용가였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음악을 그러면 영화를 상상하면서 아직 못
0: 네.
1: 봤으니까요.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준 미야케 작곡의 영화 피나의 OST, Release of the Valley.

0: 와, 진짜 어깨가 좀 들썩거려 지금. 우리는 피나마우시는 될수 없으나
1: 네.
0: 우리가 가진 미약한 몸으로 조금씩 흔들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하죠. 네, 준 미약해 작곡의 영화 피나마우시의 OST 가운데 릴리스 오브 더 밸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제 시네토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로 빔 벤더스 감독의 피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아까 3D로 제작이 됐다고
1: 네.
0: 소개해 주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화상에 잘 살려졌을까?
1: 네.
0: 이거 좀 궁금하네요.
1: 일단 이 3D로 제작하게 된 이유가 빔 벤더스 감독이 이 기술을 통해서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그 극장 맨 앞줄에서 관람하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영화를 봤지만 우리가 1열에서 보는 것 같다. 아주 실감나는 영화를 볼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습니다.
0: 오,
1: 1열이
0: 그래요?
1: 아니라 내가 저 무용가들과 함께 지금 무대
0: 현장에.
1: 위에서 뛰고 있는
0: 아, 심지어
1: 느낌이
0: 뛰고
1: 들어요.
0: 있어요.
1: 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무대에서 무용을 볼 때는 그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들이 뭐 헐떡거리는 숨이라든지 막 근육의 떨림이라든지 막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 이런 걸까지는 못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3D로 그런 정보량까지 다 꽉꽉 눌러 담은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기서 같이 뛰고 있는 착각을
0: 오.
1: 불러일으키고
0: 네.
1: 굉장히 신체적으로 고양되는 기분까지 느껴지거든요.
0: 오늘 조금 손놀림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1: 저 약간 지금 춤추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가지고
0: 네.
1: 저도 모르게 그게 빚어 나왔네요.
0: 나왔네요. 나왔어요.
1: 네.
0: 이거 꼭 보셔야겠네요. 몸을 사실 이게 되게 잘 쓰고 싶은 욕망들이 조금씩은 다 있으실 거거든요.
1: 네.
0: 피나를 보시고 좀
1: 네.
0: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과 함께
1: 네.
0: 영화의 이제 감상평으로 마무리해볼까요?
1: 피나바우시가 굉장히

0: 쉽게 등장을 하는데 안무를 짤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등장을 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눈을 뜨고 추는 거랑 눈을 감고 추는 거랑 너무나 다르다. 엄청나게 다른 작품이 되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1: 네.
0: 관객 입장에서 그런 미세한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영화를 쭉 보게 되거든요.
1: 네.
0: 그 차이에 같이 이제 동감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바로 이 봄의 제전이라는 작품을 담은 건데요. 이 봄의 제전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녀를 이제 고대의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이제 형성한 것인데 흙이 뿌려져 있어요, 바닥에.
1: 네.
0: 거기에서부터 이제 무용가들이 일어나면서 작품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 작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무런 베이스가 없이 봤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흙에서 씨앗이 움트는 것 같은 몸짓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아, 봄이 왔구나. 봄의 제전이라는 전 제목도 몰랐거든요. 아,
1: 네.
0: 봄이 왔구나. 그리고 빨간 천을 하나를 들고 처녀가 어딘가 그 이제 남성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아, 저것은 뭔가 지금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1: 네.
0: 그러니까 그 의식이 나타내는 폭력성이나 에로티시즘 같은 것들을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차이로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아, 피나바우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관객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걸 느끼면서 정말 대단한 예술가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 안에는 정말 많은 몸들이 등장해요. 60대부터 20대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젊은 몸, 늙은 몸, 강인한 몸, 마른 몸, 키가 큰 몸, 작은 몸, 여러 몸이 등장하는데 이 몸들이 하나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걸 보면 아, 이 피나바우슈의 춤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안에 갇혀져 있던 생명력이 해방된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화를 보면서 그냥 앉아 있을 뿐인 관객 역시도 아, 지금 내몸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나도 저렇게 꺼내놔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춤을 추게 만드는 영화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는 아, 출근하느라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춤을 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내 몸이 일상성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피나 같은 영화를 만나면 내 몸에 가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평을 넓혀준달까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피나가 현대인에게 좀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몸을 해방시킬 때가
0: 네.
1: 왔습니다. 춤으로 인하여. 아니, 진짜 번뜩 든 생각은 이게 진짜 갑갑한 의자에 앉아 있는 극장의 형식이 아니라 굉장히 트여 있는 큰 홀 같은 데서 이 영화를 감상하는데 그냥 정자세가 아니라 자기 몸을 해방시키면서 이 영화를 감상하면 너무
0: 그럼 너무
1: 재밌,
0: 좋겠네요.
1: 그쵸?
0: 네. 싱얼롱 상영관처럼.
1: 맞아요.
0: 네. 이건 춤얼롱으로. 네.
1: 춤얼롱으로. 아우, 이거 뭐 관계자 계시다면 한번 기획해 보심을 네,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피나 만나봤고요. 자, 피나에서 뽑은 키워드를 준비한 두 번째 영화 살펴보겠습니다.
0: 네, 피나바우슈라는 실종 여성 예술가를 다룬 영화잖아요.
1: 네.
0: 그 키워드로 영화 내 사랑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모두 루이스의 전기 영화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1: 네.
0: 네.
1: 실존 인물을 다룬
0: 네.
1: 그런 전기 영화 또 한편 내 사랑이네요.
0: 네.
1: 자, 줄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0: 네, 모두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밖에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숙모의 집에서 이제 얹혀 살고 있죠. 근데 늘 준치적인 여성이에요.
1: 네.
0: 독립해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가정부 구인 광고를 보고 에버렛이라는 생선 장수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귀가하게 돼요.
1: 네.
0: 근데 에버렛은 섬세한 모두와 다르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대화할 줄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집이 벽 하나 없는 좁은 집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부딪혀야 되고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죠.
1: 네.
0: 그러다가 어느새 모두는 가정부에서 에버렛의 아내가 되고요. 모두가 이제 집안 곳곳에 그려낸 이 그림들을 가지고 그걸 팔면서 두 사람이 이제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함께 살아갑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이두 인물이 각자의 결핍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0: 네.
1: 서로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되는 건가 봐요.
0: 네.
1: 네.
0: 일단 이런 예술가가 주인공이고 영화 제목이 내 사랑이다.

0: 그러면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가 좀 변해가고 예수 세계도 변해가는 이야기를 좀 상상하기가 쉬우실 텐데
1: 네.
0: 이 영화에서 변하는 쪽은 모두가 아니라 에버렛이에요. 에버렛은 대화할 줄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겁에 질려 있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화를 내는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림 그리고 있으면 이런 거 뭐 하냐고 페인트값 아깝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이겨요. 왜냐하면 모두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붓을 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페인트도 없고 뭐 종이도 없으니까 그냥 버려지는 나무 판자에 이제 에버렛이 안 쓰는 그런 배를 칠하는 페인트를 가지고 꽃을 그려요. 그리고 벽에 이제 틈새에 아름다운 뭐 고양이 같은 것도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선반을 칠하고 들에 핀 꽃을 따와서라도 자기가 있는 공간을 아름다움으로 채우려는 사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에버렛이 모두의 예술 세계를 침범하지 못해요. 심지어 에버렛은 모두를 때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도 모두는 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죠.
1: 네.
0: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에버렛이 변하는 거죠. 에버렛이 그 어떻게 해서든 붓을 놓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여성의 다정함에 항복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두가 그 집에 왔을 때 우리 집 서열을 알려주지 라고 에버렛이 말해요.
1: 네.
0: 우리 집 서열은 내가 1번이고 그 다음이 걔, 그 다음이 너야. 이렇게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몸이 아프고 헤어질 것만 같은 순간이 오니까 떠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랑이 사랑과 예술이 에버렛을 바꿔놓은 거죠.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0: 네.
1: 이 제목이 좀 아쉽다. 내 사랑.
0: 맞아요.
1: 계속 그게 지금 맴돌아. 이게 원제는 뭐로 돼 있을까요?
0: 원제는 그냥 심플하게 모두 루이스의 이름을 따서 모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두라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이 있겠죠.
1: 어른들의 사정.
0: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보여줘야 되니까 내 사랑이라고 했는데
1: 내 사랑.
0: 제목이 좀 영화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도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약간의 한 명의 관객으로 아쉬운 점 설명해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영화 속에 이 실존했었던 그 캐나다의 화가 모두 루이스의 작품이 등장하나요?
0: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등장을 하고요. 모두 루이스는 캐나다의 국민화가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풍을 나이브 화가 혹은 소박파 화가로 분류를 하는데요.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서 양식에 얽매이지 않는 화가들의 미술 세계를 이제 나이브하다, 순진하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모두 루이스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덩달아 좀 순수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보면 알맞은 명칭인 것 같아요. 모두 루이스가 그린 것은 보통 이제 동물이나 밭을 가는 사람들, 자연의 아름다움, 고양이가 자신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늘 이제 창밖을 바라보면서 바깥 세상을 이제 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봤던 창밖 풍경들을 그대로 그림에 올린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눈이 덮인 겨울 풍경인데 단풍잎을 그린다던가 뭐 소가 다리가 세 개라던가
1: 네.
0: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또 상상력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진짜 아마 조금 찾아보시면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요.
0: 네.
1: 알록달록하고 그 그림체 같은 것도 굉장히 귀여움이 있고
0: 네.
1: 실제로 그 모두라는 화가는 좀 굉장히 밝고
0: 네.
1: 그 순수함이 있었던 네. 그 화가였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실 모두 루이스의 그림을 보면 그림자가 없어요.
1: 아, 그러네요.
0: 그러니까 한 톨의 어둠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화가의 의지가 느껴지는데
1: 네.
0: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모두 루이스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결혼해서도 영화에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 정기 작가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고 그리고 자신의 그림도 남편이 다 팔아버리고 모두 루이스가 심지어 이제 죽고 나서는 모두 루이스의 유품까지 다 팔아버린 정도였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림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원천 차단하고 밝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것이 이 작가의 화풍이 된 거죠.
1: 본인의 희망 같은 거였겠네요.
0: 네.
1: 이 연기자들 뭐 워낙 연기 잘하는 두 배우네요.
0: 네.
1: 샐리 호킨스가 모두 역을 맡았고
0: 네.
1: 에다노크가 에버렛 역을 맡았는데 어땠습니까?
0: 네.

0: 신기합니다.
1: 네.
0: 특히 셀리오키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키가 큰 축에 속하는 배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모두는 키가 작고 심지어 구부정한
1: 그렇죠.
0: 그런 캐릭터인데 몸을 어떻게 늘리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줄였는지 모르게 몸이 줄여져 있어요.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1: 네.
0: 이 셀리오키스가 연기하는 모두가 외향적으로는 누가 봐도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신체적인 특징을 잘 살렸지만 안으로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자신만의 긍정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셀리오킨스가 정말 잘 보여주죠. 그리고
1: 네.
0: 에버렛을 연기한 에단 호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멋있는
1: 네,
0: 배우잖아요.
1: 아우, 에단 호크의 비포 선라이즈는 저는 잊지
0: 그럼
1: 못해서요.
0: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이
1: 네.
0: 영화에서는 마치 비 맞은 떠돌이 개 같아요. 정말 가까이 가기 싫고
1: 네.
0: 왠지 냄새도 날것 같은 그런 게들 있잖아요. 그렇게 등장을
1: 아,
0: 합니다.
1: 게다가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을 분하다 보니 이게 미간에 늘 주름과 그 뭔가 화가 있는
0: 맞아요.
1: 그런 역할을 했겠네요.
0: 그리고 억양이나 말투도 굉장히
1: 거칠고,
0: 거칠고 지성이라곤 0도
1: 없는.
0: 1도 느껴지지 않는 인물을 표현을
1: 제발
0: 하는데
1: 지켜주세요, 애들아, 그죠?
0: 이런 것들이 정말
1: 네.
0: 배우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1: 진짜요. 예, 다양한 캐릭터를 이렇게 또 새롭게 소화하는 그 모습의 에단호크의 연기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셀리오킨스라는 배우는 눈빛이 정말 순수하고 예쁘지 않아요?
0: 맞아요.
1: 정말
0: 어린아이 같죠.
1: 맞춤한 캐스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제목도 내 사랑이기도 하고, 서로 정말 다른 두 인물이 만나서 변화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 사랑,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랑 중에서 제 마음을 되게 울린 것은 이두 남녀 사이의 사랑도 있지만 그림을 향한 모드 루이스라는 예술가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모드 루이스는 남편인 에버렛에게 뺨을 맞고 난 뒤에도 우리가 보통 어떤 그런 힘든 일을 당하고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분노하거나 아니면 슬픔에 갇히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모드 루이스는 좀 울다가 눈물을 닦고 그림을 그려요.
1: 굉장히
0: 이
1: 씩씩하네요.
0: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은 너무나 아름답죠. 뭐 달리는 차 안에 연인이 활짝 웃고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슬픔 속에서도. 그러면 이 모드 루이스는 그러한 낙차 사이에서 괴로워했으리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영화를 보고 이 모드 루이스의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모드 루이스는 이다 쓸어가는 오두막에 꽃을 피우고 새를 날아다니게 하거든요. 자신의 그림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낙차에 좌절하기보다는 이 붓한 자루가 생겼음에 감사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로워졌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술가라고 부르는구나. 정말 그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1: 삶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저는 들리기도 하는데, 네, 아주 두편다 좋았습니다. 이제 시네 토크, 오늘은 빔 벤더스 감독의 피나, 그리고 에이슬링 월시 감독의 내 사랑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과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영화 내 사랑의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리사 해니건의 노래입니다. 영화 내 사랑 OST 가운데 리틀 버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5월의 교정은 싱그럽죠. 담장을 넘어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운동장을 가득 채운 초록의 생기까지. 그 풍경 뒤에는 늘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서툰 걸음마를 떼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이 땅의 모든 선생님을 위한 날인데요. 사실 스승이라는 말 안에는 가르침이라는 무게보다 더 큰 사랑과 기다림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꽃 한 송이, 편지 한 장의 마음을 싣던 그 시절의 설렘이 오늘 이 하루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선물보다 더 귀한 건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겠죠? 오늘 마음의 스승을 떠올리면서 고마운 마음을 음악에 실어 전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조이앙상블의 연주로 어린 시절의 기억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조이 앙상블의 연주로 어린 시절의 기억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스승의 날이라서 그런가요? 오늘따라 창밖의 초록이 참 유난히 맑아 보이네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지금 어떤 선생님이 떠오르실까요? 이제는 뭐 성함도 얼굴도 가물가물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던 짧은 쪽지 하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 수줍게 건넸던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인사 한마디. 뭐 사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선생님들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더 큰 힘이 되고 또 보람이 되지 않을까요? 꼭 뭐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내 삶의 구비마다 바른 길을 일러주었던 나만의 스승 한 분쯤 떠올려 보실까요? 그 따스한 기억을 더듬어내는 것만으로도 오늘

오후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의 고단함을 좀 씻어주고 제자들의 마음은 넉넉하게 채워줄 음악들 이어가 볼 텐데요. 안정아의 노래로 학교 가는 길 듣고 오시죠.

안정아의 노래로 학교 가는 길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 음악이 흐르는 마루 자리 지킵니다 하시면서 그 옛날 선생님 성함은 생각이 안 나고 별명만 생각이 나신대요. 독사 선생님이셨대요. 별명만 들어도 선생님의 성향을 좀 알 것 같죠. 아, 그 다양한 그 별명들 학생들이 지어주잖아요. 참 그 짓궂게 그렇게 선생님들 별명 지어서 선생님 몰래 막 부르고 그랬던 일도 생각이 나고 영디바라기님께서도 스승의 날이네요. 뜻깊은 날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 뜻깊게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스승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차례로 쭉 저도 스쳐가는데 되게 엄격하셨던 선생님도 계시고 아이들하고 정말 스스럼 없이 장난치던 선생님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특히 고3 때 얼마나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막 수업하기 싫다고 한 시간만 그냥 놀자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이제 그 마음을 아셨던 거겠죠. 인생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해주시던 생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뭐 인생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도 그냥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얘기가 수업이 아닌 그 얘기가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였을 텐데 그저 그냥 수업 안 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 정말 선생님들 생각하면 그런 추억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은 어떤 추억 떠오르실까요? 그런 이야기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오늘 함께 나눠보기로 해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여러분의 추억 함께 나눌게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1178님께서도 출석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차에셀의 빵 안 파는 빵집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43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작가 차에셀이 매일의 사소한 기록을 통해서 나만의 모양대로 삶을 구워가는 법을 들려주는 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전라남도 완도의 완도 수목원으로 떠나볼게요. 아, 지금쯤 풍경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의 수업, 학생들의 일상에 교과서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노래한 곡인데요. 예결의 노래 프로젝트 지학의 연주로 지화자 좋다 듣고 오시죠.

지화자 좋다, 지학사 듣고 오셨어요. 예결의 노래 프로젝트 지학의 연주였습니다. 7208님께서 부안중학교 3학년 3반 박금흥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 성함 기억하고 계시군요. 기억나는 성함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서 그 선생님의 딱 모습, 특징 이런 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성함이 생각 안 날 때 정말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나 싶기도 하고 네, 7208님은 딱 정확하게 박금흥 선생님 성함 함자 딱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마음 갖는 것만으로도 선생님 성함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께는 전달이 안 되겠지만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받기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 란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 구구단이라는 곡 준비해봤어요. 수학 시간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기억만 나는데 수학 시간의 옛 추억을 담은 곡입니다. 프로젝트 금의 연주로 듣고 올게요.

한옥 찾지? 항상 후련한 끝을 맞이하지는 못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여행에서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는 건 그게 영화이기 때문이다. 어떤 끝과 새로운 시작은 내 인생에도 있을지 모르는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높고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의 어느 한 장면은 보란듯이 성공해 날 괴롭히던 상대 콧대를 짓눌러주는 사이다. 혹은 작은 실수가 사랑의 밑거름이 되는 로맨스가 되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 이 모든 건 단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다. 나는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책에 둘린 띠지, 동네 식당 명함, 지하철역 입구에서 받은 손부채, 페스티벌 입장 팔찌, 빵봉지에 묶여있던 리본 끈까지도. 뜯은 포장상자는 버리기 전에 가장자리를 잘라 책갈피로 쓰려고 두었다. 이런 자질구레한 무언가가 굴러다니는 게 내 인생이었다. 차마 놓을 수 없는 미련으로 붙들고 있는 것도, 회복이 필요한 결핍도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이었다. 다 털어내고 떠나는 영화 같은 엔딩이 아니어도 괜찮다. 빛이 바랜 제 쓸모를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사실은 단순히 취향이나 선호를 아는 일과는 조금 다르다. 무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내 기호다. 당연히 나의 한 부분이지만 언젠가 바뀌기도 하고 잊히기도 한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왜 이게 좋은지, 왜 그게 중요한지, 왜 그게 갖고 싶은지. 나는 종종 그냥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냥이 아니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혹은 그냥이라고 답했기 때문에 정말 그냥으로 남아버렸다는 걸 한참 후에 깨닫기도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돌아보지 않는 시간은 쉽게 잊히므로 그냥이 된 어떤 것들은 분명 내 안에 있지만 없는 듯이 살아간다. 혹은 너무 빨리 결론지어 하나의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된 채 방치되거나.

양방건의 음악으로 드림 레일로드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차이셀의 빵 안 파는 빵집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내용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기록 메이트라는 별명을 가진 작가답게 내 곁을 둥둥 떠다니는 그 사소한 조각들을 참 소중하게도 모아뒀어요. 빵 봉지 리본이나 식당 명함 같은 것들이요. 사실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것, 쓸모있는 것들만 남기려고 참 애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말합니다. 자질구레한 무언가가 굴러다니는 게 바로 내 인생이었다라고요. 누가 뭐라든 내가 좋으면 그만인 마음. 조금 느려도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그 단단한 취향이 참 근사해 보이네요. 꼭 뭐 영화 같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빛바랜 것들을 달고 사는 나의 일상이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그 고백이 참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오늘은 가방 구석에 박혀있던 영수증이나 책갈피 사이에 끼워둔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웃어보시면 어떨까요? 꿈꾸는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는 모든 빵이들을 응원하며 차이셀의 빵 안 파는 빵집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동화가 노래하고 연주한 곡 흰 그림자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를 성찰하고 참다운 나를 찾아서 신념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다짐을 그린 시를 노래한 곡이에요. 지금 듣고 오시죠.

동화의 노래와 연주로 흰 그림자 전해드렸어요. 7740님께서도 아, 국민학교 3학년 때만 기억 안 나고 다 납니다. 1학년 때 정영웅 선생님, 2학년 홍정유 선생님, 4학년 김완재 선생님, 5, 6학년 김태수 선생님. 야,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 딱 두 분만 성함이 기억나는데 정말 제자답지 못한 태도네요. 반성하게 됩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도 고3 때 담임선생님이신 권민수 선생님 뵙고 싶어요. 학력고사 보고 집으로 초대해 주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술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대요.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와, 뵙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요. 진짜 그 스승의 마음으로 제자를 대하셨던 그 마음이 온전히 느껴져서 더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는 거겠죠. 자, 이어서 준비한 곡은 두들쟁이 탈의 연주인데요. 비상 듣고 오시죠.

구성진 소리가 참 좋네요. 이호연 전숙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전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 두들쟁이 탈의 연주로 비상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마지막 곡은요. 7654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죠?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또 잊고 살아가는 청춘의 마음을 그렸는데요. 놀플라워의 노래와 연주로 소년기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서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어른.

2부 첫 곡으로 너영 나영 전해드렸어요. 국악 앙상블 현의 연주였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금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라남도 완도의 완도 수목원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으니까요.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청해 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내일 주말인데요. 여러분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요즘 워낙 날이 좋아서 이제 좀 더 지내면 더워질 텐데 지금이 딱 그 더워지기 전에 어디를 가도 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활용하셔서 좋은 곳 많이 둘러보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 듣고 오시죠.

엄마가 걷어주마 햇빛 가린 먹구름을 아빠도 지켜주마 고운아가 뛰놀 땅을 아가야 넌 알고 있니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진실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가꾸었다.

아가야 알고 있니? 이제 새로 시작하는 너의 삶에 찬란한 햇살과 넘치는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비나리를.

강권순의 노래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음악만큼이나 참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전해진 어느 선생님의 소식이 이 메마른 마음을 좀 따스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포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예요. 7년 전에 1학년 때 가르쳤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제자가 아버지를 여의고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은 매달 15만 원이라는 소중한 정성을 남몰래 전해오셨다고 하네요. 도움을 사양하는 이 제자의 어머니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러면서 제발 받아달라 오히려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이 선행이요. 최근에 이제 형편이 나아진 어머니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 가슴 저미게 눈물 나는 뉴스다. 선생님 꼭 복 받으실 거다. 이렇게 내일처럼 기뻐하고 있어요.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걸 끝까지 거절하셨대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마음을 보여준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아름다운 울림이겠죠? 희망찬 앞날을 기원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곡 전해드릴게요. 바이날로그의 연주로 랜드 오브 모닝 캄 듣고 옵니다.

바이날로그의 연주로 랜드 오브 모닝 캄 전해드렸어요. 참 오늘 풍경도 좋고 음악 듣기도 참 좋은 날이네요. 자, 이렇게 음악마루에 앉아서 보약 같은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이자 유일한 난대 수목원, 전라남도 완도군 구내면의 완도 수목원으로 떠나볼게요.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푸른 잎들이 마치 거대한 초록 지붕을 얹어놓은 듯한 풍경. 완도 수목원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질감부터가 다릅니다.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그리고 이름도 귀한 황칠나무와 불가시나무까지 770여 종의 희귀 난데 식물들이 뿜어내는 짙은 숲의 향기가 일상에 지친 여행자의 숨통을 단숨에 틔워주는데요. 바다와 맞닿은 난데 기후 덕분에 이곳의 숲은 유난히 잎이 넓고 반질거려서 햇살이 비칠 때면 숲 전체가 은은한 보석처럼 반짝이기도 합니다. 비단결 같은 물결이 일렁이는 수변 쉼터를 지나 울창한 나무들이 터널을 이룬 탐방로를 천천히 걷다 보면 여기가 육지인지 섬인지 잠시 잊게 될 만큼 깊은 산림의 정취에 빠져들게 돼요. 발치에 채이는 흙의 부드러움과 귓가를 간지럽히는 이름 모를 새소리, 그리고 숲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길.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산림 치유의 시간이 되어주죠. 특히 이곳의 백미는 수목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전망대입니다. 숲길을 따라 기분 좋은 땀방울을 흘리며 올라선 그곳에선 방금 지나온 초록 숲 너머로 보석처럼 점점이 박힌 다도해의 풍경이 파노라처럼 펼쳐지는데요. 푸른 숲의 끝에서 더 푸른 바다를 한 품에 안는 기분. 오직 완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6년 5월의 완도는 지금 축제의 설렘으로 가득해요. 완도군이 선정한 5월의 추천 관광지답게 지금 수목원은 초여름의 길목에서 가장 눈부신 연둣빛을 띠고 있는데요. 완도 해변공원 일대를 함께 둘러보시면 섬마을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

에너지까지 듬뿍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라면 산림박물관과 아열대 온실을 먼저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조금 더 움직일 여유가 있다면 청해포구 촬영장이나 장보고 기념관을 묶어서 완도의 역사와 자연을 한 번에 꿰어내는 알찬 여정을 꾸려보셔도 좋죠.

반디의 연주로 바람의 숲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남도의 푸른 바다가 정성껏 길러낸 초록의 보물창고로 떠나봤어요. 가정의 달 맞아서 남도로 가족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청해포구 촬영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마무리하기 더없이 좋은 그런 완벽한 5월의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요? 난대숲의 초록, 또 다도해의 푸름이 경계 없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꼭 잡고 완도의 푸른 생명력 속으로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전남 완도의 대표 힐링 명소 완도 수목원 다녀왔는데요. 이곳은요,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공립 수목원이라서 입장료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에요. 성인이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이면 이 귀한 난대림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요. 또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미취학 아동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서 어르신 모시고 가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참 좋죠. 이 수목원 전체를 좀 느긋하게 돌아보고 싶다 하시면 두세 시간 정도 넉넉히 잡으시는 게 좋아요. 전망대까지 오르는 길은 약간의 경사가 있으니까요. 좀 발이 편한 그런 운동화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푸른 숲이 건네는 위로와 바다가 전하는 안부. 완도 수목원의 숲길에서 그 분위기 만끽하시면 좋겠어요. 숲이 내어주는 숨결을 따라서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모서리도 좀 둥글게 깎여나가는 걸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전라남도 완도의 사랑방 완도 수목원으로 여행 떠나봤어요. 이어서 수군가 가운데 고고천변을 소재로 한 곡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만나볼 텐데요. 유태평양의 피처링 박주원의 기타 연주예요.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듣고 오셨는데요. 유태평 양의 피처링 박주원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어요. 9653님께서 속님 여린 상추랑 메밀묵, 방금 만든 양념장에 고소한 묵을 요양사께서 수고해 주셔서 맛나게 냠냠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맛있는 식사 하셨을 것 같아요. 긴호흡 돌고래님께서 우리 8183님께서 보내주신 예쁜 사진 저희

성공란을 올려놨는데 벌써 보셨나 봐요. 사진들이 참 귀엽고 예쁘네요. 하시면서 스승의 날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부모님 다음으로 어쩌면 부모님 다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워 인플루언서죠. 제게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신데요.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리운 선생님 하셨어요. 아, 제자의 그 마음만으로도 스승님은 정말 정말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그리고 태정태세 이문세님께서 조금 전에 보셨다는 그 애청자님께서 보셨다는 사진 우리 8183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보내주셨어요. 어느덧 여름이 왔습니다. 저번 주에 서울숲 공원에 다녀왔는데 국제 정원 박람회 중이라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꽃 구경하고 왔어요. 봄에서 초여름엔 여러 축제들이 많이 열려서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아서 노는 것도 바쁜 나날입니다. 음악마루 가족분들도 즐거운 축제 많이 보러 다니시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올려주신 꽃사진 저희 성공란에 함께 공유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구경하고 가셔요. 오늘 끝곡 8183님께서 신청해 주신 앙상블 더류의 신한강 수타령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나라들도 스승의 날이 있어요. 미국은 5월 첫째 주 전체를 스승 감사 주간으로 정해서 일주일 동안 기념한다고 하는데요. 기념일의 이름과 날짜 또 기간은 다르지만 선생님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만은 모두 같을 거예요. 요즘에는 사소한 오해라도 피하기 위해서 정작 선생님들이 오늘을 기피한다고 하니까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요. 직접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마음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의 멋과 흥을 한 번에 느껴볼 수 있는 무대, 구미시림무용단의 제70회 정기공연 판공명지장이 5월 21일 저녁 7시 30분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국과 연희 그리고 전통춤의 흐름을 따라 열림, 청암, 위로, 삼, 액풀이, 질서, 대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판을 완성해가는 과정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관객도 그 흐름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공명지장 이름 그대로 함께 울리고 함께 느끼는 무대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소리와 몸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면서 무대

위에서 하나의 큰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국악인 박예리의 편안한 사회화 해설에 더해져 공연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고요. 국가무형유산 승무이수자 장유경, 진도식김군 및 승무이수자 강은영, 처용무이수자 김일지까지 탄탄한 실력을 갖춘 출연진들이 무대를 더욱 꽉 채워줍니다. 소리와 춤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 판 공명지장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의 깊은 울림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옵니다. 명창 박정욱의 황해도 철무리굿이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평택 서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명작의 두 번째 무대인데요. 평안도 배뱅이굿 보유자인 박정욱 명창이 중심이 돼 황해도의 전통굿인 철무리굿을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특히 평택은 이북 지역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인 만큼 이번 공연은 단순한 전통예술 공연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까지 함께 담아낸 무대로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이 철무리굿이요. 예전 황해도 지역에서 한 해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며 열리던 굿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안녕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던 공동체 의식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이런 전통굿을 오늘의 무대 감각에 맞게 재구성해 소리와 춤 그리고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공연에 앞서 평택의 상징인 학곡의 은행나무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사진전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지역의 의미와 정서를 함께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평택 서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깊이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무대부터 지금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무대까지 서로 다른 매력의 국악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판소리의 깊은 맛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선 명품 국악 컬렉션 박자희 판소리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전통의 숨결 시리즈로 마련된 공연인데요.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소리꾼 박자희가 무대에 올라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들을 자신만의 소리로 들려줍니다. 춘향가의 이별가부터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 흥보가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요. 고수 김태영과 함께 만들어내는 깊은 호흡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통의 리듬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저녁 7시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선 사물놀이 느닷의 하이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사물놀이 느닷의 첫 앨범 영감을 바탕으로 한 콘서트인데요. 문극과 길놀이 같은 전통 연희부터 킬링비트, 풍류마치 그리고 신작 하이펄스까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박자희 판소리 무대와 사물놀이 느닷의 하이펄스, 같은 국악이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두 공연과 함께 우리 음악의 다양한 얼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입니다. 좋은 날이죠. 좋은 날인데 선생님들께는 오히려 불편한 날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1: 카네이션 꽃 한 송이도 학생 대표가 남들 다 보는 앞에서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씁쓸한 현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옛날에 그 촌지 문화가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청탁금지법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꽃 한 송이 정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마음의 선물이 있죠.
0: 네. 네.
1: 감사합니다라는 진심을 담은 인사만큼은 평소에도 충분히 스승님들께 전하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5월의 금요일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죠. 오후에 산책. 퇴근하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차도 한 잔 여유롭게 마실 수 있고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 나들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일락 꽃향기가 진해지고 있네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잔향의 바람의 언덕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0: 네.
1: 우리 선생님들 진짜 뭐 선물 같은 거 진짜 안 받으시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와이프가 작년에 네. 이제 학기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편지와 함께 유자청 네. 그 만 원밖에 안 되거든.
0: 네.
1: 그것도 이렇게 딱 드렸는데 편지는 받으시고 유자청은 다시 되돌려서 괜찮습니다 어머니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0: 그러게요. 사실상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죠.
1: 예. 네. 네,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 서울에서는 연등 행사가 펼쳐지죠.
1: 네.
0: 지난주에 수계 받은 로버스님 가비도 함께 한다고 하죠.
1: 그렇습니다. 다른 로버스님들도 함께 종로 연등행렬 선두에서 시민들과 나란히 걸을 거라고 하는데 바야흐로 AI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0: 진짜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로버스님?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인데
1: 절대 생각 못했죠.
0: 이제는 로봇스님 뭐 뿐만이겠어요. 앞으로 이제 로봇이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까운 곳에 다 자리할 텐데.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찔한 느낌도 있고
1: 그러긴 해.
0: 약간 충격적인 느낌도 있어요.
1: 좋기도 하면서 네. 뭐 무섭기도 하고 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우리 기왕에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흐름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들 꼭 지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0: 네.
1: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아찔했던 순간들 어떤 장면이 있을지 예를 든다면 바퀴 달린 운동화. 전 그거 저거 뭐야?
0: 이게 뭐지? 했었어요.
1: 둥둥 떠다니나? 예.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0: 그렇죠.
1: 충격적이었고.
0: 진짜 충격적인 건 사실 스마트폰이죠. 처음
1: 그치,
0: 나왔을 그치. 때 우와 이건 완전 신세계다.
1: 그치 그치 그치.
0: 지도를 위성에서 이렇게 당겨서 보는데 막 우리 집이 다 보여.
1: 맞아 맞아.
0: 그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고요.
1: 예. 예. 또 뭐 있을까요? 스카이 콩콩? 뭐 이런
0: 스카이
1: 것도.
0: 콩콩. 저는 건조기.
1: 건조기.
0: 빨래를 안 널어도 되잖아. 이런 충격적인 문화적 충격.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1: 그러니까.
0: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놨죠.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이 살면서 야 이건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건 충격적이었다. 했던 장면들 기억나시는 거 문자로 남겨주세요.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번에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0: 생각해보면 보이는 라디오도 충격적이었죠.
1: 그러네.
0: 라디오를 귀로만 듣다가 옛날에 막 주파수 맞춰가지고 주파수 안 맞은 마크 들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1: 왜 안테나 막 여기저기
0: 그러니까요.
1: 막 이렇게 하잖아. 막.
0: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제는 뭐 앉은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겠고요.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끄끄끄.

0: 김덕수, 남상일, 말로 외에 여러분들의 연주와 노래로 비나이다 듣고 왔습니다.
1: 자, 이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야 이게 이렇게 발달을 했다고 하면서 충격받은 네. 여러분들의 과거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0: 일단은 2059님께서 얼마 전에 돈이 있으면 우주여행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보고 해외도 못 가본 사람 아직 많은데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네 싶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1: 벌써 갈 수 있어요?
0: 갈 수 있어요.
1: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0: 네. 그 얘기 있더라고. 한 명당 뭐 몇 억씩 내면은 예. 갈 수 있다고 오호. 하더라고. 신기해 진짜.
1: 그러게요. 우주 여행. 어렸을 때는 그냥 공상 과학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현실이 됐다. 예. 아유 그래도 저는 지구가 좋습니다.
0: 무섭기는 해.
1: 무서워.
0: 만약에 뭐 사고 나고 네. 지구에 못 오거나 막 이럴까 봐.
1: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0: 맞아. 네. 그 우주 여행을 한 100회에서 1000회 정도 네. 했는데 성공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전한가 보다.
1: 근데 그때도 뭐 우리 현실이 달라질까요? 이제 뭐 경제 상황이 달라질까?
0: 그게 안 되긴 하지.
1: 그렇죠. 네. 근데 충격적이긴 하네요.
0: 아, 공감됩니다, 진짜. 네.
1: 548 하나님. 네. 아, 그래. TV를 밀쳐낸 OTT도 저는 진짜 나름 충격이었네요.
0: 맞아.
1: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0: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진짜 몰랐죠, 우리 모두.
1: 아, TV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
0: 그지.
1: 권력이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0: 사실 절대적이었고.
1: 네. TV에서 나오는 그 정보를 우리는 올 곳이 믿었었어요.
0: 그지, 그지, 그지, 그지.
1: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채로 그냥 믿었어요.
0: 이게 팩트인가 보다 하고. 네.
1: 그래서 옛날에는 그 TV 쪽 영상 쪽 PD들의 그 막강한
0: 권한이 어마어마했죠.
1: 권한이 엄청났었죠. 근데 지금은 진짜 땡튜브도 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PD예요.
0: OTT도 많고 네. 예, 개인 창작자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1: 크리에이티브
0: 그쵸.
1: 한 분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0: 영화판이 또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진짜.
1: 맞아. 영화관이 힘들어질 거라는 건 우리 상상도 못했었어요.
0: 그럼 절대적일 줄 알았는데.
1: 맞아요.
0: 참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네. 충격적인 메시지 많습니다.
0: 야금야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전공자인데요. 저 옛날에는 레슨하는 것들을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로 다 녹음을 했었거든요.
1: 저희랑 세대가 같네요.
0: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폰으로 하고요. 파일도 다 저장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에 테이프 관리 잘 못해가지고 늘어지고 해가지고 망가져서 운 적도 있는데 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1: 맞아요. 다 그쵸? 테이프로 녹음했었거든요.
0: 요즘은 뭐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하고 네. 그다음에 백업 해놓으면 되니까. 네.
1: 당시에 테이프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테이프로 녹음하고 막 이럴 때 네. 저는 약간 이제 앞서 나간다고 네. MD를 사용했었어요. MD.
0: 있는 집이네.
1: MD를 탁 그 디스켓 모양으로 그래. 생긴
0: 그 가격 만만치 않은데.
1: 비쌌어요. 근데 그만큼 음질도 기가 막혔었어요.
0: 있는 집.
1: 그건 아니었는데. 와. 아 그걸 썼었을 때 그 어깨에 들어가는. 그 으스대는
0: 그래.
1: 어깨 올라가는 그 체감 했었고. 그리고 MD 정도만 해도 어쩜 이렇게 음질이 좋아? 이거 그냥 앨범으로 그랬지. 내도 되겠는데
0: 그랬지, 그랬지.
1: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그 월등한 이상입니다.
0: 맞습니다. 9013님께서 충격적이라는 것이요? 저는요 배달 어플입니다.
1: 맞다.
0: 전화기 안에서 클릭만 몇 번 딱딱 하면은 척척척척 다 배달이 되는 거 진짜 충격 아닌가요?
1: 맞아요.
0: 그리고요 은행 업무도 전화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야 진짜 진짜 세상 신기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 배달 어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0: 진짜 코로나라는 그 전 세계적인 그 위기가 네. 또 한번 이렇게 싹 변화시켜버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1: 그냥 앉은 자리에서 버튼 몇 개 누르면 결제되고 문 앞에 배달이 돼 있다.
0: 그치.
1: 음식이 와 있다.
0: 화상회의도 그렇고 네. 그때 당시에 뭐 배달 앱도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OTT로도 넘어간 것도 다 그때인 것 같아요 진짜.
1: 그리고 은행 업무 몰라 그러면 막 번호표 뽑고 줄 서 있고 네. 뭐 한두 시간이 지나기도 했었고 그랬었어.
0: 맞아.
1: 지금은 뭐 진짜 앉은 자리에서 다 가능하죠.
0: 주민센터도 사실 인감증명서 떼는 거 외에는 사실 다 온라인에서 되니까 네.

0: 인감증명서만 해결이 되면 사실 또 주민센터에 특별히 갈 일은 없는 것 같고.
1: 갈 일이 없어요. 네. 사실상.
0: 그렇습니다.
1: 그렇네요. 9013님께 김치 선물 드립니다.
0: 맛있게 드십시오. 7082님께서 저는요 예전에 해머 액션 기능이 있는 디지털 피아노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일반 피아노는 아파트에서 그냥 인테리어 소품인데 디지털 피아노에서 피아노 해머 느낌이 그대로 재현된다고 해가지고 세상 너무 좋아졌다 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피아노가 더 보편화되어 버렸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디지털 피아노인데 그 해머링 느낌이 나. 아 그러니까 터치할 때 약간 그 느낌인가 보다.
1: 그러니까 진짜 비싼 디지털 피아노 쓰면요. 진짜 그랜드 피아노의 어떤 터치감?
0: 그지 그지.
1: 그리고 강약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맞아, 맞아.
0: 안 그래도 피아노 되게 잘 치시는 분들이 네. 그랜드나 업라이트를 하다가 디지털 피아노를 못 치는 게 이 느낌이 터치 느낌이 너무
1: 가볍죠.
0: 너무 가벼워서 네. 그 느낌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네.
1: 근데 진짜 비싼 건 난다니까.
0: 그치. 네. 거기 거 아무튼 있는데 일본 그 거기는 네. 터치감이 거의 비슷하대.
1: 맞아.
0: 그렇다고.
1: 야 디지털화 돼가고 있습니다. 다.
0: 네. 신기합니다 진짜.
1: 4516님 학교 다닐 때 라디오 너무 신기했는데 그때 엽서 열심히 보냈거든요.
0: 아.
1: 근데 이젠 문자로 척척 소통하니까 너무 좋아요.
0: 맞습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재밌고요.
0: 네. 멋있어요. 저희도 지금 바로바로 소통하니까 네.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고.
1: 맞아요.
0: 심지어는 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과 장기자랑 청국장도 하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너무 좋아. 진짜.
1: 맞아요. 아 진짜 옛날 라디오 그 감성이 충만할 때는. 그 사연을 빼곡히 적고 또 보내고
0: 기다리고
1: 사연이, 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0: 당첨될까 안 될까 그것도 막
1: 그러다 있고. 사연이 한번 나오면 심쿵하고
0: 맞아.
1: 내 신청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서 전 국민이 함께 듣고 그 감성이 있었어요.
0: 맞습니다. 네. 아유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 진짜 문화적으로 이게 뭐야 이렇게 충격 받았을 때 느낌들 문자로 보내주시고 저희도 기다릴 거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바람고제 나침반 듣고 오겠습니다.

0: 야, 공연장에서 들으면 이거 박수 받겠네요, 진짜.
1: 네.
0: 바람고재의 나침반 듣고 왔습니다.
1: 연주를 너무 잘하시네요.
0: 그러니까. 네.
1: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격받았던 기술들. 꽈배기님, 어느 날 친구가 신기한 거 보여준다면서 세차 보러 오라길래 갔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손을 놓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율주행이었습니다.
0: 아, FSD 그거.
1: 그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반자율주행은 절대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깜놀깜놀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은 뭐 내 차도 자율주행 된다는 거 하셨는데 그
0: 하나 하셨어요?
1: FSD 굉장히 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고
0: 고급 사양에만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차값도 비싼 모델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0: 거의
1: 있어요.
0: 거의 억대 아닌가?
1: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0: 한번 좀 태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이제 우리 시대까지야 이제 운전하는 게 당연히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운전을 왜 해? 할 수도
0: 그치?
1: 있어요.
0: 공유차로 될 거라고 막 그 얘기하잖아요.
1: 그리고 차량을 왜 소유해?
0: 그러니까
1: 그 공유하면 되지. 하더라고. 라고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0: 2390님께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인터넷 세상이 너무 신기해요. 세계 각국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1: 맞아요.
0: 제가 독일에서 살 때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소식은 전화나 편지 또는 현지의 한국 신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는데
1: 네.
0: 지금은 뭐 외국에서 살아도 훨씬

0: 훨씬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사실 이 인터넷 세상이 전 세계를 다 연결시켰잖아요.
0: 그죠.
1: 커넥트 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 K컬처도 지금 쭉쭉 그치.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상.
0: 네, 맞습니다.
1: 인터넷 세상은 너무 신기합니다.
0: 맞습니다.
1: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과학 놀이 같은 거 가면 엑스포 가면 뭐 화상 연결을 막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화돼 맞아. 했었는데 맞아.
0: 그리고 실시간으로 세계의 그 정말 지도
1: 네.
0: 그 곳까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1: 네.
0: 그거 너무 신기하고 진짜
1: 아, 진짜 뭐 진짜 깜놀한 세상입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1: 6317님 커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가정용 커피 머신도 너무 좋습니다.
0: 아, 아 맞아요. 그렇지.
1: 아 진짜
0: 드립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
1: 네.
0: 캡슐 커피들.
1: 저는 이제 집에서 캡슐 커피를 애용하고 있는데
0: 에.
1: 그냥 너무 신기해. 이용할 때마다 신기해.
0: 진짜 세상 편해졌어.
1: 버튼 하나만으로
0: 맞아, 맞아.
1: 이 캡슐 넣으면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
0: 맞아.
1: 신기하죠.
0: 에. 3981님께서는 고데기 말씀해 주시네요.
1: 네.
0: 옛날에는 꼭 미용실에 가야지 머리를 손질할 수 있었는데 뭐 요즘은 드라이기 고데기 다 너무 좋아서
1: 맞아요.
0: 편하고 좋다고. 맞아요. 맞아요.
1: 완전 보급화돼가지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내 취향대로 멋을 낼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집에서 다 가능합니다.
0: 좋은 것 같아.
1: 기노읍 돌고래님, 이달 초에는 고속터미널 로비에서 사람과 동물 모양을 한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움직임을 시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도 그리 놀라지 않던 제가 정말 놀라고 두려워지기까지 했던 건 몇 년 전에 나온 어떤 책을 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엄두도 못 냈었어요. 얼마 전 궁금해서 검색을 하던 중 어떤 분이 독서를 AI와 묻고 토론하면서 그 책을 같이 읽는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린 걸 봤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0: 크, 그치. 요즘은 뭐 AI 진짜 많이들 활용하시죠. 진짜. 개인 비서죠. 비서.
1: 네. 특히 텍스트 분석은 AI한테 일도 아닙니다.
0: 맞아.
1: 그래서 책 한 권 우리 다 읽고 이해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0: 책을 왜 읽어요? AI와 함께하면 되죠.
1: 아 근데 AI한테 이제 텍스트 딱 넣고
0: 그치.
1: 뭐 분석해줘, 요약해줘 하면 일도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데.
0: 맞아.
1: 근데 책은 또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전문을 다 읽어야 돼요.
0: 그럼.
1: 그 속도대로 쭉
0: 그럼.
1: 읽어야.
0: 맞아.
1: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0: 맞아, 맞아.
1: 0867님. 세상 제일 신기한 건 지도 보고 다니다가 내비게이션 보고 다니는 것이죠.
0: 아, 그쵸.
1: 예전에는 도로 번호 다 외우고 길 가다가 차 세우고 길 물어보던 그 낭만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이젠 도망가요.
0: 그래요, 맞아요.
1: 시대가 달라졌죠.
0: 맞아, 맞아, 맞아. 의심받고 괜히
1: 네.
0: 그렇게 되지.
1: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지도 하나만 보고 길을 찾아다녔지?
0: 다 했었어. 그치?
1: 그때 그 어른들의 능력이 신기합니다.
0: 그러니까.
1: 저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도 못 가요. 무조건 내비게이션.
0: 그러니까. 네. 0867님께 유산균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드시기 바라고요. 5230님께서 팔순의 우리 엄마 가스레인지 처음 나왔을 때 세탁기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그치 막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이제 음식하고 했었었는데
1: 밥 한번 데우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치. 가스레인지 같은 걸로 그냥
0: 너무 편하고
1: 불 키면 되니까
0: 나오고. 세탁기도 그냥 네. 넣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고
1: 맞아요.
0: 하니까
1: 맞아. 전자레인지도 충격이었죠.
0: 맞아.
1: 어떻게 1분 30초 안에 이렇게 뜨끈해지지.
0: 맞아.
1: 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0714님 저는 지금도 팩스가 그렇게 신기합니다.
0: 맞아. 아, 어떻게 통신으로 돼가지고 네. 글자로 이렇게 구현이 될까? 뭐 이런 거.
1: 팩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어떻게 여기에다 종이를 넣었는데 글로 전송이 되지?
0: 신기해.
1: 선을 타고 가나? 이런 엉뚱한 상상을 했던 맞아. 기억도 나고요.
0: 아이고 참 덕분에 저희도 과거 속으로 좀 이렇게 회상을 좀 해보게 돼서 추억
1: 네.
0: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 좋은 음악 또 하나 들어볼까요? 신유진의 방자 듣고 오겠습니다.

춘향이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하마트면 낙상할 뻔하였구나. 허허, 알아. 사서삼경 다 읽어도 이런 쫄쫄이 문자 처음 듣겠네. 아, 인제 16살 먹은 처녀가 무엇이 어쩌? 낙태따네! 향단이 썩 나서며, 아니 이 녀석아, 우리 아씨가 언제 낙태라더냐 낙상이라고 했지? 그건 잠시 농담이고, 오늘이 일기화창하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안루 구경 나왔다가 자네들 노는 거동을 보고 빨리 불러오라 하시니 잔말 말고 건너가세.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어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주리세 열시까지 세양주 신하라까지 종종 꼬아 파치라더냐? 이 죽음으로 쏙 빠질 녀석아. 허허, 우리 춘향아씨 집에서 글공부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담뿍하였네 그려. 허나 자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내기를 테니 들어봐라.

0: 올라가면 바투가 달려간다.
1: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0: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1: 노래하고 싶다. 이것저것
0: 이놈저놈
1: 묻지마.
0: 따지지마.
1: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3: 바투의 상사디야.
4: 아따 거시기 덥다 진짜. 이 향단아. 날도 더운데 우리 둘이서 저거 어디냐 저 수원 전통문화관에서 내일 열린다는 전통혼례 재현 행사에 나들이 한번 가볼티 어디요?
5: 전통혼례 재현 행사?
4: 이
5: 연지곤지 찍고 원삼화로새 족두리 쓰고?
4: 그랬지 그러지. 근데 향단이 너는 그 연지곤지가 뭔지는 알고 말하는 것이지?
5: 연지곤지?
4: 어.
5: 당연하지. 원삼화롯은 전통혼례에서 신부가 입는 예복 한복이고.
4: 그러지.
5: 그리고 두 볼에 붉은 반점을 찍거나 붉은 종이를 동그랗게 오려서 붙이는데 그걸 연지곤지라고 하잖아.
4: 의미도 잘한다. 응. 두 볼에 찍거나 입술에 바르는 것은 연지라고 하고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위쪽 이마에 찍는 것을 곤지라고 하지.
5: 아이, 나 그거 잘 알아. 내가 그러니까, 그래. 몇 번 갔다 왔거든.
4: 어딜 갔다 왔어?
5: 연지곤지 몇 번.
4: 돌싱이냐?
5: 찍어봤지. 그래.
4: 화장 왔네.
5: 아무튼 붉은 연지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건데 서양식 결혼식에서 하얀 웨딩드레스와 면사포하고 같은 뜻이래.
4: 누구지 춘향가에 먹칠을 하냐?
5: 아니 뭐 왜? 갔다 오면 안 돼?
4: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야기가 달라진 게 그러지. 그래 그 우리 이방나을이 말로는 붉은색이 좋은 날 시집 장가 못 가본 처녀귀신과 총각귀신들 시샘을 막아준다고 해갖고 찍었다더만.
5: 그것도 맞는 말이지. 옛날부터 붉은색은 잡귀를 쫓아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동짓날에 팥죽을 먼저 먹고 뿌리잖아.
4: 우리 향단이 진짜 아는 것도 많다. 아따 우리 정말로 그냥 갔다 온 사람 다르기는 해. 근데 그 연습 삼아 갖고 온게 나랑 저기

0: 전통올레 그 재현 행사를 어떻게 뭐 갈겨 말겨?
1: 그래 가자. 뭐 심심하고 그런데 뭐 아무튼 요즘 홀리 트렌드도 볼 겸 해서 한번 가보자. 요즘 어떤 식으로 하나 또 봐보지 뭐.
0: 또 시대가 달라졌어. 네. 네가 많이 알려줘 그러면은.
1: 알았어 알았어.
0: 가는 길에 그 네가 좋아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가갖고 내가 돈가스도 사줄게.
1: 알았어 알았어. 꽃배기를 꼭 사줘.
0: 아 돈가스에 꽃배기가 있어?
1: 아 그럼.
0: 그래야 사줄게.

0: 가야랑의 가시버시 사랑 듣고 왔습니다. 뭐 축가곡으로
1: 맞아요.
0: 예, 예, 되게 유명하죠.
1: 전통올레에서도 많이 쓰이는 곡이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자, 16일 내일이죠. 수원 전통문화회관 전통홀레 재연 행사가 있습니다. 연극으로 선보인다고 하네요.
1: 네.
0: 홀레상에는 장수 건강 그리고 다산과 부부 금수를 기원하는 나무 원앙. 수탁, 암탁 한 쌍에 소나무, 대나무, 밤대추 또 쌀, 콩팥도 올라갔죠.
1: 그러니까 이런 상징과 의미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네. 이거 자체가 예술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네요. 우리 3033님께서 형님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저 오늘 면접에서 합격해가지고
1: 오호.
0: 정직원으로 되는데 채용되기 전에 3주 동안 실습하러 가신대. 축하드립니다.
1: 아, 병원 구내식당 알바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셨대요.
0: 그지 그지 그지.
1: 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이야 그래 이게 또 길이 열려 진짜.
1: 네. 네.
0: 진짜 축하드려요. 예, 이제 좋은 일만 남았네요 진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 파란 파도님께서 향단이가 원래 남자인가요 하셨어요.
0: 향단이가 약간 그 변성이가
1: 그 변성이 좀 세게
0: 왔어. 예. 약간 좀 그렇습니다.
1: 아, 예. 예. 그래도 다른 인물과 변별력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0: 중성적인 느낌이 좀 있죠.
1: 아, 예.
0: 네,
1: 네, 뭐
0: 네.
1: 그런 목소리도 또 있죠.
0: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1: 맞아요. 약간 매력적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대단히 예리하시고요.
1: 자, 바투의 상사대요. 오늘 불금행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는 2008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합창 동아리로 시작된 오늘의 민요를 한국적

0: 합창으로 부르는 두레소리 팀 전원이 오십니다.
1: 와, 혼자 부르는 독창이나 단선율이 아닌 화음을 구성한 합창 이 형식은 서양 음악 오법이지만
0: 네.
1: 민요를 굉장히 한국적 합창으로 확장시킨 그런 독보적인 팀입니다.
0: 네.
1: 두레소리 6명 멤버가 다 함께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으로 참여해 주시는데요.
0: 네.
1: 정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6분이 앉으셔가지고 리허설 하는데
2: 네.
0: 스튜디오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1: 좋아 좋아.
0: 우리들의 칙칙함을 싸그리 산뜻함으로 바꿔줄 6분의 아티스트 2부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똑딱이 퀴즈 갈게요.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연등 행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은 내일 오후에 제주에서도 내일은 제주 일요일은 서귀포에서 열리는데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연등회는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오래된 전통문화축제죠. 이 시대부터 약 1200년간 이어져 온 연등회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어져 왔을까요?
1: 1번 삼국시대, 2번 통일신라시대, 3번 고려시대.
0: 아 지금 보기가 시대별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1: 네.
0: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1: 네.
0: 자 언제부터 연등회가 시작되었는지
1: 네.
0: 1200년간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1200년간.
1: 네.
0: 역산을 해보면 나오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네. 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네.
0: 힌트 드려야죠.
1: 힌트 드려야죠. 이거 특약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네, 그렇죠.
1: 네. 근데 또 너무 또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우리가 혼이 나더라고.
0: 그렇죠.
1: 청취 여러분들.
0: 뭐든지 선을 잘 지켜야죠.
1: 네.
0: 아, 저는 그냥 이거 또 약간 욕 먹을 것 같기도 한데.
1: 아, 우리 합시다.
0: 일단 회사에서 네. 자 짜장면 집 가자.
1: 아,
0: 짜장면 집 왔어. 너 뭐 먹을래? 저 짬뽕이요. 넌 볶음밥이요.
1: 저는 뭐
0: 저 간짜장이요.
1: 네.
0: 네. 아, 아야 짜장면으로.
1: 네. 오케이.
0: 야, 야, 야.
1: 그래 그래.
0: 그럴 거면 왜 물어봤지?
1: 좋다. 딱 들어와 딱.
0: 아 그런가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0: 네.
1: 네. 대한민국과 지금 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죠.
0: 남북 분단되어 네. 있죠.
1: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신 분들 많이 네. 계시잖아요.
0: 네. 네.
1: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서
0: 네. 네.
1: 그 생각이 납니다.
0: 그래요. 그래요.
1: 네.
0: 경주도 떠오르고요.
1: 아 석굴암.
0: 예. 네.
1: 네. 네.
0: 그리고 막 기분이 엄청
1: 기분이 그렇지.
0: 네.
1: 아 선덕여왕.
0: 그렇죠.
1: 정성대. 그러네
0: 그러네.
1: 네. 네, 그것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0: 그렇죠.
1: 뭐
0: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1: 그 정도로만.
0: 네. 아 화랑이 또 있죠.
1: 화랑이. 그렇죠. 김춘추.
0: 그렇죠.
1: 김유신.
0: 김유신.
1: 네. 네. 그것도 있고.
0: 네.
1: 자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네.
0: 역산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셨는데.
1: 아 그렇군요.
0: 네. 아우
1: 요 정도 네. 드리면 되겠죠?
0: 짜장면으로.
1: 오케이.
0: 오케이.
1: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정답은
1: 2번 통일신라시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0: 야, 무려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연등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1: 그러게요.
0: 이것도 이제 추정치이긴 할 텐데
1: 네.
0: 1200년간 이어져 온 전통 문화입니다. 연둥회가
1: 멋있어 그리고 예쁘고
0: 뭐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이걸 이제 단순히 종교로서 이렇게 배척하고 그럴 게 아니라

0: 아니라
1: 네.
0: 인간이 살아온 어떤 시대적 네. 환경으로 우리가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여러분들도 이 축제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유산균은 7752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길 바라고요.
0: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요. 떡 선물 걸고 갑니다. 높아진 기온 때문에 운동하기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운동을 한다면 이왕이면 효율적인 순서로 운동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최근 대한비만학회는 2025 비만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이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체지방과 복부 중심 지방의 감소폭이 더 컸다는 연구 결과도 알렸습니다. 그래요? 나 반대로 하고 있었네. 문제 드립니다.
1: 나도.
0: 네. 체지방과 복부 지방 감소폭이 더 크려면 어떤 운동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1: 저도 몰랐습니다. 네. 저도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0: 네.
1: 자, 어떤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으냐? 1번 유산소 운동, 2번 근력 운동. 자, 그러니까 유산소. 예를 네. 들어서 그 러닝머신 위에서 한 40분 하고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체지방과 복부 지방 감소폭이 크냐?
0: 네.
1: 그러니까 더 빨리 빠지느냐? 아니면 반대로 근력을 먼저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유산소라는 게 좋으냐? 이걸 맞추시면 돼요.
0: 느낌적으로 이렇게 헬스장 가면 뭔가 몸이 찌뿌둥하기 때문에
1: 그렇죠. 막 뻐근하고 네. 막 그렇잖아.
0: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습습후후를 먼저 하고
1: 습습후후.
0: 네. 그다음에 으차를
1: 맞아 빠짝짝짝.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 끝에 하나 더. 이거.
0: 저는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 새롭게 알았네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
1: 네. 그렇다고 하네요.
0: 스와바파 하사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1: 하고,
0: 거죠?
1: 습습파파가
0: 네.
1: 두 번째로
0: 애쓰고 있는 게 보이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맨손 스트레칭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네.
0: 아,
1: 운동하기 전에
0: 네 스트레칭 먼저 하고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네네네. 자, 먼저 하면 좋은 거 유산소 운동이냐 근력 운동이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어쨌든 아 이제 한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노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어떻게든 좀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싶다
1: 네.
0: 이런 분들에게 아주 아주 좋은 그렇습니다.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지선다였고 지금 너무 쉽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1: 자, 정답은요 2번 근력 운동을 먼저 하라고 하네요.
0: 이거 의외네요.
1: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체지방과 복부 중심 지방 감소폭이 더 컸다고 합니다.
0: 네.
1: 저도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0: 그러니까요.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1: 낫다.
0: 그렇죠.
1: 네.
0: 유산소가 됐던 근력 운동이 됐던
1: 그렇습니다.
0: 가는 게 첫 번째죠.
1: 네.
0: 자, 떡 선물의 주인공 선정할게요.
1: 떡 선물 저는 5252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운동 너무 어려워요 하신 4878님 이거 적응되면 진짜 시원하고 개운하고 너무 행복해요.
1: 그렇습니다.
0: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고요.
1: 네.
0: 자, 오늘 2부에서는 여섯 분의 하모니가 아주 아름답게 앙상블을 이루는 두레소리의 무대가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1: 자, 1부 끝곡 이희문 허송세월의 탑토리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모 어느새 불금이네. 후리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0: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야야, 날이 더우니까 애들부터 빙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네.
1: 애들뿐이겠어.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 카페에서 빙수부터 케이크 빵까지 케이빵과 빙수 디저트 매력에 푹 빠졌대요.
0: 진짜 그렇다더라고. 우리나라 카페들이 빵부터 케이크까지 다 맛있고 그리고 예쁜 데다가 전통 간식인 약과와 또 붕어빵, 빙수까지 다양해서 아주아주 인기래.
1: 그래. 팥빙수에 과일빙수까지 시원하고 달달한 빙수가 케이 디저트의 대표 주제로 꼽히고 있다던데 그냥 여름엔 제격이지.
0: 그치. K카페 문화가 세계에 이름을 알린 건 2020년 달고나 커피 때부터인데 이제는 한국적인 공간과 전통적인 메뉴와 함께 한국식 카페를 따라하는 해외 분위기도 있대요.
1: 좋지. 거기에 딱 하나 우리 국악도 K카페에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15일 금요일 2부 출발했고요. 정길선 외 여러분의 음악으로 레모네이드 듣고 왔습니다.
1: 여러분들도 카페에 자주 가시고 또 좋아하시죠. 이 전통과 현대의 공간과 이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우리나라 K카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을 안 받는 거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왜 근데 우리는 주목을 못 받지?
0: 에? 에?
1: 우리.
0: 아, 카페에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갔어?
1: 아니 뭐 아무튼.
0: 야.

0: 기적의 논리인데.
1: 아무튼 요즘 뭐 그 한옥 카페 있죠. 한옥.
0: 예.
1: 한옥 카페도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요.
0: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페 수가 많죠.
1: 네.
0: 뭐 거리마다 다 있고요.
1: 맞아, 맞아.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어떤 특성들을 살리는 카페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맛은 기본이고 약간 뭐랄까요? 공간 자체를 트렌드하게 또 트렌드에 민감하게 약간 발전해 나가는 K카페의 주목을 그래서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제 선배가 옛날 대금 불던 선배가 네. 양평에서 한옥 카페를 하거든요.
0: 아, 알죠.
1: 알지.
0: 알죠. 가봤죠.
1: 가봤지.
0: 운치 있고 굉장히 좋은데.
1: 이영애 씨도 거기 뭐 자주 간다고 했는데 예, 예, 예. 아무튼
0: 예전에 우리 같이 갔던 적도 있었어요.
1: 우리 둘이 갔나 카페를?
0: 아니 우리 둘은 아니었죠.
1: 아, 징그럽다 야.
0: 우리 둘이 갔을 리가 없죠.
1: 그렇지.
0: 누가 가자고 해서 갔겠지.
1: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0: 네.
1: 2020년 달고나부터 이 주목받은 K 디저트가 지금은 약과 붕어빵 또 빙수까지 해외에서 궁금해하는 그런 메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음악까지도 우리 음악 전통 음악이 K 카페에서 쫙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0: 네.
1: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저기 은평에 한옥 마을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1: 있어요.
0: 거기 카페들이 또 있어요. 한옥 네, 카페들. 네. 근데 거기에 국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1: 아 그래.
0: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카페에서 이제 한잔하는 그 느낌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1: 그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두레소리 음악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0: 그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나?
1: 오늘 이제 맛보고 이제 들려드려야지 뭐.
0: 맛보고. 네. 자, 두레소리 여섯 네. 분의 하모니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러 건너가 볼게요.
1: 불금의 국가
0: 라디오 버스킹
1: 버스킹.
2: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국악합창단 두레소리 아시나요? 함께 돕는 공동체를 뜻하는 우리말 두레와 소리가 만나 가장 한국적 합창으로 오늘의 민요를 부르는 두레소리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주인공입니다.
3: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영화 두레소리로 이 국악합창단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소리로 꿈을 꾸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시작된 그 영화 속 두레소리가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함께 오늘의 민요를 만들고 노래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두레소리와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응원과 추임새 마구마구 넉넉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국악합창단 두레소리와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시작할까요? 야! Yeah.
0: 여섯 분이 다 오셨어요.
1: Yeah. Yeah. Yeah. 인사해 주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민요를 노래하는
5: 두레소리입니다.
0: 잠깐만요. 두레소리입니다. 이것도 화음 맞추신 거예요?
4: 아닙니다.
0: 어쩜 이렇게 하모니가 잘 어우러지지?
1: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한 명씩 한 명씩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4: 네, 일단 저희는 2008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시작되어서 지금은 6인 체제 프로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시점은 2023년 안녕 1집 쇼케이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팀원이 너무 극 F여서요.
0: 아 그래요?
4: 네, 제가 조금이나마 T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에? 중재자이자 대표 이능경입니다.
0: 네, 두레소리의 T를 담당하고 있는 능경 씨.
1: 네. 네. 네.
6: 이어서 저는 두레소리에서 안무 단장을 맡고 있는
0: 안무.
6: 김서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소리에서 잡돌이를 맡고 있는 에? 군기 반장 손은경입니다.
0: 아, 잡돌이 반장.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소리에서 서기를 맡고 있어요.
0: 서기.
8: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덜렁거리는 편이긴 한데 예. 언니들이 저한테 좀 정신을 잡아매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서기를 맡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가희라고 합니다.
0: 하이 씨 어서 오시고요. 자.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소리에서 영상 편집과 그리고 아련함을 맡고 있는

0: 아련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련 씨 오랜만이세요. 자, 그리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소리에서 언니가 영상 편집 이라면 저는 열정적인 촬영 감독.
1: 촬영.
2: 네, 초식 공룡 장지은입니다.
1: 아, 네. 초식 공룡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3: 네.
1: 지금 여섯 분 오신다고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3: 좀 소개 먼저 하고 갈까요?
1: 예.
3: 네.
1: 032 하나님.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멋진 딸 서하. 어? 아, 서하 씨에게 온 문자예요.
3: 야.
1: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길 아빠가 많이 응원한다.
3: 어, 아버님이신가 보네.
1: 구수한 가락에 따뜻한 마음까지 담아 멋진 무대 보여줘. 오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 오늘 방송도 잘하고 드레소리 김서하 파이팅!
0: 파이팅! 감사합니다.
3: 자, 우리 서하님 아버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취임새도 너무 좋은데요?
3: 실제 아버님이랑 되게 친하신가 봐요.
0: 맞아요. 약간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네, 아버지여서 저기 대전에서 지금 듣고 계신데
3: 대전?
0: 네, 네 지금 대전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친히 이렇게 또 문자까지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리허설 때 들었는데
1: 네.
3: 저는 그 레코딩한 거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1: 아, 그러니까 진짜 좋더라고.
3: 오.
1: 약간 황홀경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 맞아 맞아.
1: 게다가 오늘 스승의 날 아니겠습니까?
3: 맞습니다.
1: 그래서 여섯 분이 오늘 총 출동을 해주셨어요. 네.
3: 자, 이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코너는 좀 보셨습니까? 모니터 해보셨습니까?
4: 네.
3: 직접 청취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4: 네.
3: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버스킹 들어가 보겠습니다.
4: 자,
3: 네.
1: 누가 치고 나가세요.
4: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전통의 노래들을 오늘의 모습으로 다시 부르거나 오늘의 이야기들을 한국의 음악적 어법에 담아 노래하기도 하는데요. 공동체의 의미인 두레와 소리가 합쳐진 두레소리는 한국적 합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노래도 하고 또 사연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 오늘 저희 두레소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1: 네.
5: 태평년이라는 곡인데요.
1: 네.
5: 많은 분들께서는 태평가라고도 알고 계실 거예요.
1: 네.
5: 흔히 민요라고 하면 언제부턴가 작사 작곡을 알 수 없는 자연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노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1: 맞아요.
5: 이 노래는 1935년에 음반을 통해서 발표된 신민요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1: 그래요? 네,
5: 정사인이 작곡하고 선우일선이 처음 음반을 통해 불렀던 태평년을 오늘은 저희 둘의 소리의 노래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폰 다들
3: 착용하셨어요? 네,
1: 착용을 하시고
3: 네.
1: 지금 뭐 문자로 이동근님, 댕댕이님, 이민신님, 정용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좋습니다. 네.
1: 자, 첫 번째 곡 태평년.
3: 네.
1: 준비되셨습니까?
4: 네. 네.
3: 자, 가보겠습니다.
1: 야!

0: 걸그룹인가요? 4830님께서 댄스 무어 어머나. 너무 귀엽습니다.
1: 이거 AR 튼 거 아니죠? 눈앞에서 네. 보고 있는데
0: 너무 잘해요.
1: 이게 라이브 맞아? 이런
0: 지금
1: 느낌인데.
0: 지금 진짜로 이 지금 이제 노래를 들으시고 문자가 왔습니다. 직접 좀 소개해 주시고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가희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2: 7082님 태평년 노래 너무 좋네요. 아리랑 도라지 태평가 노들강변 어릴 적 교과서에서 배운 민요가 신민요가 많군요. 네.
0: 그렇습니다.
1: 6391님. 네.
3: 6391님. 와,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에 진짜 나비님들이 오셨네요. 날아드셨네요. 너무 보기 좋고 듣기 좋고 행복합니다. 아,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 4830님.
4: 4830님. 걸그룹인가요? 댄스 무엇? 너무 귀엽습니다. 해주셨습니다.
0: 선물 하나 드리실래요? 선물. 네. 떡선물. 떡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이거 안무 감독님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이걸 하신 건가요?
3: 그렇죠. 이제 태평년 하면 조금 밝고 상큼하고 이런 네.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네. 잉 이렇게 해가지고.

0: 그렇죠. 잉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1: 그렇죠. 아. 여기가 이렇게 좀 밝고 예쁘게 예. 귀엽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2: 아, 좋습니다.
3: 저희가 꽃이다.
1: 네, 꽃입니다.
3: 우리가 꽃이다. 아하.
4: 다 네. 이 안무 여기도 다 디자인이 있어.
2: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4: 또 캐논님 문자 있는데요.
3: 네, 캐논 제가 읽을까요?
1: 네, 읽을까요?
3: 네. 읽어주세요.
2: 7시에.
3: 네. 캐롯님께서 아, 지은님 덕분에 알게 된 둘의 소리 너무 좋잖아요 유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얼마나 좋아하면 유를 네 번이나 넣으셨어요. 네. 네, 이민신님도 읽어주세요.
3: 네, 이민신님 둘의 소리 사랑해요. 와우 둘의 소리 멋지다 둘의 소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2: 지은 씨가 이면을 좀 잘 살리는 편이시네요.
3: 네, 네.
2: 봉트라베스님.
5: 네, 봉트라베이스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국악 합창의 매력을 마음껏 들려주세요.
2: 아, 네. 아 진짜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네. 화음이 너무 좋네요. 화음이 예술입니다. 나른한 오후 귀호강 중입니다. 등등 정말 많은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4: 네.
2: 어, 요것도 한번 볼까요? 0738님 능력씨. 네.
6: 두레소리 공연장 객석에서 응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라디오에 다 같이 나온다고 하니 새롭고 너무 좋네요. 멤버들 화음이랑 무대 매너가 너무 완벽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오늘 라디오 버스킹 고스킹 기대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산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두레소리 팀은 경기 민요 하시는 분이 총 네 분, 그리고 판소리 하시는 분 한 분, 정가 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인데 어쩜 이렇게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2: 그러게요. 그러니까
4: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특히 이제 판소리 하는 은경 씨,
4: 네.
2: 이거 화음이 소리꾼이 판소리꾼이 특히 네. 화음이 쉽지 않잖아요.
1: 그래서 목소리 톤을 맞추는데 네. 되게 연습을 많이 했고 시간을 많이 들였고요.
2: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발성도 웬만하면 좀 맞추려고 네.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4: 그러신
1: 같습니다.
4: 그러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우리 제작진은 바투도 한번 목소리를 얹어볼까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가 먹칠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1: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 남자분들의 그 베이스 목소리 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풍성하겠다 아.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4: 어떻게 한번 후회하게 만들어드려요? 아 아니었구나. 한번 아 하는 거 저희는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2: 그렇죠.
4: 딱 들으면 아 네. 쟤네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여기 둘의 소리는 그러면 파트가 두 파트입니까 세 파트입니까?
6: 두 파트였다가 소프란... 세 파트였다가 아, 넘나듭니다. 곡별로
4: 중간에 메조가 있고.
6: 네.
4: 아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 한번 가볼까요? 어떤 분이 네,
7: 제가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제목 들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유명한 소설인데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소설을 노래화시킨 곡입니다. 저희가 전통 민요를 오늘의 음악으로 해석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2: 네.
7: 전통 민요 말고 옛날 100년 전 소설을 어허.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음악으로 풀어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2: 예.
7: 그래서 지난 겨울에 저희가 근대 소설을 노래하다라는 공연에서
2: 네.
7: 이제 한국의 근대 소설들을 다섯 작품을 추려서 이제 노래화시키는 공연을 올렸습니다.
2: 그렇군요.
7: 네, 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도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시대적 간극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등장인물의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뭐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삶의 고단함 같은 감정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2: 네.
7: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여러 청취자분들하고도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를 음악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4: 네.
2: 설명 너무 잘하시네요.
4: 자, 네.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 네.
4: 황지진님의 작사 그리고 함현상님의 작곡이네요. 자,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어땠어요?
1: 와. 와. 어쩜 이렇게 잘해?
2: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야,
1: 물 한 잔씩 드십시오.
3: 네.
1: 와, 제가 대신 좀 소개를 하고 있겠습니다.
2: 네.
1: 4211님께서 운수 좋은 날의 이야기가 눈앞에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책 한 권을 뚝딱 읽어낸 듯해요.
2: 그러니까
1: 진짜 그림에 그려지죠.
2: 4872님 뮤지컬 같아요. 너무 슬픈데요. 근데 화음이 너무 좋아서 진짜? 더 슬퍼요 하셨어요. 아, 그리고 아까 능경 씨가 이 다 이제 F여가지고 T를 담당한다고 하셨잖아요.
3: 네.
1: 제일 F지.
2: 제일 F 표정이야. 아, 이게
1: 표정이
2: 표정이 살아 있던데요, 능경 씨?
1: 건드리면 울 것 같았어.
2: 그러니까
3: F입니다. F인데.
2: 아, F인데.
3: 네, F인데 너무 다 F여서 저라도 중재자가 있어야 해서.
2: 아, 리더다 보니까.
3: 네.
2: 그래요. 또 보겠습니다. 요건 직접 읽어 주실까요? 네. 아련 씨가. 아, 뭐, 네.
1: 487
2: 능경 씨가.
3: 네. 네. 미나리 님. 487 님. 네. 미나리 님 갈게요.
2: 미나리 님.
3: 네. 오늘 코너는 봄바람 같네요.
2: 그러니까.
3: 이게 라이브인가요?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이게 라이브 맞아? 이런 생각 계속 들어요.
3: 어머나.
2: 자, 9239 님.
4: 네. 9239 님. 양재동이 직장인 도윤 아빠입니다. 아, 이 노래 듣다 보니 뭔가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둘의 소리 너무 멋져요. 네. 네, 9239님께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3: 네.
4: 아버지께 또 드려야죠.
2: 네. 네.
1: 이민심님도 한 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 네, 이민심님. 네. 둘의 소리 노래를 듣는 오늘이 바로 운수 좋은 날이네요.
1: 최고의 칭찬이네요.
2: 캐로님까지.
4: 네. 네, 캐로님.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나가지 말아요. 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죠? 둘의 소리 노래 듣느라 못 나가.
3: 나가시면 안 됩니다.
1: 다 듣고 나가십시오. 진짜.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세 번째 곡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2: 네.
1: 자,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또 세 번째 곡 어떻게 시작합니까?
5: 네. 네. 세 번째 곡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 네. 네.
5: 이번에는 우리 민요 중에 대표곡으로 꼽으라 하면 단연코 1등이 바로 아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렇지.
5: 네. 아리랑은 이제 세대별로 또 지역별로 다양한 아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2: 네.
5: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불러드릴 곡도
2: 네.
5: 여러 아리랑을 섞어서 만들어봤는데 바로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해주아리랑 그리고 본조아리랑까지 다양하게 엮어봤습니다.
2: 네.
5: 그 제목은 바로 아리당다쿵인데요.
2: 네. 네,
5: 아리당다쿵이란 제목은 실제 밀양 지방에서
2: 네.
5: 그 밀양 아리랑 후렴 부분
2: 네.
5: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부분을 이제
2: 아 좀 더 해주지.
5: 아, 네.
2: 아, 좋았는데
5: 날 좀 보소
2: 아,
5: 그렇죠 여기까지 잘한다. 네. 여기까지를 아리당다쿵

0: 지금 뭐 찬사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칙칙한 저희 목소리보다는
1: 우리 빠져 있어야 돼.
0: 천상의 목소리로. 네. 네.
2: 뉴니 님. 어디 고급 브런치 집에서 나올 것 같은 화음이에요. 아리랑의 재해석이네요. 두레소리 화이팅.
3: 네. 화이팅.
0: 또 5077 님도 있습니다.
4: 네. 5077 님. 차에 타서 두레소리 노래 듣다가 푹 빠져서 도착해서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1: 내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 그러니까요. 네. 아, 두레소리 덕분에 더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한 곡 남았거든요. 5077님 조금만 더 앉아계세요.
5: 2748님 와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화음이 보통 연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합창으로 듣는 아리랑의 힘도 있고 한도 있고 흥도 있고 우리네 삶이 다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둘의 소리 감동이네요.
3: 저희도 감동입니다.
5: 네, 김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또 아이고. 섬서목수님.
6: 네. 네. 섬서목수님 아주 오늘 밭도 개똥 타시는 날이여라.
1: 아,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저도 모니터로 이렇게 계속 듣다가 이게 AR인가 아닌가 이거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모니터를 빼봤어요. 더 황홀하더라고. 여섯 분의 목소리가 쌩으로 들리니까. 네. 저희 오늘 개똥 탔습니다.
0: 네. 또 이태근님 네. 문자가 있습니다.
7: 네, 이태근님 이렇게 세련된 아리랑이라니 마치 덕수궁 돌담길에서 군대 가는 남친을 떠나보내는 여자친구의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1: 문자도 예술이네요. 네. 네.
0: 궁금한 게 알토가 한 분이었다 두 분이었다 그랬던 누가 알토인가요?
8: 제가 소프라노랑 알토를 왔다 갔다.
0: 알토가 한 분이 한 하시는 네, 거 지금 이 곡 같은 경우에?
8: 네.
0: 와 대단하십니다.
6: 찾아내셨네요.
0: 네. 한 명인데 이 알토 하시는 분이 사실 이 분위기를 탁 잡아내더라고요.
3: 맞아요.
0: 네. 알토가 빠지면 요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칼 음정인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물론 연습이 많이 돼 있겠지만 네. 그래도 순간순간 계속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애쓰시겠네요.
8: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알토가 음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신나 있는데 저만
0: 그러니까
8: 맞아. 오늘 자리도 나만 좀 구석에 해줘.
1: 벽 좀 세워줘. 아, 약간 이런 느낌.
0: 그래. 네. 굉장히 낮게까지 계속 내려가시더라고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1: 그러게요.
0: 저는 앞에 네 분만 소프라노고 뒤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알토인가? 아. 그래서 자리 배치 이렇게 했나?
6: 네, 근데 저희 지은 씨도 노래마다 이렇게 알토에 지원을 가는 노래가 또 있어요.
1: 맞다.
0: 두 명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8: 네, 맞아요. 네. 완전 날카롭게 들으셨네요.
1: 성원 씨 되게 날카롭죠.
6: 비가 엄청 좋으신
0: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고개 숙이고 집중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눈 팔릴까봐.
1: 눈 팔릴까봐. 그나저나 이제 오늘이 또 5월 15일 네. 스승의 날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모든 곡의 편곡이 지금 함현산 선생님이 다 들어가 있죠.
8: 네,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사실 그 편곡 작업이라는 게 쉽지 않고 작곡 작업도 쉽지 않고 그 노고에 대한 감사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6: 네, 그래도. 저희 함현상 선생님이 저희 두레소리의 음악 감독님이신데요.
1: 그렇죠.
6: 네, 저희가 또 학생 때부터 봤으니까 되게 오랜 세월을 보고 오랜이라면 오랜 맞죠?
8: 맞죠.
6: 네,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 저희의 정신적 지주로서 네. 되게 뚝심 있게 그 자리에 되게 항상 웃는 푸근한 웃는 얼굴로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저희가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1: 자, 그럼 오늘 방송 나온다고 함영상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6: 아유, 그럼요.
3: 네.
1: 그럼 이 방송 지금 듣고 있겠네요.
6: 꼭 들으시라고.
1: 그러니까 노래 부를 건데 안 듣고 있으면 뭐 하잖아요, 그죠?
3: 서운하죠.
1: 그러니까요.
0: 사실 이거 하려고 앞에 세 곡 한 거거든요. 괜찮아.
1: 네. 하지만 또 이게 함현상 선생님에게 보내는 음악 편지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 모든 네. 스승님들께 네. 또 감사 인사를 대신 두레소리 목소리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힐링되는 목소리.

0: 네. 아름다운 목소리 둘의 소리의 목소리로 스승의 은혜 1절만 부르네요.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이벤트 라이브입니다. 박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저희 무반주여서 음을 좀 잡고 있어요. 네. 스승 센

0: 아, 이거는 녹음해야 돼 있어 이거는.
1: 아니 지금 와. 노래도 했지만 사실 이제 보니까 바라지 팀의 한승석 교수님과 같은
2: 그 맞죠,
1: 맞죠. JYP의 박진영 씨 같은 뭐 이를테면 하면상 작곡가님이 둘의 소리 이 팀원들에게는 그런 존재일 것 같아요. 잘은
2: 맞아,
1: 모르지만
2: 맞습니다.
1: 그래서 영상 편지.
0: 근데 이 노래 듣고 우리 담당 PD 언니 왜 우는 거야 대체?
3: 진짜요?
0: 지금 울고 있어요 담당 PD가.
1: 갱년기가 빨리 왔나?
0: 저부터 파워 F예요. 아 근데 저도 내가 스승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상원 씨 말대로 하면상 선생님께 영상 편지 한번 가볼까요?
3: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은 씨.
3: 따라라란단단 이거 또 깔아주시나? 네. 오, 네. 저희의 스승님이시자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우리의 네, 한버지 네. 네, 하면서 선생님 항상 저희를 이렇게 좋은 음악인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또 좋은 곡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스승의 은혜 노래 선생님께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잘 들으셨죠 선생님?
4: 와~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 네. 사랑합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1: 네. 은은하네요 진짜.
0: 그러니까요.
1: 3975님도 좋다. 스승의 은혜 100만 년 만에 들어봅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였었을까요? 하고 남겨주셨고요.
0: 그러니까 아는 노래인데 달리 들리더라고요. 6565님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요. 둘의 소리 여섯 분의 천사네요. 오늘 귀요강 제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1: 네. 막 이렇게 부를 때 충돌하지 않으려고 네. 조심조심해서 크레센도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맞아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걸 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야 정말 연습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앙상블은 사실 서로 나 좀 튀어야지 하는 순간 어그러지는 거예요.
1: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어떻게 서로 좀 관계는 어떻습니까?
1: 네.
2: 너무 친해서
0: 너무 친해서
2: 연습 시간에 모이면 각자 이제 막 얘기를 하느라고 예. 연습 시간 좀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요.
1: 그래, 자세한 얘기 또 만나자 이러죠. 네.
0: 아까도 보니까 서아 씨 막 얘기할 때도 다 같이 말하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같이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3: 리액션도 좋고
0: 그렇더라고요.
1: 네. 그 공연 혹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언제 언제 하니까 언제 네. 언제 보러 오세요? 뭐 이런
2: 우선,
1: 게 있을까요?
2: 네, 저희가 제일 가깝게 있는 공연은 6월 26일에 네. 오후 5시 30분에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저희가 네. 어디서나 스테이지 공연을 또 이제 버스킹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뭐 네. 땡튜브나 인별그램의 채널이 있을까요? 뭐 공연 소식을
2: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둘의 네. 소리라고 둘의 검색하면 네. 공연 정보 소식이 있을까요?
2: 네. 공연 정보도 올라가고 또 저희의 깨알 같은 또 그 매력들을 느끼실 네. 수 있는
0: 아, 그래요?
2: 그런 영상들도 꽤 많으니까
0: 네네네. 브이로그 영상 같은 거 올라가
2: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네.
0: 그래요.
1: 새로운 곡 작업들도 계속 하시나요?
2: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계획하고 구상 중이긴 한데 근대 소설을 노래하다를

0: 지난 겨울에 올렸고 공연을 네. 이제 2탄으로 근대 문학 중에 시라든지 아니면 옛날 뭐 잡가나 이런 어려운 사설로 되어 있는 노래를 좀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음악으로 풀어내는 것도 한번 해보자 해서 계획하고,
1: 소통할 수 있게
0: 예,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1: 어쨌든 공연이 있으면 여섯 분이 함께 이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0: 네네네네.
1: 공연 중에 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저희가
1: 소아 씨 뭐가 할 말이 많은가 봐요.
3: 지은 씨가 대신 해주세요.
1: 네. 아, 지은 씨. 네,
2: 지방 공연을 또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 네. 지방 공연을 갈 때는 항상 이동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1: 길죠.
2: 그래서 내려갈 때는 저희가 오전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네.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장을 열심히 하면서 차 안에서 화장을 열심히 하면서 저희 노래 연습해보자 어허. 하면서 텐션을 이제 끌어올립니다.
1: 네,
2: 끌어올린 후에 공연을 이제 잘 마치고 내려가는 차에선 다들 이제 좀
1: 자겠죠?
2: 해야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텐션이 너무 좋아서 또 그 저희 공연한 노래 말고 외에 예. 노래방이 시작됩니다.
1: 아~ 네.
2: 한 명이 이제 노래를 이제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이 시작을 하면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뭐 4시간 걸리더라도 4시간 내내 이제 노래방을
3: 다양한 장르
4: 운전하는 사람이 네. 힘들어할 정도.
5: 네. 누가 운전해요?
3: 제가 돌아가면서
1: 돌아가면서 네, 네, 네. 진짜 콘서트는 그때 시작되는
2: 네,
1: 거예요.
2: 맞습니다. 그냥. 사실
1: 아 입금되는 공연은 이렇게 부르고
5: 그렇지.
1: 와 진짜 차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네요.
2: 난리가 나요.
3: 그래서
2: 저희가 20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막내 기수들이 이제 예. 20대 때는 텐션이 엄청 막 그렇게 좋았는데 네. 사실 이제는 조금 좀 30대로 접어들면서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아, 맞아요?
5: 저희는 40대인데 아, 네. 타자마자 잡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1: 네. 네. 일절 대화하지 않습니다.
5: 네. 그냥 잡니다. 네.
1: 타면은 제가 하는 말이 형님 주무십시오.
5: 알았어요. 의자 뒤로.
1: 이렇게 가거든요.
5: 네.
1: 이게 다르네요. 역시 둘의 소리.
5: 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1: 저 각자 지금 끝인사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5: 그래,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1: 바로 가겠습니다. 능력씨부터 갈까요?
6: 네. 네. 네,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긴장됐던 이 시간에 많은 여러분의 응원과 호응으로 저희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둘의 소리는 앞으로도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음악들로 여러분들 앞에서 만날 테니까요.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자, 대표 능경 씨였고요.
3: 네. 제가 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또 막 여러분들이 응원도 해 주시고 둘의 예. 소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네. 오늘 너무 저도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아 씨는 특별히 아빠한테 그렇죠. 한 말씀 해 주세요.
3: 그렇죠. 아버지 이렇게 진짜 문자를 주실 줄 몰랐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에 또 이제 네. 문자를 보내 주셔서 유산균 선물 맛있게 드세요.
5: 저 가인 씨도 뭐 한마디 하실까요?
7: 아, 네. 사실 살짝 긴장이 됐었거든요.
1: 그렇죠.
7: 네. 근데 뭔가 생방송이라는 그 부담감에 긴장이 됐었는데 그래도 뭔가 분위기를 되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끼리도 되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진짜 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1: 진짜 순삭이었어요.
7: 네네.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5: 여기까지.
1: 예, 여섯 분이면 세 분의 대표 인사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빛날 여섯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둘의 소리와 함께했습니다. 여섯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예.
5: 주말이 행복할 것 같아.
1: 예. 그리고 팀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5: 네.
1: 된
5: 그렇습니다.
1: 멋진 둘의 소리 팀이었고요. 네. 앞으로 그 SNS에 둘의 소리 또 SNS 계정이 있다고 하니까 네. 들어가셔가지고 공연 정보 챙기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5: 네. 자 주말에 연등 행렬부터 지역마다 전통 문화 행사들이 다양하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트의 시대
1: 파트의 상사대합니다.
5: 다음 주에 봬요.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가족모임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의 날은 1963년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간호해 드리고 퇴직하신 스승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스승의 날이 뭔가 혼동되고 곤란한 날이 됐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공공기관에 문의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선생님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조선시대로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선생님을 따르고 존경하던 우리의 오랜 마음만은 꼭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안비취 이춘희의 소리로 동부민요 어랑타령 궁초댕기 보내드립니다.

안비치 이춘희의 소리로 동부민요 어랑다령 궁초댕기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가서 스승의 날 아침에 선생님이 이제 그 교실 앞 문 열고 들어오시면 스승의 은혜는 요 부르면서 몇몇 학생들은 울었던 기억도 나고 저 같은 학생들은 분위기가 좀 더 무르기면 수업을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개구진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 시골 학교라 전교생이 12명밖에 없는 학교였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 그 바닷가 통발을 나가시면 한 일주일씩 집을 비우셨었거든요. 혼자 도시락을 싸서 산 두 개를 넘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학교 사택을 버리시고 뒤로 하시고 저희 집에서 제 도시락과 당신 도시락을 함께 싸서 2주 정도를 출퇴근하셨던 신현인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그 진해 중앙초등학교 아마 정년퇴임 하신 연세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죄송하게도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근황을 알 수는 없는데 꼭 연락을 드려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도 스승님에 관한 곡입니다. 통영에서 처음 이제 국악을 접하고 공부를 하고 이걸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의 손길을 이끌어주시고 넓지 않은 좁은 당신 댁에서 자녀가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저를 끼워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 시험 보러 올 때 차비 대주시고 아쟁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아쟁 사주시고 당신의 적금을 깨서 사주셨던 현재 국가무형유산이죠. 남양별신굿의 예능보유자이신 정형만 명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남양별신굿에 나오는 주된 장단 그리고 노래의 이 곡인데요. 불림이라는 곡입니다. 정형만 명인의 노래 그리고 국가무형유산 남양별신굿 보존회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부와 함께 바치시고 끝나거리 끝나글 가고 한생 알리는 한생을 하시오.

상체 맹조가사 지구에 보내요. 초제왕을 마련하여 천추만세를 유전하시고 맹원한

이름은 정강열애씨고 판관육판관 동자육당자 그왕의 일목이왕 사자일직월직 시직여망사자요 그왕의 마인 소주를

정영만 명인의 노래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불림 보내드렸습니다.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 여러분의 연주였는데 여기 저도 있었으면 저도 있습니다라고 자랑했을 텐데 저는 잘 없네요. 이게 참 늘 그 선생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있어야 할 곳 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먹고 사느라고요. 이런 핑계를 대게 됐는데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전화드리면 밥 잘 먹고 있지? 예, 그럼 됐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저희 스승님이신데 이렇게 또 노래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제주민요 해녀 노래 들어볼 텐데요. 김주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저 저라 저 저라 베이저 저

김주옥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제주민요 해녀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쉽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자팍사전, 오늘은 더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늠 하면 국악을 접하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판소리에서 주로 쓰이고요. 대금산조에도 쓰이고는 하는데 오늘은 판소리 더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늠은 새롭게 다듬거나 만들어서 기존의 음악에 추가된 판소리의

0: 의 음악적 요소 또는 대목을 뜻한다고 합니다. 소리꾼이 오랜 수련을 거쳐 명창이 되면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소리를 어느 정도는 바꿔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자연스럽게 더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늠은 어떤 명창이 자신만의 새로운 소리를 짜서 기존의 판소리 안에 더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국립국악원의 국악사전을 기준으로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창법이나 악조 자체가 더늠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어서요. 권삼득의 설렁제, 고수관의 추천목 같은 것들이 있고요. 특정 소리 대목이 더늠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어서 권삼득의 제비후리러 나가는 대목, 모흥갑의 이별가, 고수관의 자진사랑가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명창이 새롭게 만들어 창작된 더늠으로는 염계달의 돈타령, 김제철의 심청탄생, 송광록의 범피중류 등이 있고요. 기존의 대목을 정교하게 해석해서 음악적 완성도를 높인 다듬어진 더늠은 박만순의 토끼화상, 박유전의 시비따라, 정창업의 중타령, 김창환의 제비노정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법이나 악조 자체가 더늠인 경우, 그리고 특정 소리 대목이 더늠인 경우,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된 더늠, 그리고 기존의 대목을 더 잘 만들어서 다듬어진 더늠,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많이 알려진 더늠이지 않을까 싶어요.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제비노정기 원작자의 소리입니다. 김창환의 소리, 한성준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구불덕창 자굴문 세고 거중 흐둥둥에 들떠 구로사년 살펴보니 서쪽은 지책이요 동해 장망하구나 중중봉으로 올라가니 조작이 넘는다 황흑도 과미도 오작도 바라보지

주병 세명 양한사에 불성청은 백비래라 갈대 안나 입에 물고 거중을 넣지 떠점점이 떠나지지 총사나간구 아니냐 낙구병로 장을 지어 청파사 왕래하니 서양선이고 누라홀로 동을 넘어 왕인요 들어가 이분은 가냐오리 아주까지 쉬어 저 주전도 하다 박봉황자 올라가니 봉구장 봉이다 불 올라타 황일거 불부반의 해운

소강장지 물기네 공도를 들어가 만울 때 방벽된 백년 폭포를 구경하고 인간을 건너 삼각산을 올라앉아

홀짝솟아 있고 삼각산이 삼겼구나. 눈물이 빙빙 나고 풍색이 흐흐하야만 마치 지금 생이다. 정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나 운봉이라. 운봉 함양도 월풍의 중부가 산안계라서

야, 국회 확률이야, 저번 봄, 야, 저도 남는다. 한참 동안에 축제될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언디 지지지지 주지주지 구지언지 우지대요. 낙지각지 절지언지 은지 독지 수지 차로 함지 표지 우지대요. 빼자자자자 우르무리 흥부가 좋고서 호의여 찬찬히 살피어 보니 철골 장각이 완전하고 상상사도 감옥은 저기 아리롱 아리롱 거기 흥부가 보고서 반겨라

판소리 흥보가중 제비노정기를 김창환의 소리, 한성준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가야금과 아쟁 이중주 들어볼 텐데요. 역시 스승과 제자의 연주이죠. 일부 끝곡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장월 중선의 가야금, 김일구의 아쟁, 김창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영감은 어디 가고 임자 당신 나 만날 적에는 청실 홍실 인연 맺고 백년 동락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자고 맹세토니 날 버리고 풍만 산천이 얼마나 좋아서 나를 못 찾아.

이로 딸만 행겨주기 청산읍내 물레방아 매물레들이 물레방아 육육은 36 36살 물바가지는 삼천동물을 안고 빙글뱅글 배리 배뱅글 찰도나 도는디 우리 댁 서방님은 날 안고 돌 줄을 왜 모르나 임자 당신 날마다고 열치고 갈치고 갈로 물친 듯이 울러머 담친 듯이 열무짐치 송

0: 당송당 썰어 초초 담은 듯이 바차가 저리 얼큰덜큰 담은 듯이 싹 돌아가더니 인천 팔십리 왜 다 못 가고 날만 찾아왔나 기왕기사 왜 거들랑대이 팔째서 잠이나 자고 오던 길 우태도록 하기 임자 당신 나를 활세할 때나 나도 그대 활세할 때나 비장파장일지
1: 박병기의 소리로 충청도 논산의 코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했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뱅이 굿 중에서 한 대목을 보내드릴 텐데요. 세월래 네월래와 아버지 갓 찾는 대목. 이게 박수건달이 이제 배뱅이의 혼이 왔다고 거짓말로 굿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배뱅이 혼이 진짜 왔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릴 때 친구였던 세월래 네월래를 찾고요. 그리고 이 많은 갓 중에서 아버지 갓을 찾아봐라 하는데 이때 그 박수건달 무당이 꾀를 냅니다. 이건 아버지 갓이 아니야. 이러면서 갓을 찢기 시작하죠. 그때 상당히 고가였던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러다가 내가 다 찢어지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갓을 다 찾아가고 아버지 갓만 남게 돼서 이게 우리 아빠 갓이구나라고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박일흥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자, 그래서 예단은 소발이 말발이 다 내다 실었으나 앞집에 세월래 뒷집에 내월래를 찾아봐야 할 텐데 아 배뱅이 진옥이 탄다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와 있을 텐데 누가 세월래 누가 내월래인지 알 수가 있나 에라 내가 덮어놓고 무슨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하고 그 말이 앞집에 세월래도 내도 뒷집에 내월래야 내도 뭐지 너희들은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나는 죽어서 흥청이 되었구나 세월래 네월래야 자고 깨면 펄고 벗고 몇 감기와 먼 산에 나물 캐기 집줄 안에 통구발이 쌓아놓고 놀던 생각이 아니 나도 내가 이렇게 왔다고 해도 너희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군 귀씨먹어도 귀씨먹으나 너희가 이럴진데 나도 몰라보겠다 내가 지금 돌아가서 너희 아새끼들 오이꼭지 자라가듯이 다 잡아겠다 훌쩍훌쩍 울던 세월래 네월래는 눈물은 간곳 없고 아이 잡아갔다는 말에 아이 업고 있던 아이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하겄다 세월래 네월래가 겁이 나서 얼른 나오는데 박수무당이 척 바라보니까 세월래 네월래가 분명 없다 그때는 박수무당이 하는 말이 세월래 네월래야 아까는 잠깐 푼한 지심에 그래거니와 동무지간에 폭은 못주나마 어찌 화를 주겠니 너희 아들을 보니 다른 건 못 주어도 통방사계 명을 알고 강태공 나이를 빌어 선팔십 풀팔십 일백의 순점지하니 그리 알았다고 그때는 세월래 네월래가 핑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코르마기 집에 살았을 때도 코롱하더니 죽었어도 코롱하는구나 그러면서 빈정거립니다 그래. 박수무당이 가만히 보니까 그 부들부들하니 그 손목 좀 잡아보고 싶단 말이야 에라 내가 또 한마디 하겠다 세월래 네월래 마지막 왔던 길에 너희들 손목이나 한번 잡아보자꾸

0: 야, 그건 못하겠다. 너는 허금 많은 무당 중에서 누가 박순무당이 오라디? 야, 그건 못하겠다. 그때 옆에 있던 동네 노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할 말이, 아, 야, 나가 대표라. 아, 그저 박순무당이 그러간 그 배뱅이가 그러는 걸, 어, 나가 대표. 아니, 할머니는 알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아니, 박수부당에 손목 잡혔다고 시집살이 못하게 하면 어떡할라고? 야, 야, 말 말아라. 너희가 박수부당한테 손목 잡혀서 시집살이 못하게 하면, 아, 우리 너근이라도 당장 들어서 살겠지. 어, 나가 대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내밀며, 야, 옛다. 그때는 박수부당의 손목을 툭 잡고 매주자로 주물르듯이 주물럭 주물럭 하면서 하는 소리가, 세월래 내월래 아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한마디 들었다고 늙은 시부모 양친과 시성문자 속 태우지 말고 너희들 편안히 잘 살아오라. 그때는 여러 자중이 모였다는 말이, 아, 꼭 배뱅이가 분명하지? 겉두르기 아니면 송곳이야. 그때 한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만신아, 말 듣거라. 네가 정말 배뱅이 같으면 네 아버지 가슴을 알게 아니냐? 여러 사람의 가슴을 갖다 놓고 그 가운데 배뱅이 아버지 가슴을 갖다 놓았으니 어디 한번 찾아봐라. 아니, 여지껏 해온 것은 그 주막장이 높아 돼서 들어서 알아서 놓았으나, 아니, 배뱅이 아버지의 가슴을 알 수가 있나? 에라, 내가 이 많은 것을 덮어놓고 다 찢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는 한 것을 쩍 들고 오는 소리가, 에헤, 내가 우리 아버지 것을 모를 소냐. 이같이 우리 아버지 것이 아니로구나. 푹 잡았지. 저 견보퉁이 있다 하는 말이, 야, 내가 찍힌다. 나는 그 다섯 달 만에 산 것이야. 또 한 것을 넉적 들고 오는 말이, 에헤, 이가 또 우리 아버지 가시 아니로구나. 푹 잡았지. 저 견모퉁이에서 한다는 말이, 야, 나는 그 3년 만에 산 것이야. 또 한 것을 넉적 들고 찢으려고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못 찢게 잡아 뺏들면서 하는 말이, 야, 이 것은 우리 조상 대물린 것이다. 네가 이가 찢으면 나 못 쓰고 제사 지내란 말이냐? 그 사람 찾아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고 임자 없는 멋있는 통영가 하나가 콩털같이 남아있겄다. 그것을 넌저 들고 오는 말이, 통영 통양 등사림민 언거양전 콩단각은 내 손으로 타라올린 게 여지껏 남아있구나. 이같이 우리 아버지 가시 아니라면 송곳으로다가 내 눈구멍을 찔러다고.
1: 배뱅이 굿 중에서 세월래 네월래와 아버지 갓 찾는 대목을 박일흥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 보내드릴 텐데요. 이 판소리 수군가 전체 중에서 장면이 크게 변하는 또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내가 오면서 짠 물은 100겹이 나오게 먹었어만은 대체 와보니 듣던 말과 같고 별로 천지 비인간이요. 나 이왕 들어가시면서 저 안구경 좀 시켜주시오. 안구로이죠. 여기 앉아 계시시오. 여기 앉아 계시면 나 안에 들어가서 당신 타고 들어간 대묘를 내가 가지고 나올 거야. 그런데 한말 부탁을 말은, 내가 들어간 다음에 조금이시면 새끼 잡아드리라 하는 말이 혹간 들리거든. 그 말 듣고 놀래지 마시오. 아유, 무슨 재미없는 말이오, 그런 말이. 아, 제 나라에서도 타관을 가면 타관을 타는 것인데, 아, 적어도 외국까지 내가 왔는데, 아, 모셔드리라 해도 내가 다시 듣기만 할 뿐인데, 잡아들이라며 신뢰야 안 놀래면 여기가 있다고. 아, 그렇게 내가 미인의 부택이니 진세 소력이 풍속이 닿아서 세상과 같거든. 훈련대장

60일 내라 그 말인데 그 집에서 그런단 말이야. 참 요상실없어 이놈아. 뭐 그렇게 그 말이 존칭하는 말이오 그래. 아 그렇게 놀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놈 물시한 걸 50방 안 졌지. 표초보 영덕정 너는 받아야 궁손이 이하야. 말이 세상에 나 같은 표초보 선진이오. 평등 용양이 속으로는 무한히 기다 같은 거니. 표초보가 들어왔다 이게 기우 일어나시는지 3년을 안 하는 것이 육탈이결 싹 다 되어버리고 가죽에다 뼈만 싸가지고 눈도 못 뜨고 아이고 휴부가 왔다 이랬는데 도삐기 가족이라. 여봐라 네가 안 죽고 살아왔구나. 그래 대관절 너 잡으러 갔던 토끼를 어쩌고 하느냐 말을 좀 어서. 과연 황송원도 토끼를 생금하야 저 눈밖에 잡아 다정시키고도 마시. 어?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야. 말만 들어도 병이 나는 것 같고 그 시험 잡아왔다니 어서 설치 잡으대. 예이 선생님 말은 잡으라.

없이 놀아먹고 매일 환도 메고 대가 눈빛 깨는 여식도 짓고 북도 메고 동원이고 어리바리 바리 끄덕난 일에 기소가 될 바람 아주 무지 아마도 무지 말이오 일어나 그러면 부인이야 말을 해라 아버지여 나가 대면도 없었다 후관이고 나한테 천지 말하는 이들이 문백금도 내 뼈를 사가신 인들을 닫지 말아다가 대왕길로 받쳐 힘에 천국 당을 하길 그래 그래 들어가

수궁가 중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을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이 나고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기운도 함께 나는 농부가 오늘 이 음악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농부가는 전라도와 그 인근 지역에서 불렀던 향토민요 상사소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상사소리는 못지기, 못심기, 논매기 등을 할 때 다양한 용도로 부르던 일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판소리 춘향가에 삽입되고 통속화되면서 나

암도미뇨 농부가가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김창환 명창이 창극춘향전에 농부가를 부르기 시작하면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농부가는 긴 소리와 잦은 소리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중무리 장단으로 부르는 긴 농부가는 여여여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노래를 좀 시원찮게 불러서 그런데 사실 잘 부르는 분들의 소리 들어보면 후렴만 들어도 들판에 나와 있는 듯한 시원한 느낌이 들죠. 여보시오 농부님 네 이렇게 문답식 사설도 등장해서 소리를 주고받는 우리 민요의 멋이 더 잘 살아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노랫말 중에 패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마구제비 춤이나 추어보세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장월례를 묘사한 모습입니다. 장월례는 농사를 가장 잘 지은 농부를 소에 태우고 장원한 사람처럼 과거 급제한 사람처럼 꾸미는 놀이죠. 서로 칭찬하고 응원을 하는 즐거운 모습이 상상되는 부분입니다. 잦은 농부가로 넘어가면 장단이 중중몰이 혹은 굿거리로 바뀌고요. 떠들어온다 점심 바구니 떠들어온다로 노래가 마무리되곤 했어요. 출출한 배를 채울 생각에 더욱 흥이 날 농부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농부가는 저희 노래가 좋다에서도 자주 들려드리는 민요인데요. 오늘은 농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 외의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농부가 보내드립니다.

산이니뭐 여름이여 오뉴월이 당부하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배랭이 꽃

김수현의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농부가 보내드렸습니다. 이 농사 지을 때 하는 소리도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어떤 토리들을 꼭 닮아 있는 게 신기하면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기도 한데요. 이 호남 지역의 이 농부가를 들었다면 영남 지역에서 특히 그 상주 지역 근처 경상도 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근방에서 가장 소리 잘하기로 이름 높았던 분이죠. 김호동 명인의 소리로 경상도 청도의 성주굿 지신밟기 소리입니다. 보내드립니다.

0: 자, 이 집 성주를 한번 모셔봅시다.
1: 예로 치시나 치시나 발발 올라보자. 예로 치시나 모시기 보자 모시 보자. 예로 치시나 이 집안 성주를 모시 보자. 예로 치시나 생주야 본향이 어디기 땡고. 지시라 경산도라 안동땅 지시라 제비야 허리에다 솔씨를 받아 지시라 소평대평 떠니 떠니 지시라 그 소리 점점 자랐나요 지시라 왕작 모이 되어갔구나 지시라 집이나 가사가 시유가

걸고 바가지 지나 담배 했을 때야 허리 꺾고 지시라 가자 가자 자주가 가자 하나 지시라 팔도 감사를 자주가 가자 하나 지시라 팔도 감사를 다대기기도 하나 지시라 까마야 까치야 집을 지어 지나 부정이 타요.

가르치세라 가는 낙은 사먹도요 가르치세라 굵은 낙은 밥을 먹도라

지스러운 호박 아주 진짜 유리지도. 아라지스러운 서른 성자대들 글보에.

하늘 끝에 너 일만간 상가 아라치스러우 삼목구지게 돌이기엉토 아라치스러우 시집발을 여보고 깔고 아라치스러우 구름으로 산장을 꼬 아라치스러우 오색 돌랑 알맹에 얹어

지지운동아. 나를 지지려고 대고를 졌던 도대무이기. 나를 지지려고 내 그 집 자리 지었다. 나를 지지려고 주인장만 문을 끌려서. 나를 지지려고 병치장이나 구경하자. 지지라고 노예 뒤보고 장판방에. 지지라고 오동장로 객기수라. 지지라고 입춘 한자가 서북치자. 지지라고 입춘하고는 대객이니요. 지지라고 천자가 세워는 인정수라. 아, 지지라고 존말하고는 복망가.

오늘따라 그 산에 아르시시라고 과게야 혼이 뱉었던가 아르시시라고 그런 자에 과게했다 아르시시로 삼적서가 육판사요 아르시시라고 아메의사 점지하소 아르치시라고 이지 배주 출업할 때 치시로 독을 갈아서 누구 가나

김호동 명인의 소리로 경상도 청도의 지신밝기 소리 성주굿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다시 호남으로 가서요. 전라도 지경다짐 그리고 정상희의 소리로 동해바다 준비했는데요. 왠지 오늘은 전국을 훑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밤도 쓸쓸하게

저도 지경다짐 신영희의 소리 그리고 동해바다는 정상희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구합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 짧은 산조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중중머리 대목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하의 해금 이우성의 장단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삶을 닮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낸 무대가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가 5월 20일과 21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경기소리와 서도소리, 판소리, 그리고 가야금 병창까지 서로 다른 우리 소리를 통해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인데요.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공연은 우리 삶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이어집니다. 먼저 1장 수심에선 서도소리 특유의 깊고 담담한 울림 속에서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지혜를 만나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2장 2년에선 판소리로 풀어낸 다양한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가 구성진 가락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3장 사랑에서는 가야금 병창으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계절처럼 흐르는 감정을 담아내고요. 마지막 4장 낙천에선 경기민요의 흥겨운 가락을 통해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마이크 없이 오롯이 목소리로만 채워지는 무대라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풍류사랑방이라는 아늑한 공간에서 우리 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닮은 소리 한 자락, 인생 노래로 흐르다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의식, 종묘제례와 함께했던 음악과 춤을 만나는 자리, 대구 시립국악단 제221회 정기연주회 종묘제례악이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에서 펼쳐집니다. 종묘제례악은요,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던 우리 왕실 의식에서 연주되던 음악으로 음악과 춤 그리고 예법이 하나로 어우러진 종합예술인데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전통예술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한 종묘제례악을 대구시립국악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형태 그대로 무대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총감독 한상희를 중심으로 집사 양승경, 집밖 이영과 박종욱 등 전통 우레와 음악을 이끄는 주요 역할들이 함께하며 보다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야, 장엄하면서도 절제된 선율, 그리고 정갈하게 이어지는 춤사위까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정신과 시간을 고스란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위엄을 음악으로 만나는 시간,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5에서 종묘제례악 직접 경험해보세요. 요즘 국악 참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의 감각을 더해가는 새로운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청년 국악 무대 2016 젊은 국악 단장 쇼케이스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 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젊은 국악 단장은요.

음악과 무용, 연희 등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쇼케이스에선 치열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5팀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관악기로 브라스 밴드 같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피리 밴드 저클, 그리고 한국춤의 호흡을 바탕으로 지금의 감각을 탐색하는 안무가 김성, 또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가사에 담아 노래하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 국악과 서양 음악을 넘나들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가는 작곡가 박윤지, 그리고 전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검은고 연주자 윤희연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섯 팀의 무대가 더 궁금하시다면 서울 남산 도남문국악당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눈만 있다고 다 세상을 훤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 세상을 비추는 빛이 한 줄기도 없었다면, 온통 캄캄한 암흑뿐이었다면 우리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게 이미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볼 세상을 비춰준 존재,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스승이란 이름으로 남겨진 분들이 바로 그런 빛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은 누구의 빛을 따라 걸어오셨나요? 세상 모든 이들의 참 스승님들께 그 모든 이의 마음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픈 오늘이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유용선의 시, 스승 조윤영의 노래, 김정민의 가야금, 박세빈의 대금, 박혜진의 피리연주로 5월 15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정말 우리 각자의 인생에 밝은 빛이 되어주신 참 스승님들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은 스승의 날이 되면 따로 찾아뵙거나 연락드리는 은사님이 계신가요? 아마 연락은 못 드려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선생님들은 다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유도 다양하겠죠. 너무 호랑이처럼 무서웠던 분이라서일 수도 있고 짝사랑했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신 스승님들. 꼭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길목에서 우리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승님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문자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덩덕궁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재원의 대금 연주로 함께합니다. 한주한유 대금산조 중 중중머리.

한주한유 대금산조 중 중중몰이 임재원의 대금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김유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스승의 길, 아리랑길.

0: 그때요 학생들을 제 자식마냥 사랑하는 스승들이 있었는데
1: 이 선생님들은 국악도 또한 사랑하는지라.
2: 하여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 아리랑 한마디

먼저 살아 선생이다. 삶의 발자국 잘 찍으며 앞설 테니 함께 손잡고 가자. 아리랑 고개!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흔히 우리 전통음악은 구전심수로 전승된 음악이라고들 얘기하죠. 구전심수,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뜻인데요. 민요나 판소리 등 실제로 악보 없이 구전으로만 전승이 이루어진 음악들도 있지만요. 엄연히 악보가 존재했던 영역의 기악곡들마저 교육의 현장에서 그 음악의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수단은 스승의 입을 통해 내는 소리, 바로 구음이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에는 각 악기별 음색을 특정 음운으로 모방해 의상화한 구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무려 세종실록에서부터 그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고요. 구음을 문제로 적은 악보가 다양한 기보 방식 가운데 하나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구음이 음악을 기억하고 재현해내는 데 중요한 매개수단의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서도 악보의 기호로 잠들어 있는 음들이 스승의 구음으로 생생히 살아날 때 악기라는 도구를 거쳐 나온 소리보다 더 명료하게 음악의 본질에 가까운 느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으로 음악의 성음을 제대로 살려내는 구음은 그 음악이 몸 안에 완전히 녹아든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구음으로 음악을 전수받은 제자들은 스승의 몸 자체

제가 이미 음악의 정수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그 음악에 애정이 더해가는 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깊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몸 자체가 음악이 되어 많은 후학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신 우리 전통음악의 참 스승님들 가운데 한 분이시죠. 피리 명인 정재국의 구음으로 길타령, 벼루조타령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나이로 나이로 너 내나로 러로라 너 이로 나랜 띠시데레 나니데 나시로 나

0: 너로 나나 니래 나로로 나나
1: 정재국 피리 구음 길타령 벼루조 타령 정재국의 구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장구 반주조차 없이 피리 구음을 입으로 노래했을 뿐인데 정말 피리 음색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피리 같은 관악기의 구음은 이렇게 니은과 리을을 주로 초성으로 써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선율을 표현하고요. 또 거문고의 구음은 덩, 둥, 당, 슬기 등 이런 식으로 주로 디귿이 초성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뭔가 줄이 퉁겨지는 느낌에 또 이응 받침이 붙으니 소리가 이어지진 않지만 여음이 남는 그런 느낌까지 절묘하게 표현되죠. 이렇게 악기별로 다른 구음의 체계도 참 재밌는데요. 이런 절묘한 구음들이 이미 몸의 일부가 된 듯. 자연스럽게 스승의 몸에서 흘러나올 때 제자들도 몸으로 먼저 그 음악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치는 구전심수의 음악에서 이미 그 음악이 몸에 새겨진 명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가 명인의 구음을 들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죠. 제가 대학에 다닐 당시에 정재국 선생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셔서 정확합주 시간마다 선생님의 구음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요. 피리의 구음뿐만 아니라 피리가 잠시 쉬는 사이에 여기선 대금이 나와야 하고 해금이 나와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음악 전체를 다 꿰뚫고 구음으로 구사해 주시던 걸 보면서 정말 저분의 몸 자체가 음악이구나.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친구들하고도 정재국 선생님은 살아계신 정악보이신 것 같다고 얘기하곤 했었는데요. 그럼 그 구전심수의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제자들이 성장했는지 그 제자들의 음악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앞서 구음으로 들은 길타령이라는 곡의 선율을 활용해 새롭게 만든 곡이 있어서 이 곡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윤경의 꽃잎이 춤추던 날 2입니다. 진윤경 연주자는 대학 시절 정재국 명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한 사람으로 스승의 뒤를 이어 모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은 또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된 연주자가 젊은 시절 20대의 끝자락에 음악으로 남긴 기록 중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꽃잎이 춤추던 날 2에 이어 낙양의 봄까지 두곡 준비했는데요. 낙양의 봄은 당악곡 낙양춘의 선율을 피리 독주로 고즈넉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그럼 두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꽃잎이 춤추던 날 2, 이어서 낙양의 봄 두 곡 진윤경의 피리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정재국 교수님께 동문 수학한 제자들 가운데 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이들이 유독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번엔 안은경 연주자의 음악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앞서 진윤경 연주자의 음악들처럼 안은경 연주자의 음악들 중에서도 전통음악을 모티브 삼아 창작한 곡들로 골랐는데요. 먼저 들을 곡은 평조회상의 첫 번째 곡인 상령산의 선율이 모티브가 된 미로라는 곡이고요. 이 곡에 이어 들을 곡은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이 곡은 봉산탈춤의 반주막으로 사용되는 서도풍류 국거리 가락을 동기삼아 새롭게 창작한 곡이라고 합니다.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미로에 이어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안은경의 피리연주로 함께했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을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보미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입에서 제자의 마음으로 고전심수된 음악의 뿌리가 또 어떤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는지 스승의 구음부터 그 제자들의 음악까지 다양하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정재국 명인께 동문 수학한 또 한 명의 제자, 김보미 연주자의 음악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말고요. 저와 동명이인의 피리 연주자가 또 있다는 거 아마 국악방송 애청자시라면 많이들 알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은 피리 연주자 김보미의 음악들 중에 러브인 카페 함께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보미 어떠한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나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저도 저희 스승님의 연주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요. 강은일의 해금 연주로 비에 젖은 해금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 제과와 함께합니다.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면서 함께 들은 거군요. 김지현, 백보현, 김슬기의 노래로 서동, 희. 3033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청해주신 곡이었죠. 이거 함께 들으면서 만나 2부 문 열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주 여러분께서 또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본격적으로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부터 꺼내볼게요. 1319님께서요. 오늘은 일찍 일 마치고 집에 와서 텃밭에 상추, 집 주변에 나물 뜯어 산채 비빔밥을 해먹어요. 상추밭에서 올해 첫 잠자리를 봤네요. 이제 여름이란 얘기죠. 생각만 해도 덥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사연 한 줄을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어버이날 슬프다. 다행히 챙겨주는 딸랑구 있어서 반성도 해본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1319님께서는 이 종종 사연 보내주실 때마다 이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가득 담아서 또 보내주시곤 했었는데요. 아마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님 그리움이 더 짙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께서도요.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정말 그렇죠. 저도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966님께서도요. 엄마 돌아가신 지 7년. 시골에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1966님, 우리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님께 연락도 자주 드리시고요. 또 사랑한다는 표현 더 자주자주 하시면 좋겠네요. 2119님께서요. 허리 질끈 동여매고 수건 또아리 올린 머리에 소쿠리이고 한 손에 흙 묻은 홈이 든 채 우리 강아지들 왔냐? 살인문 들어서며 손자, 손녀 반기시던 지금은 천국에 계실 어머니가 아직도 그립습니다. 말씀도 없이 그저 빙긋이 바라만 보시던 아버지의 넓고 묵직한 사랑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리 잘못했던 것만 생각에 남아있는지 가슴이 아립니다 하시면서 만나의 어버이날 단상이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안 계시면은 잘못한 것, 못해드린 것만 가슴에 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혜성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거겠죠.

3101님께서요, 부모님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마 부모님들한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자녀들의 사랑 표현과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더큰 마음의 울림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많이 많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연락도 자주자주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또 어디에서 무엇 하며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의 앱 사연 쓰기 버튼 눌러서 하시고픈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2723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청해 주신 곡 지금 보내드릴게요. 함양 양잠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고영렬의 노래로 띄워드립니다.

고영렬의 노래로 함양 양잠가 2723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능 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흔적들 더 꺼내볼게요. 4510님께서요. 와,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주신

월악산 사진이랑 들판 사진 멋져요. 대파밭인가요? 저도 얼마 전에 남쪽에 내려갔다가 밭을 보고 대파밭인 줄 알았어요. 그러자 어느 분이 양파밭이라며 좀 더 있으면 양파의 둥근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신기했어요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은 부안 지역 축제에서 찍은 거예요 하시면서 세 장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요. 아유, 아 축제는 요즘에 이런 구조물을 예쁘게 잘 설치를 해두네요. 하트 모양의 예쁜 조명과 그리고 민들레 홀씨를 형상화한 조명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 민들레 홀씨 형상화한 거라고 민들레 홀씨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1790님께서요. 아카시 나무 꽃입니다.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라는 과수원길 노래와 사방사업 1등 공신 나무여서 아카시아 꽃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꿀단은 밀원으로 으뜸인 나무죠. 예전엔 산비탈에 가득했는데 이제는 길가에 더 많이 자라고 있고 나무나무마다 새하얀 꽃들을 주렁주렁 달고 진한 향기를 온 사방에 흩뿌리고 있는 소중한 나무. 그 나무를 보며 출퇴근하는 꽃길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아카시나무 꽃과 향기에 푹 빠져보시길 권합니다. 라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쁜 꽃사진 보내주셔서요.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듯해요. 5205님께서는요. 며칠 전 지은 텃밭에서 고구마 땅콩 심고 왔어요. 잘 자라길 바래요 하시면서 사진 두 장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농사를 업으로 삼으시는 건가요? 와, 이 밭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우, 무럭무럭 잘 자라나길 또 만나도 기대해 볼게요. 삼승할부지님께서요. 금요일이 되었네요. 또 한 주가 후딱 지나가네요. 보미님, 저 또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같이 즐겁게 놀아봐요. 박윤정의 백두산알이랑 신청합니다. 라고 첫인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다 들으시고 오늘은 시간이 빨리도 가네요. 신청곡, 선곡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우리 만나요. 애청자님들도 오늘 저녁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문자를 지금 또 읽어드리니까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자, 그럼요.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 지금 띄워드리면서 오늘의 문자 냉빙고도 마무리할게요. 박윤정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백두산 아리랑.

박윤정의 노래로 백두산 아리랑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악단 광칠의 북청 5943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게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가지고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게 릴탭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상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때 교편을 잡았던 도종환 시인의 시 빈 교실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칠판 가득 소망을 적어놓기도 하고 선생님 바보라는 낙서를 보며 혼자 웃기도 했다. 아이들이 떠난 뒤 혼자 남은 교실에서 그 낙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같은 반이라는 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건너며 서로의 기억이 되어가는 일일 겁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세상은 온통 스승으로 가득하다는 사실 떠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종철이 쓴 시에 정윤환이 곡을 붙인 나의 선생님, 베이스 김인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매년 스승의 날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인데요. 영화 속 키팅 선생님은 이런 말을 전하죠. 어떤 누구도 아닌 자기만의 걸음을 걸어라.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제자들에게 건넨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도 닮아있고 스승의 마음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가정이란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응원해 주는 곳이니까요. 그래서인지 가정의 달 한가운데 자리한 스승의 날, 누군가의 길을 밝혀준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소월 씨, 조혜영 작곡, 못 잊어,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순희 씨, 한성훈 작곡, 꽃보다 잎으로 남아, 청원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은상 씨 동무생각에서 뽑았습니다. 청나온 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른 못 잊어, 창원시립합창단이 부른 꽃보다 잎으로 남아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테너 김화용이 부른 이은상 씨, 박태준 작곡 동무생각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영자가 부르는 김말봉 씨, 금수연 작곡 그네, 테너 전노가 부르는 이원주 씨, 이원주 작곡 이화우 두 곡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영자가 부른 그네, 테너 존누가 부른 이화우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밝혀준다는 건 정답을 알려주는 일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건네는 일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그 마음을 떠올리며 고마운 얼굴 하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전통 송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해면조 계락 청산도입니다. 조순자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9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렸던 전주 시립국악단 제247회 정기연주의 돌풍 진격의 청년 공연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기획 공연으로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0, 30대 젊은 예술가들의 협연 무대로 채워진 공연이었습니다. 특별히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이 개건 지휘자로 나서 전통과 창작, 춤과 굿, 그리고 관현악에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서 공연됐습니다. 협연 무대에 있어서는 정적인 미학의 춤과 국악관현악의 밀도를 더한 춘행무 협연과 해금, 아쟁 소리, 장구 협연의 무용 소리 악기의 젊은 애인들의 열정이 담긴 무대였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해금 협주곡 상생부터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조원행의 2002년 작품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작곡가 시리즈를 통해서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곡입니다. 이후 수많은 해금 연주자들에 의해 변주되어 해금 협연곡의 스테디셀러 곡으로 연주되었던 곡입니다. 도입 부분은 느리고 정적인 분위기에서 해금과 관현악이 서로 탐색하면서 점차 리듬이 빨라지고 해금의 화려한 기교로 연주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금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카덴자 부분이 연주자의 기량과 에너지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이날 연주에서도 연주자의 카덴자 부분의 해금 하나하나의 섬세함을 관객들이 숨소리까지 멈춰가면서 감상하는 몰입의 광경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해금과 관현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상생의 의미를 담은 강렬하고 신명나는 피날레로 마무리됐던 해금 협주곡 상생 감상하겠습니다. 해금 협연에는 국제한과 전주 시립국악단의 관현악이 함께합니다.

해금협주곡 상생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창과 관현악 임따라 갈까보다입니다. 이 곡은 정송이 작곡의 판소리 춘향가 중 갈까보다 대목을 바탕으로 이별의 정서를 서정적으로 풀어낸 고각 관현악 작품입니다. 협연에는 이효임 전주 판소리 합창단 단원이 함께했는데요. 창과 관현악 임따라 갈까보다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전주 시립국악단 제247회 정기연주회 돌풍 진격의 청년 공연실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연은 돌풍이란 제목처럼 국악건연악의 웅장한 울림과 협연자들의 개성이 묻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연주가 돋보인 공연이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예술가들이 이날만큼은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연주를 마친 뒤 안도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던 청년들의 모습에는 예술가가 감내해야 할 무대의 무게와 진심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공연의 완성도보다도 성장의 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 공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곡 소화쟁 협주곡 푸널 감상하겠습니다. 이 곡은 김선재 작곡의 소화쟁 협주곡 푸널입니다. 진도 씻김꽃의 음악적 요소와 남도계면조의 선율을 활용한 소화쟁 창작곡입니다. 이번 아쟁협연에는 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하연 연주자가 함께했는데요. 산조아쟁의 구슬픈 성음이 관연하게 호흡과 함께 어우러진 무대에 소화쟁 협주곡 푸널 감상하겠습니다. 아쟁협연에는 이하연입니다.

저는 별신구 장구 연주자 김강록 씨가 협연해서 굿 특유의 리듬과 고각건연하게 웅장한 사운드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무대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칠성신앙 주제에 의한 동해안 별신구 협주곡 칠성 감상하겠습니다. 작곡에는 장성환, 별신구 장구에는 김강록입니다.

구슬프면서도 힘있는 소아쟁이 협주곡 푸널 감상하셨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곡이었던 장성환 작곡의 동해안 별신곡 협주곡 칠성은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칠성신앙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오늘은 지난 3월 19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린 전주시립국악단 제247회 정기연주회 돌풍 진격의 청년 공연실환과 함께 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죠. 보이지 않는 미래들로 때론 지치고 예술가적 고독 속에서도 끝없이 연마하는 청춘의 열정을 보여줬던 돌풍의 무대였습니다. 지역 예술을 세대가 공감하고 또 자리를 이어주고 만들어주는 것. 이 또한 전통 예술 발전을 위해 앞선 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의 무궁한 전주시립국악단의 발전을 기원하며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저는 정미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년이 가도 봄은 가도 또 봄은 오건만 산 따라 가도 가도 강 건너 가도 가도 돌아오지 않는 나의 봄아. 이승희 시인의 시 돌아오지 않는 봄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봄은 가고 내년이 되면 또 봄이 오겠지만 나의 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겠죠. 우리 삶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김보뮤의 여러분의 연주로 봄날 우리의 모든 순간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이승희 시인의 시 돌아오지 않는 봄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봄은 계속 돌아오겠지만 나의 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우리의 청춘도 삶의 기쁜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냥 슬퍼할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봄이,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그런 새봄, 한승석의 노래 원나경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한승석의 노래와 원나경외 여러분의 연주로 그런 새봄 전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평시조 맷버들 가려 꺾어를 김용기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로 평시조 맷보들 가려 꺾어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이 이어집니다.

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인데요. 192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미국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재즈의 시대라고 불리던 1차 세계대전 직후, 그리고 대공황 이전의 미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개츠비는 바로 이런 시대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성 데이지를 위해 부자가 된 개츠비는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던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츠비가 쌓아올린 막대한 부는 그 수단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렇게 허울만 좋은 화려함이기도 했죠. 사랑과 꿈에 대한 강렬한 열정도,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허울과 가식, 그리고 범죄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개츠비의 모습이자 미국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개츠비만이 미국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즈의 시대, 화려함이 넘쳐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이 소설은 아주 생생하면서도 시적인 방식으로 그려내는데요. 그래서 이 소설은 1920년대의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봐야 하는 소설로 꼽히기도 하죠.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책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성찰하며 우리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되짚어보며 만든 곡이라고 해요. 서정민의 가야금 연주로 골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정민의 골드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920년대 미국의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모습 모두를 다 담아내고 있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소설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해마다 우리 눈앞에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는 극도의 희열을 간직한 미래를 믿었다.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지만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 내일 우리는 좀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좀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맑게겐 날 아침에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목이었는데요. 개츠비는 밤마다 데이지의 집에서 보이는 초록색 불빛을 보며 데이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키워갔습니다. 그 초록색 불빛 자체가 개츠비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설은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을 붙였음에도 개츠비와 그 꿈을 마냥 긍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설은 개츠비의 그 초록색 빛에 대해서, 개츠비의 열망에 대해서 조금은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며 계속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츠비가 품은 그 열정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개츠비가 거느린 그 화려함의 이면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꿈을 이루면 정말 다 좋기만 한 걸까요? 우리 삶에 대해 결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작가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창선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꿈꾸는 소년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모락의 연주로 청춘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락의 연주로 청춘가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 조선시대 조목의 시였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퇴계 선생을 찾아뵈러 가니 김원순, 김사순, 우경선 등이 있었는데 심경과 대학 장구에 대해 분석하고 질의하며 간혹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다. 네, 여기서 퇴계 선생은 이황을 말하는 거죠. 조목은 이황의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고 자부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토론 후에도 자신의 의견이 결국 옳다는 것을 곧바로 시로 지어 남겼던 건데요. 자신의 모습을 알아서 집으로 찾아가는 새에 비유했습니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친다는 거죠. 그러자 이황은 제자를 걱정하면서 시로 또 답장을 보냈습니다. 학문 끊긴 지금에 어찌 스승이 있으랴. 마음 비우고 이치를 보면 의심이 밝혀지리라. 숲으로 나는 새에게 멀리서 이르노니 스스로 할 때 억지로 알지 말게나. 마음을 다스리면서 차분하게 이치를 터득해야지 자만심을 가져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운수는 순환하여 멈추는 법이 없는 것. 도학의 큰 불을 밝히고 선비의 풍모를 몸으로 실천한 퇴계 선생도 70성상의 세월을 끝으로 세상을 마치게 되었는디 운명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도학자의 풍모를 변치 않으셨으니 빌린 책을 돌려주라 제자에게 부탁하고 매화에 물줄 것을 명하시는 그 모습이 성자의 모습이었겠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카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퇴계의 유후는 더욱더 퇴계 선생의 군자다운 풍모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디.

입어 태어남이 소중하면 부모님 전 돌아감도 소중.

글자만 새겨다오. 유부하라 지자들아, 배우면은 끝이 없나니 평생을 곡서하여 위기지야 이룰까 마는 세상에 나가서 밝힌 덕을 베풀어서 지국의 도를 세워 백성들을 변케하라. 얘들아 숨이 차구나. 나를 일으켜 앉혀다오. 여기 보이는 내와 꽃을 다른 곳으로

나의 무덤은 철원 지방 무양으로 하되 형태만은 갖추되 조금만 만들 것이며

이렇듯 퇴계 선생은 영원한 도학자의 길을 떠나셨던 것이었나. 학문은 철차탕마 세밀로고 도학은 씩씩하고 엉밀헝.

상은 호연지 뒤장 무용 꽃피는 연지가 전설이 계라 피는 어려

0: 못할 성덕궁자가 이거 언제냐.
1: 판소리 퇴계 선생전중 향원 익청, 소리 안숙선 북반주의 한승석이었습니다. 네, 옛글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조목과 그의 스승 퇴계 이황의 시를 전해드렸습니다. 조목은 10대인 15살에 이황의 문하에 들어가서 평생을 스승과 제자 사이로 함께 지냈습니다. 이황이 아플 땐 병시중을 했고 스승의 사후엔 장례를 주도하면서 도산서원 건립과 퇴계 이황의 문집 간행에도 힘썼죠. 그렇게 조목은 이황의 제자 가운데 도산서원에 있는 스승의 위패 옆에 나란히 머문 유일한 제자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그대의 발자취를 따라 툴림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풀림 앙상블의 그대의 발자취를 따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퇴계이왕과 조목의 이야기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승의 날에 글쎄요. 뭐 스승님 찾아가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고마운 분들, 그 선생님들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인데요. 이 퇴계이왕, 제자들을 가르칠 때 친구처럼 대하면서 스승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상가 이타고는 스승이면서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진정한 스승이 아니라고도 했죠. 여기서 친구라는 건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깨우치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이 빛났던 하루. 네, 저는 오늘의 끝곡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월락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넌 해낼 줄 알았어. 네 장점을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너는 너만 믿으면 돼. 이런 말을 들었던 장면은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니까요. 나를 믿어줬던 사람, 나의 가능성에 확신을 주었던 사람의 그 한마디에 다시 용기를 얻고 오래오래 힘을 내곤 합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선생님이든 스승 같은 존재든 그 누군가를, 그 누군가의 감사한 한마디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이었네요.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스승의 날. 졸업한 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뭐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선생님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나 또 현재의 교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진짜 여러 명의 아이들 한 교실 안에서 돌보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럽던데 이 교권 보호가 진짜 시급해 보인다 생각하게 하는 사건들도 심심찮게 생겨서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사 프로그램 같이 출발을 해봤네요. 자, 제이슨 브라즈의 노래입니다. Unlonely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어디 말하기 애매한 고민들 털어놓는 날이죠. 우리 루미한테 다 이야기하십시오.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예, 얘기 참 잘 들어주는 루미의 상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성우 방우호님과 함께합니다.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추천해 드릴게요. 원모어 찬스의 노래 듣고 방우호 성우님 모십니다.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비비의 일기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다이아 로고송도 듣고 우리 AI 루미 만나보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털어놓기 애매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AI 루미에 참고만 해. 밤 공식 고민 해결사 방호성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사랑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읽어주실래요?
1: 네. 루미 캐릭터로 자수 놓으면서 듣고 있는데 루미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0: 네. 저희 인별그램에 AI가 만들어준 루미 사진 올려놨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네,
0: 그 사진 속에 루미 캐릭터로 자수를 놓으신다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완성되면 좀 저희한테도 보내주시고요.
1: 와 너무 이쁘겠네요.
0: 혹시 보셨어요 이거?
1: 어, 저 봤습니다.
0: 로봇 얼굴에 이제 수염이 달린.
1: 아 근데 잘은 잘 안 보이는데 수염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검은색에.
0: 예. 네. 뭐 마음에 드셨습니까?
1: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0: 아 그렇군요. 예. 잘 간직해 주세요.
1: 간직하겠습니다. 네.
0: 그 참고로 저희 PD님도 AI 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근데 교육 받으러 갔다 뭐 자꾸 책을 사와. 내가 보기엔 거기 가서 당하고 오는 것 같은데.
1: 아, 책 파는 곳에 가셨구나.
0: 그런 거지. 이상하게 책을 네. 아, 사다 놓고 또 읽지는 않으시고 그런 눈치예요.
1: 아 네. 그렇구나.
0: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방송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드립니다. 우리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모아서 얘기해주니까요. AI 고민 상담이 어땠는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너 진짜 재밌다 소리를 자주 들었던 직장인입니다.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빵빵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유머 감각에 자부심이 생겼는데요. 근데 요즘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웃기려고

0: 오고만 하면 주변 공기가 싸늘해져요. 예전에는 최소한 피식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음 대신에 정적만 흘러서 심각하게 고민이에요. 혹시 나이 들면 유머 감각이 퇴화하는 걸까요? 저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요?
1: 네, 아, 개그 욕심 가득한 사연자분께서
0: 네.
1: 최근 들어 사람들이 내 얘기에 잘 안 웃어주는 게 고민이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0: 저도 같은 고민인데요.
1: 예? 아 왜요? 성우님은 재밌으신데.
0: 저도 부단히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1: 그럴 수 있어요. 예. 보통 어떤 종류 유머 좋아하세요? 우리 뭐 언어 유희도 있고.
0: 네.
1: 상대방 디스하는 거 있고 아니면 개인기처럼 막 성대모사 같은 거 준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저는 언어 유희 좋아하거든요.
1: 그게 노력하지 않는 거래요. 그냥. 머릿속에 든 걸로 그냥 그때 그러니까.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먹고 뭐 사는 거.
0: 예, 그런 거 맞습니다.
1: 노력해야 된다고
0: 뭐
1: 우리가.
0: 딸기가 뭐 회사를 그만두면
1: 예?
0: 예, 그걸 뭐라고 하는지. 예.
1: 딸기 시럽.
0: 정답입니다.
1: 아유, 그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짜리들이랑 밤마다
0: 맞아요.
1: 그걸 하다가 자는 거예요.
0: 그래서 우리 딸이 응 소리 하네 그러는 거죠.
1: 그러니까. 아이, 그거 안 돼.
0: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왜요?
0: 문이 닫히니까요. 문은 소중합니다. 네.
1: 저 항상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0: 네.
1: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문이 열립니다 하면 문이 열리네요. 네. 그러고 타는데 어떨 때 사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랄 때도 있어.
0: 아 그러시구나. 연습 중이셨구나.
1: 네네. 네. 자 잃어버린 유머 감각을 되찾고 상대방을 웃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AI 루미 만나러 가 봅니다. 진짜 웃기는 분들이죠. 컨츄리 코코 콩과

0: 컨트리 코코의 콩가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웃기고 싶다는 고민에 AI 친구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함께 들어볼까요? 하이 루미.
1: 하이 준.
0: 아, 루미야, 나 고민이 있어.
1: 요즘 고민이 많구나. 나한테 털어놔봐.
0: 사실 나는 나름대로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친구들도 나 소개할 때, 내 친구 중에 제일 웃긴 친구야 라고 소개할 정도로 유머만큼은 자신 있었어.
1: 아, 그랬구나. 친구 중에서 제일 웃기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면 유머 감각이 남다르다는 건데. 분위기 메이커였겠는걸?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을 것 같아.
0: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지. 아,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다.
1: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좀 얘기해 줄래?
0: 사실 엊그제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분위기가 좀 좋았거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한마디 딱 덧붙이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아,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1: 너는 재밌게 덧붙이려고 한 말일 텐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껴서 너도 많이 당황했겠다. 그런 기분 들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근데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0: 요즘 야근이 많아서 집에 너무 늦게 가네 이러셨거든. 그래서 내가 바로 분위기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우 이러다가 부장님 집그 뽀삐가 낯가림하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 얼굴 못 알아보고 지질 수도 있겠어요. 라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너무 단호하게 우리 뽀삐는 주인 얼굴 안 잊어버려 하시더라고.
1: 아, 그랬구나. 너는 순수하게 한 농담인데 부장님은 기분이 좋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네. 두 사람의 타이밍이 잘안 맞았던 것 같아.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야근 때문에 체력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농담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 유머는 생각보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0: 아,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그럼 이런 상황은 어때 보여? 직장 동료가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온지꽤 됐는데, 신촌 얘기를 하다가 유명한 곳을 잘 모르길래 재미삼아 내가 좀 놀렸거든? 아이고, 제주도 사람도 신촌 여기는 다 아는데, 한국 사람 맞아? 이렇게.
1: 그랬구나. 너는 재미로 던진 얘기지?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반응이 어땠어?
0: 좋지 않았어. 그래서 역시나 분위기가 또안 좋아졌어.
1: 그랬구나. 그럼 그 유머는 그 상황에서는 맞지 않았을 수 있어. 너의 의도는 순전히 유머로 얘기한 거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 심지어 남들도 아는 내용을 왜 모르냐는 식의 유머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얘기라. 특히 조심해야 돼.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걸로 들릴 수 있거든?
0: 맞다. 그렇네. 아, 내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나 봐.
1: 그리고 상대방도 화가 나서, 그럼 너는 이거 아니? 하면 더 심각한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 그러니 그런 부분은 유의하면 좋고, 그러면 더 분위기 좋은 대화가 가능할 거야.
0: 그렇구나. 고마워. 내가 유머는 있지만 타이밍과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대화해야 되겠네. 너무 웃겨야겠다는 강박이 강했던 것도 같고.
1: 좋아. 웃기라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
0: 알았어. 너무 팩트 폭격이다. 욕심 내려놓고 당분간 말을 좀 줄여볼게. 고마워, 루미야.
1: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의 유머는 어디 가지 않아. 필요할 땐 언제든 나를 불러. 고민 해결사 AI 루미는 언제나 네 곁에 있으니까.
0: 예, AI 루미아의 대화로 상대방을 웃기고 싶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1: 네.
0: 타이밍, 뭐 인생의 모든 게 그렇죠.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고
1: 맞습니다.
0: 또 아무리 재미를 목적으로 한 이야기라 그래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면 그건 다 꽝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상대방의 그 컨디션을 잘 보고
0: 예.
1: 눈치껏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제가 며칠 전에
1: 네.
0: 저녁 식사 자리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중에 이제 처음 보는 분.

0: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그 뭐랄까
1: 네.
0: 야구 팬이셨어요. 프로야구
1: 오,
0: 팬.
1: 네네.
0: 근데 이제 하필이면 저하고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 팀의 팬이었는데,
1: 서울이시고.
0: 예, 그 팀이 요즘 좀 잘해요.
1: 그쵸.
0: 근데 대놓고 갑자기
1: 네.
0: 처음 보는 저한테 그 제가 응원하는 팀을 비하하는 발언을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1: 네네.
0: 그래갖고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약간 버럭을 해버렸어요.
1: 그러셨어요?
0: 왜 굳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느냐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있는 다 그런 데서 그렇게 제가 정색하고 얘기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1: 그래요?
0: 그분은 근데 처음에 좀 당황하는가 싶더니
1: 네.
0: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와, 진짜 나는
1: 네.
0: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이거 보니까
1: 예.
0: 그분의 그 뭐랄까 그 심리도 알것 같고.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내가 긁힌 게진 거야.
1: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농담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저는.
0: 농담처럼, 그럼
1: 네.
0: 농담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가서 야구 팬만 있으면 그냥 막 자동으로 나오는 말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1: 네.
0: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1: 오.
0: 뭐냐면 저희 팀이 요즘 잘 못해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1: 이제는 뭐 화도 안 나던데?
0: 잘하고 있으면 그냥
1: 네,
0: 웃겼겠지. 아, 이거 이러고
1: 맞습니다.
0: 말하겠는데, 내가 요즘 시쳇말로 긁혀가지고 집에
1: 아이고.
0: 가서 집으로 가는 내내, 내가 졌어. 졌어. 이러면서 갔어요.
1: 아이고, 그래도 아직 속상한 마음이 있다는 건 찐팬이라는 겁니다. 네.
0: 아, 그래가지고 진짜, 다음에 그 팀이랑 한번 응원 가려고요. 꼭,
1: 아, 예.
0: 꼭 이기라고.
1: 아이고, 언제쯤 이길 수 있을까요? 네.
0: 네?
1: 저도 같은 편이라. 네.
0: 자, 그래요. 우리 AI 룸이 인공지능에 이어서 또 이은밤 청취자분들의 인간지능은 어떨지 인별그램 댓글도 확인해 볼까요?
1: KMMM님, 일상생활에서 재밌던 거 메모해 놓거나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0: 그러니까
1: 메모하는 거 좋습니다.
0: 이게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라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냥 맨날 하던 대로 우리 30년 전부터 하던 그거
1: 네.
0: 그 스타일로 그냥 가면 안 돼요.
1: 네.
0: 콩지님.
1: 유머는 기세죠. 그냥 밀어붙이세요. 갑분싸를 이겨내셔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하셨습니다.
0: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세로 웃기는
1: 기세.
0: 사람? 대표적인 분이 그분이에요.
1: 예.
0: 허경환 씨. 허경환 씨는
1: 있는데.
0: 말도 재밌게 하지만 그 자신의 그 뭔가 이렇게
1: 네네.
0: 기세를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빵 터트리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웃긴 얘기도 아닌데 그 상황 자체에 그냥 압도가 되어가지고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그 댓글 보면 역시 개그는 기세야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 비오기님.
1: 예, 웃긴 말보다 웃긴 표정을 연습해 보세요. 하셨습니다.
0: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못 보시는 게 너무 아쉽네. 진짜 웃기게
1: 네네.
0: 생기셨어요.
1: 정말요. 저 이름도 웃겼는데요.
0: 왜요?
1: 예, 방하고 호 사이에 우. 예.
0: 우리만 웃고 있는 것 같아.
1: 네, 말랑허니님.
0: 예.
1: 네, 세대가 변하면서 웃음 코드도 변하는 법이죠. 요즘 유행하는 밈을 공부하기보다는 동료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공감대에서 나오는 웃음이 가장 힘이 세답니다. 응원할게요.
0: 이거 너무 좋다.
1: 그 미팅 하시는 남녀분이
0: 예.
1: 그죠? 남자분이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0: 예.
1: 여성분들이 진짜 웃는 이유는 그 남성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잘 웃는다고 합니다.
0: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사람이
1: 예.
0: 되면 짜증만
1: 그러니까
0: 나는 거야.
1: 공감도 안 되고
0: 네.
1: 듣고 싶지 않은 거죠.
0: 근데 잘 봐야 되겠다. 이분이 진짜 웃는지 웃어주고 있는 건지.
1: 맞습니다.
0: 네.
1: 공감대가 중요하네요.
0: 네.
1: 네, 하자드님. 유머의 완성은 셀프 디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웃기려 하기보다 가끔은 나의 빈틈을 먼저 보여주는 게 분위기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더라고요. 사연자님의 개그 자부심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사실 요게 제일 안전하죠. 예, 셀프 디스가 사람들도 그냥
1: 네네네네.
0: 웃을 수 있고 그냥 사람 좋아 보이고.
1: 네.
0: 예전에 한동안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진짜 상대방을 디스하는 개그가
1: 많았죠.
0: 많았잖아요. 예.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들 보면 야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것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 얼굴 비하하거나 네. 못생겼다고 하거나 뭐 그런 거 되게 많았죠.
0: 인종 비하하고 그게 이제 우리는 비하인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으니까 한 건데. 네.

지금 기준으로는 비한데 셀프 디스는 참 많은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것 같아.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봅니다. 베니 킹입니다. Stand by me.

0: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네, 방호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또 어떤 고민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하는 회사에 당당하게 입사한 신입사원 제이입니다. 저는 인수인계 받은 업무들을 나름대로 잘 해내고 있는데요. 딱 하나 아직도 적응 못한 업무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 업무는 바로 점심 메뉴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도 부장님께서 제이씨 오늘은 뭐 먹을까 하셨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부장님 포함해서 인원이 무려 10명인데다가 나이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해서 음식 취향이 제각각이에요. 대체 점심 메뉴를 어떻게 골라야 회사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선배님들 저 도와주세요.
0: 마지막 외침이 애처롭네요. 점심 메뉴를 골라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신입사원 제이씨의 고민이었습니다.
1: 네.
0: 야, 이거 진짜 어렵겠다.
1: 너무 어렵죠.
0: 그 보통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뭐 자기가 골라 뭐 자기가 먹자는 거 먹을 때 이럴 때 진짜 걱정되잖아요.
1: 그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가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0: 아니죠. 네.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가 지금 뭐가 먹고 싶은지 한번 맞춰봐.
1: 예, 그러니까요.
0: 이 느낌.

0: 우리 우리 회 먹을까 그러면 지난주에 먹었어. 우리. 짜장면 먹을까? 점심에 밀가루 좀 부대껴.
1: 아 힘들다.
0: 김치찌개 먹을까? 흰옷 입고 왔잖아. 막 그래 이런 거지.
1: 예, 다 빠져나가네요.
0: 무섭지 무서. 근데
1: 좋습니다. 네.
0: 부장님 포함해서 인원이 10명에다가 20대부터 60대 이거는
1: 이게 이 신입 사원한테 이런 업무가 주어지나요?
0: 야 이거는 진짜 그 최소한 그 예. 임원급 이상 돼야 풀 수 있는
1: 너무 어려운 임무인데요.
0: 연봉 상업원권 예. 줘야 되는 그런.

0: 군대를 먼저 고르는 편입니다.
1: 아 요즘 그 부회장?
0: 아, 예.
1: 성우 옆에?
0: 예.
1: 그래서 뭐 장소 같은 것도 막 정하고 그러시겠네요?
0: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근데 사실 그 K본부 앞에
1: 예.
0: 이렇게 자주 가는 집들이 있어가지고
1: 네.
0: 그 이전에 선배님들이 많이 이용했던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1: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
0: 예, 맞습니다. 오, 좋은 방법이네요.
1: 그러게요. 그리고 혹시나 그럼 뭐 여기 이렇게 갑시다 했는데

0: 다음 주에도 회사에서 점심 메뉴를 골라야 하는 신입사원을 위해서 AI 루미 다시 불러볼게요. 하이 루미, 나 고민 있어.
1: 하이, 왜 이리 시름이 가득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얘기해봐.
0: 내가 원하는 회사에 딱 붙어서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 복사기에 용지가 걸렸을 때 고치는 방법까지 내가 완벽하게 배워놨는데 발로 꽝 치는 거. 딱 하나. 아직도 적응 못한 일이 있어.
1: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입사원에게 어려운 일이 뭘까?
0: 다른 게 아니고 점심마다 메뉴 정하는 거. 나 이거 진짜 어려워. 우리 부서 인원이 무려 10명이거든. 20대부터 60대까지 입맛도 다 다르셔. 근데 자꾸 부장님이 나한테 어디 갈지 정하라는 거지. 나 점심때마다 도망가서 숨어 있고 싶어.
1: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라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겠거니 기대하시나 보다. 그런데 연령대도 입맛도 다 다르다니 고민이 많겠다.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거 어때? 우선 단체로 점심을 먹을 땐 유명한 맛집을 찾기보다 호불호 적은 메뉴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 모두의 입맛에 딱 맞추기는 어렵고, 대신 모두 이 정도는 괜찮네 생각할 메뉴를 찾는 게 핵심이지.
0: 아, 진짜? 아, 나는 리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제일 별점 높은 맛집 찾느라고 진짜 생고생했는데. 식당이 어딘지보다는 이 메뉴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럼 어떤 메뉴를 고르는 게 그나마 안전한 거야?
1: 제육볶음, 국밥, 돈가스 같은 메뉴. 호불호 적고, 그리고 회전이 빠른 음식들이 좋아. 웨이팅이 긴 맛집은 위험하거든.
0: 어머, 위험하다고? SNS에서 유명한 맛집 가면 웨이팅이 기본인데?
1: 상상해봐. 10명이 식당 앞에서 우르르 서 있는 그 상황을. 조용히 핸드폰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대화를 하자니, 여럿이 함께 나눌 대화 주제도 생각해야 되잖아. 10명이 앉을 테이블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다행히 자리가 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훌쩍 지나버린 점심시간. 괜찮겠니?
0: 점심 메뉴 하나 정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구나. 알았어. 내가 호불호 적은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회전이 빠른 메뉴 기억할게.
1: 그리고 메뉴를 정할 땐 후보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하는 것도 좋아. 선배님들, 오늘은 깔끔한 비빔밥이랑 든든한 국밥 두 가지 후보 준비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투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는 거야.
0: 오, 이거 너무 괜찮다. 나 혼자 고르는 게 아니라 후보를 주고 다 같이 정리하게끔 하면 부담스럽지 않겠다. 마침 요즘 선거철이기도 하고.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정말 고마워.
1: 도움이 됐다니 뿌듯하다. 꿀팁 하나 더 알려줄게. 전날 단체로 회식했다면 해장국집을 알아두는 것도 센스 있겠지? 회식했는데 다음날 크림 파스타 어떠십니까? 이거는 안 돼.
0: 오, 그것도 아이디어다, 루미. 고마워. 네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잘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사랑받는 신입이.

0: 대볼테야.
1: 회사원들의 행복한 점심을 책임지는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0: 예, AI 루미와 함께 회사에서 현명하게 점심 메뉴 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 회사 생활하기 힘들다.
1: 너무 힘들죠.
0: 너무 힘들다, 진짜.
1: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예. 윗분들이 그렇게 맛집을 소개를 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0: 아, 그러면 차라리 낫지.
1: 예, 데리고 예. 다녔어요. 막. 막 계산도 다 해주시고.
0: 아우,
1: 너무 좋은 너무 시절이었던 좋지. 것 같습니다.
0: 근데 요즘은 네. 그 윗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네. 아랫분들께서 네. 아, 거기 맛 없어요. 맨날 그런 데만 가요.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윗분들도 장소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1: 아,
0: 그냥 막내한테 떠넘기는 걸지도 몰라.
1: 아, 이것도 AI 루미한테 물어봐야겠네요.
0: 아니면 윗분들은 맨날 설렁탕이니 오늘은 순댓국, 아, 내일은 내장탕 이러면 아,
1: 칼국수 막.
0: 저도 싫을 것 같아 그러면.
1: 아이고.
0: 자, AI 루미 조언에 이어서 우리 청취자분들 어떤 의견 주셨을지 인별그램 댓글도 살펴볼까요?
1: 네, KMMM님. 네. 날씨에 어울리는 메뉴를 정해보세요. 건강식도 일주일에 한 번은 포함시키고요.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하는 건 진짜 차원이 다른 일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딱 건강식 같은 게 하나 들어가면 아, 이번 주에 오늘 예, 오늘은 건강식 먹는 날이구나. 여기 네.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예, 그냥 수긍하게 될 것도 같아.
1: 들깨 삼계탕. 건강식 들깨 삼계탕.
0: 술 들깨 사람들한테 들깨 삼계탕.
1: 너무 좋습니다.
0: 네. 네. 비오기님.
1: 메뉴는 사다리 타기로 매일 운에 맡기는 걸로 하죠. 하셨습니다.
0: 이것도 괜찮다.
1: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0: 좋아하는 음식들 한 10가지 놓고서 자, 뭐 오늘은 누가 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부장님, 내일은 팀장님, 뭐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좋습니다.
0: 그쵸, 네.
1: 게임을 하면서
0: 투덜대면서도 네. 가는 거지 뭐.
1: 자, 말랑허리님. 저는 메모장을 활용했어요. 선배님들이 평소 맛있게 드셨던 것에 슬쩍 적어두면 나중에 메뉴 정할 때 최고의 보물지도가 됩니다. 작은 배려가 제이님을 최고의 복덩이로 만들어줄 거예요.
0: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메모.
1: 야 예. 기록. 야
0: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아까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렇게 쌓여가면 뭐 맞습니다. 전문가 되는 거죠.
1: 야.
0: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은 걸 일부러 약간 퍼포먼스식으로 좀 이렇게 몰래 보는 게 아니고 몰래 네네. 보는 척하면서 이제 들키는 거.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되게 감동할 것 같아. 제가 저렇게 회사 생활에 진심이구나 하면서.
1: 준디님은 항상 성공하는 메뉴가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다 같이 식사를 딱 하러 갔을 때.
0: 예.
1: 항상 성공하는 메뉴.
0: 저는 제가 뭐 먹자고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1: 그러시구나.
0: 예.
1: 저는 닭 한 마리.
0: 닭 한 마리. 그거 괜찮아요.
1: 예, 닭 한 마리.
0: 아, 맞아요. 저도 사실 닭, 예. 먹으러 많이 가봤는데
1: 네.
0: 사실 그런 그 닭 한 마리가 뭐지? 그 닭 백숙 이런 느낌이죠.
1: 맞습니다. 그냥 물에다 넣고 끓이는
0: 닭
1: 느낌이죠.
0: 백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네.
0: 가면 맛있더라고요. 뭐 다 먹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1: 맞습니다. 백숙하고는 네. 좀 다른데
0: 네.
1: 이게 김치도 들어가고 뭔가 국물이 탁하지 않은
0: 네.
1: 이런 느낌이고 겨울에 특히 너무나 이게 1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요. 여름에도 매력 있어요.
0: 보양식이죠. 여름에 먹으면
1: 예, 매력 있습니다.
0: 생각해 보니 저는 저희 팀들하고 회식할 때 저는 90% 네. 이상 떡볶이.
1: 제가 뷔페 가면 떡볶이밖에 안 먹는데.
0: 어머, 뷔페. 아이고 못 살아.
1: 네.
0: 호텔 조식 뷔페 가지고 김밥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맞습니다.
0: 아 근데 저희는 밤에 끝나고 회식을 하면 하는 데가 너무
1: 네네네.
0: 이제 한정돼 있고 가까운 곳에 떡볶이가 있어서 늘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1: 네.
0: 그 우리 방송 전에 회식할 때는 근데 피디님이 주로 고르시는데 예, 그 이런 고민이 있었겠군요. 예.
1: 그러게요. 예. 그래도 피디님하고 늘 갔던 데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0: 예, 예.
1: 네. 다음에도 가주세요.
0: 네. 예. 아, 뭐 AI 루미의 의견도 좋았고
1: 네네.
0: 우리 인간 지능의 의견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자,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들 받고 있죠.
1: 네. 어디 가서 얘기하기엔 애매했던 자잘한 고민들 이 시간에 털어놔주세요. 어머니 생신 때 선물 뭐 드려야 할지 고민된다는 사연도 좋고요.
0: 근데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시면 그렇게 딱 예를 들어주시면 다음날 고민해. 어머님 생신 때 선물 뭐 드려야 할지 고민돼요라고 못 올리지 않나? 못 올리지 않나요?
1: 그거라도 올려주세요. 뭐가 됐든 올려주세요.
0: 네, 또요. 네. 그러면

0: 엊그제 말다툼한 친구와 깔끔하게 화해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사연도 좋습니다.
1: 아 이거 알겠습니다.
0: 네, 네 그... 정 쓸 게 없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써주세요.
1: 네, 이제 싸운 친구가 없으면 오늘이라도 네. 빨리 싸우고 내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어디로요?
0: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뤄볼 고민 사연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고민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방송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요즘 네. 계속 보이는 아이디만 계속 보여요.
0: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1: 나도 하나 달아야 되나.
0: 네, 저도 달게요.
1: 예, 오늘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네, 어디까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루미야 잘가.
0: 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1: 1부 끝곡입니다. 악뮤의 라면인 건가.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이 되었고요. 박화엽이 나얼의 목소리로 프라미스 듣고 왔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박명수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바보에게 바보가

박명수 씨 노래에 이어서 이승환 씨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나요. 2468님의 사연입니다. 애가 제주도로 수학여행 다녀왔는데 선물 안 사와도 된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로 안 사오니까 서운하네요. 다음부터는 사오라고 해야겠어요. 쿨하게 아우 뭐 선물 사오지 마 했더니 예 진짜로 쿨하게 안 사온 거죠. 갑자기 우리 2468님은 좀 약간 질척되기 시작했고 이 쿨한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살아야죠. 예,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또 우리 그 애가 쿨하게 그냥 사다 줬을 건데. 예, 아쉽네. 김광석 씨입니다. 변해가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세요. 7279님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보약을 지어줬어요. 근데 띄엄띄엄 먹다 말다 하고 있네요. 아니, 자기 몸인데 왜나 몰라라 하는 걸까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참, 정성 들여서 약 지어주면 먹기만, 먹는 거뭐 어려워? 라고 생각되지만, 원래 자기 몸 이렇게 에? 잘 챙긴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약까지도 필요 없어요. 평소에 잘 챙겨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보약 필요한 거고, 그거 먹이려면 먹이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 다 챙겨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참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아이고,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남편님은 7279님처럼 잘 챙겨주는 아내분이랑 같이 살아서. 박강수 씨의 노래네요.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박강수 씨 노래에 이어서 봄바람, 양하영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가볼게요.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아쟁 연주자 이태백은 남도 음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예인입니다. 아쟁에만 능한 것이 아니고요. 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 그리고 판소리 고법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북을 잡는 고수로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죠. 대금 연주자 박환영은 진도 씻김굿 예능 보유자였던 고 박병천 명인의 아들입니다. 대금 산조 창시자인 박종기 명인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배경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금을 잡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 진도 씻김굿을 보존하고 이어가려는 노력도 계속해왔죠. 이태백, 박환영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음악이 있습니다. 즉흥적인 민속음악 시나위를 바탕으로 한 곡인데요. 이태백 명인이 구음을 들려주고 박환영 명인이 대금을 연주합니다. 구음과 대금 들어볼까요?

사람의 목소리가 어울려서 영혼을 울리는 것 같은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명인과 명인, 고수와 고수가 만났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조화이고 경지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의 K클래식 한 장, 이태백, 박환영의 구음과 대금 함께 했습니다. 김정승, 김택수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평롱.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어가고 있습니다. 0915님의 사연인데요. 안경을 밟아서 태가 휘었는데 이대로 쓰고 다니면 우스워 보이겠죠? 당장 안경점 갈 시간이 없어서 안경 안 쓰고 다니니까 세상이 뿌옇기만 합니다. 제 마음 같기도 해요. 아이고 눈이 많이 안 좋으시구나. 예, 어지간히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잠깐 예 잠깐 뭐 안 써도 그렇게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세상이 뿌옇으면 빨리 가셔야겠네요. 안경 태 어떻게 그냥 이참에 하나 새로 하시죠. 밟아서 휜 태는 예, 물론 이렇게 다시 지금 제 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한번 구겨졌던 애는 어떻게 그 옛날에 그 태가 그 태의 태가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예전에 부러진 태 급하게 테이프로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감아갖고 그리고 쓰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었죠. 그런 사람 많았는데 요즘은 통 안 보이네. 옛날보다는 이 안경테가 뭐 여전히 굉장히 비싼 건 비쌉니다만 예전보다는 좀 부담 없이 구할 수 있게 된 세상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때보다 더 외모에 많이들 신경을 써서 그런 건가요? 공구 의원님도 이참에 예쁜 안경테 새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안경알은 좋은 거 써야 된다고 하는데 테는 그냥 싸고 이쁘고 나한테 편한 거 그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제주소년입니다. 귤

잔나비의 그 밤, 그 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이 음밤도 막을 내립니다. 한 주간 너무 감사했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다시 10시에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노영심의 연주로 물 흐르고 꽃 피듯이 들려드리면서 물러가요.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신 분, 내가 길을 잃어 헤매일 때 눈빛으로 길을 가르쳐주신 분, 앞에서 끌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 제자가 빛이 날 때 조용히 웃어주시는 분, 바로 이 땅의 스승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시는 분, 오늘 그분의 존재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요. 지금도 환한 미소로 여전히 뒤에서 조용히 힘이 돼주시고 오래도록 불을 밝혀주시는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엽니다. 자진한 입 중에 개면조 두 거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연주입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계면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이시면서 우리 음악계의 큰 스승이신 분이죠. 정재국의 피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산책길에서 이 땅의 수많은 스승들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시는 이 땅의 스승들, 내가 넘어질 때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시는 분,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 눈빛으로 그 길을 가르쳐주시는 분, 앞에서 끌기보다 뒤에서 발걸음 가벼롭도록 밀어주시는 분, 제자가 빛이 날 때 조용히 웃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시는 분, 오늘 그분의 존재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환한 미소로 조용히 뒤에서 힘이 돼주시고 오래도록 불을 밝혀주시는 이 땅의 모든 스승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스승 한 분쯤 있으시겠죠? 훨씬 더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요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많이 변했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훌륭한 스승들은 여전히 드러내지 않아도 은은한 빛이 되어 갈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스승의 날, 이 땅의 스승들께 빨간 카네이션 꽃 한 송이 올립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소리로 질러 부르는 곡이라 해서 지르는 락이란 의미의 얼락입니다.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삭창입니다. 이 시조시 내용은 누군가 너무도 반가운 사람이 찾아올 약속이 돼 있는 어떤 이의 마음을 노래한 시조시입니다. 창이 어른거려서 반가운 사람이 왔나 보다 하고 펄떡 뛰어나갔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봉황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이 시조시에는 임인 줄 알고 뛰어나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반드시 임이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반가운 누군가가 찾아왔다 생각하면 더 실감나는 감상이 될 듯합니다. 이미 찾아와도 좋고요. 좋은 친구가 찾아와도 좋고 또 아끼는 제자가 찾아와도 아마 이 시조시 주인공처럼 펄떡 뛰어나갈 듯합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헌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후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세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번 하여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듣겠는데요. 이양교의 노래, 김관희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윤문숙의 해금,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 거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이문안이 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후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새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번 하여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용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하셨던 분이죠. 이양교의 노래였고요. 김관희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윤문숙의 해금,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7549님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국악을 너무 좋아하는 한 사람을 국악의 모든 장르를 폭넓게 알려주셔서 지식을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응원 감사합니다. 응원은 언제나 힘이 납니다. 보뜨마을님께서 항상 좋은 아침 시간을 열어주시는 송지원님은 제게 국악의 즐거움을 안겨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오늘도 경청합니다 하셨습니다.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눈 초롱초롱한 학생 같은 보뜰마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생각나요.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지 못하지만 매일 생각하는 제자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직접 찾아뵙지 못한다 해도 늘 생각하는 그 마음도 좋습니다. 글동무님은 어제던가요? 새싹 문자로 오셨는데 이틀째 개근하셨네요. 반갑고요. 닉네임도 마음에 듭니다. 왠지 좋은 예감입니다. 이번에 별곡 듣겠습니다. 별곡의 별자는 나눌 별자를 쓰는데요. 특별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영산회상의 특별한 악곡 구성이란 뜻에서 별곡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영산회상을 원래 순서대로 연주하지 않고 모음곡의 구성을 달리해서 붙여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들으실 별곡은 도드리부터 시작해서 돌장,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까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정롱학회의 연주로 별곡 들려드립니다.

도드리 돌장, 사면 도드리, 하현 도드리로 구성된 별곡 들으셨는데요. 차분하게 하현 도드리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별곡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어버이날 방송 때 들려주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기분이었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도 국악산책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승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이 땅의 스승님들께 모두 고스란히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산책지기님도 스승의 날에 참 맞는 분이세요. 산책지기님도 스승의 날이 참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네, 물론 저에게도 오늘 특별한 날 맞습니다. 고맙고요. 또 지초실님께서 옛 스승님 이야기를 문자로 주셨는데요. 제가 8살 초등학교 2학년 때 20살 초임으로 오신 여선생님이 이제 83살이 되셨네요. 아침밥을 굶고 온 제자가 있으면 아궁이 솥에 밥해서 먹이셨던 스승님. 여름방학 끝나고 발표 시간 때 제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무등산에 올라 광주 시내를 내려다보니 여러 기와집들이 꼬막 껍질을 엎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너는 커서 글 잘 쓰겠구나 하고 칭찬하셨던 말씀이 어제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참 훌륭한 스승님이시네요. 이 지초실님께서는 한시도 잘 지으시고 스승님 말씀대로 되신 것 아닌가 싶네요. 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권주가 골랐습니다. 권주가는 술을 권하는 노래란 의미가 있는데요. 술을 권하지만 실제는 만수무강을 비는 내용입니다. 불로초로 술을 빚어 만년배에 가득 부어 비나이다 남산술을 이런 노랫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불로초나 만년배나 모두 만수무강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이죠. 남산수도 같은 의미인데요. 시경 소화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남산이 영원한 것처럼 이지러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 하는 뜻인데요. 여 남산지수 불건 불붕이란 시경에 나오는 식구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뜻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남산수입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데 아주 낭만적으로 마시는 표현도 나오죠. 수월의 시에도 나오는 진달래꽃이 좋은 약산동대에도 나옵니다. 약산동대 어지러진 바위꽃을 꺾어 줄을 놓으며 무궁무진 먹사이다. 이런 표현도 들을 수 있는 노래. 오늘 스승의 날 이 땅의 훌륭한 스승들께 오래 사시도록 불로장생주 한 잔 올리는 마음으로 가사 권주가 권해드립니다.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권주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사 이수자 강권순의 가곡 이수자죠.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님들 오래 사시도록 불로장생주 한 잔 올리는 마음으로 전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랜만에 스승님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네요.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도령림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 저희 학교 때 스승님들은 거의 천국에 가시거나 너무 연로하실 텐데 잘 모시지 못한 배은망덕함에 죄송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과 관련된 노래 듣고 싶다 하셨는데요. 이 권주가를 이 스승님께 전해드리는 그 마음 담아드립니다. 또 검정콩님께서 역시 느낌표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참 좋아요 하셨습니다. 스승님 하면 이 초등학교 때 그 도장 기억이 나죠. 저도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런 동그란 도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하나 찍혀 있고 참 잘했어요 써 있고 거기에 별표도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런 기억도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의 향기, 책에 미친 바보.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책을 좋아한 인물, 그래서 심지어 책에 미친 바보라는 호칭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 조선 후기의 작가 이덕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덕무가 책을 너무도 좋아해서 사람들은 그를 간서치, 즉 책에 미친 바보라고 칭했는데요. 그 스스로도 그 호칭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평생 읽은 책이 무려 2만 권이 넘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권수는 오늘날의 책 한 권과는 다른데요. 책 하나가 두 권일 수도 있고 아홉 권일 수도 있어서 계산 방식이 좀 다르지만 엄청난 독서량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덕무의 저술은 방대한 문집 71권 32책의 규모인 청장관 전서에 남아있는데요. 그의 글 하나하나가 특별한 향기가 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읽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골라왔는데요. 1761년 이덕무의 나이 21살 때 쓴 글 책에 미친 바보 간서치 전이란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덕무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목멱산 아래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살았다. 그의 말씨는 어눌하고 성품은 게으르고 졸렬해서 세상 일을 잘 몰랐고 바둑이나 장기 같은 잡기는 더욱 알지 못했다. 남들이 욕을 해도 변명하는 일이 없었고 칭찬을 해도 잘난 척하지 않았으며 오직 책 보는 일만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추위에도 더위에도 배고픔에도 병드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 어릴 때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의 방은 아주 작았으나 그래도 동쪽, 서쪽, 남쪽 3면에 창이 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는 방향을 따라 빛을 받아가며 종일 책을 읽었다. 행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책을 보면 문득 기뻐서 웃으니 집안 사람들은 그가 웃는 모습을 보면 기이한 책을 얻은 줄 알았다. 특히 두보의 오원율 씨를 좋아한 그는 시를 골똘히 생각할 때면 앓는 사람처럼 읊조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심오한 뜻을 깨치기라도 하면 기뻐하며 일어나

0: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갈가마귀가 우짖는 듯 하였다. 때로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다가 때로는 꿈꾸는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다. 이에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책에 미친 바보, 간서치라고 불렀으나 그 또한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의 전기를 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붓을 들어 그에 관한 일을 쓰고 간서치전이라 이름하였다. 그의 이름과 성은 기록하지 않는다.
1: 안연시비 안연문인자왈 극기봉예위인 일일극기봉예 천하귀인원 윈유기유인오제 안연왈 청문기목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안연왈 회수불민 청사사의 중국문인자왈 출문여견대빈 사민여승대제 기소불용물시어인 제방무원 제가무원 중궁왈옹수불민 청사사의 사마우문인자왈 인자기언야인 왈

형제 하동무 자하왈상문지의 사생유명 부귀재천 군자경이 무실여인 공이유래 사해진의 개형제야 군자하환호 무형제야 자장문명자왈침윤지참 부수지소불행언 가위명야이의 침윤지참 부수지소불행언 가위원야이의 자공문정자왈족식족병민신지의 자공알필부득이거 어사삼자하선 왈거병 자공알필 부득이거 어사이자하선 왈거식 자고개 유사 민무신불리 극자성왈 군자지리의 하이문위 자공왈 석호부자지설군자야 사불급설 문유지랴 지류문야 호표

유약대왈 합처로 왈이오유 부족여지하기 철야 대왈 백성족 군수겨 부족 백성 부족 군수겨족 자장문 숭덕 변옥 자왈 주충신 사의 숭덕야 애지욕기생 호지욕기사 기욕기생 우욕기사 시호갸 성부리부역지 지경공 문정어 공자 공자대왈 군군신신 부부자자 공활선제시녀 군불군 신불신 부불부자부자 수유소고득이식저 자왈편언가이저록자 기유야여 자로무숭락 자왈청송오유이냐 피랴사무송호 자장문정 자왈거지무권행지이충 자활 박하검은 약지 이리 역하이

0: 만시 기강자 문정어 공자 공자대왈 정자정야 차소리정 숙감부정 기강자 환도문어 공자 공자대왈 구자지부력 수상지부절 기강자 문정어 공자왈 여살무도 이취유도하여 공자대왈 차위정언용살 자욕선이민선의 군자지덕풍 소인지덕초 초상지풍필언 자장문사하여 사가위지달의 자왈 하제이소위달자 자장대왈 채방필문채가필문자왈 시무냐비다랴 다랴자 질지기호의 차러니 관색여의하인 채방필달채가필달 부무냐자 색취인이 행위 거지불의 제방필문 제가필문 본지종유어 무지하왈 감문숭덕수특변옥 자왈선제문선사후득 비숭덕여 공기약무공인지약 비수특여 일조 지분 만기신 이급 기친 비호겨 번지문인 자왈애인 문지 자왈지인 번지미달 자왈거직조제왕 능사왕자직 번지퇴 견자하왈 향야오현어부자이 문지 자왈거직조제왕 능사왕자직 하위야 자하왈 부재연호 수뉴천하 선어중 거고요 불인자원의 탕유천하 선어중 거이윤 불인자원의 자공문우 자왈 충고이선도지 불가적지 무자요건 증자왈 군자희문회우 이우보인
1: 공자가 가장 아낀 제자 안연과 공자의 대화가 수록된 논어 안연편 성독으로 들으셨는데요. 공자가 안연을 통해 자신의 학통을 잇고 싶어 했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성태영의 성독으로 논어 안연편 들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조선 후기 정조대의 규장과 검서관을 지낸 학자 이덕무가 쓴 글, 간서치전, 책만 읽는 바보라는 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덕무는 1741년 영조 17년에 태어나서 1793년 정조 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서광이었고요. 문장이 워낙 뛰어나서 그의 문장은 당시 중국에도 잘 알려졌습니다. 오늘 읽은 이덕무의 글, 간서치전, 책만 읽는 바보라는 글은 사실 이덕무 자신의 이야기인데요. 나이 21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책에서 손을 놓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루 종일 해 가는 방향을 따라 빛을 받아가며 종일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전기를 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붓을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제목을 간서치전이라 한다라고 글에 밝혔습니다. 우리 국악산책 청취자분들 중에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책 좋아하는 이덕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가 잘 되실 듯 합니다. 책을 읽다가 심오한 뜻을 깨쳤을 때 기뻐하면서 일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동감이 되실 겁니다. 이덕무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고 하나하나 깨쳐가며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요. 독학으로 학문에 통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스승은 바로 책이었던 건데요. 오늘 스승의 날, 책이 스승이었던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의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덕무는 서울 출신이라서

시절부터 이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았지만 정조 임금이 그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특별 채용했습니다.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이 검서관으로 일하면서 관직 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덕무는 아마도 정조 임금을 진정한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9108님께서 스승의 날 청취자분들과 스승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나누니 더욱 뜻 깊습니다. 저도 산책지기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도 저도 특별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 하나하나가 참 따뜻해서 오늘 훈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최종실류 소고춤 반주 음악 준비했습니다. 소고는 한 손에 쥘 수 있도록 크기를 작게 해서 만든 북 종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소고를 들고 뭔가를 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손수자를 써서 수고라는 이름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한 손에 잡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농악이나 연희를 할 때 소고잡이들은 악기 연주보다는 일정한 동작을 취하거나 춤을 추는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오늘 들으실 최종실류 소고춤은 농악을 연주할 때 벚꽃오름의 특별한 춤사위와 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한 음악입니다. 태평소와 사물이 함께하는 연주인데요. 사물과 태평소 반주에 맞추어서 소고춤을 춥니다. 굿거리로 시작해서 자진몰이, 동살풀이, 휘몰이 순으로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최종실류 소고춤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전보현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현장의 소리라서 더 생동감이 있었죠. 굿거리, 자진몰이, 동살풀이, 휘몰이, 마무리가락으로 이어진 최종신류 속옷춤 반주음악 전보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려드린 음악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전보현 개인 독주회 공연 실황 자료였습니다. 1007님께서 책에 미쳤다는 말을 들은 삶이 참 멋지고 닮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저에 대한 평판은 책을 좋아해인데요. 저도 책을 좋아한다를 넘어서 미치는 단계까지 도달하고 싶다는 갈망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 1007님은 좋아하는 책을 필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책을 좋아하는 단계는 이전에 훨씬 이전에 다 뛰어넘으신 것 같아요. 또 글동무님께서 저도 방송 듣다 보면 가끔 국악산책 듣는 것이 서울대생보다 더 산책지기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책지기님도

청취자분들께 스승의 역할도 하시는 게 맞아요 하셨는데요. 아, 오늘 방송 사연들이 모두 훈훈하네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요 여러 곡을 짤막짤막하게 해서 기악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 이렇게 여러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최수연의 소리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신고산 다령, 궁초댕기 이어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민요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현의 소리였고요.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 준비했습니다. 철연금은 하와이언 기타와 검은고의 장점을 반영해서 만든 새로운 악기입니다. 이 악기를 만든 분은 지난날 줄타기 명인이었던 김영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제자 안향년 성창순과 같은 분이 그리고 그 아랫세대 유경화가 철연금의 연주 전승을 제대로 이어서 오늘날까지 전승을 잘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처음 등장한 악기 철연금 오늘 철연금으로 연주하는 산조 듣겠습니다.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를 성창순 유경화의 철연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성창순 유경화의 철연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철연금의 부산한 소리가 마치 주말을 앞둔 우리의 마음 같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주말을 앞둔 들뜬 우리 마음과 같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남도잡가 자진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이어드립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문 디프리는 언문 디프리, 한글 디프리라고도 부르는데요. 19세기 전후로 형성된 음악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서도식 국문 디프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기억니은 디귿리을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이 사졌더니 언약이 지중치 못하였구나 가갸거겨 가위 없는 이내 몸이 그지없이도 되었구나 이런 방식으로 한글을 풀어나갑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에 듣는 한글 노래 국문 뒤풀이입니다.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에 들려드린 국문뒤풀이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맹자가 말한 군자 삼락 중에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승이란 직업이라기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거라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겠죠. 참된 스승은 제자를 억지로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이 땅의 모든 스승의 마음 다시금 헤아려 보면서 송지훈의 국악산 책 여기서 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급수령 모여들었제 힘을 좋은 순창군소 임시 영감 운봉여 장차제 호사 오빠 영감 본채치남피혈령 울고 나니 곡성원님 문모 좋다 강진호님 사가 면으로 들어오제 청천의 구름매드 백운중어신선매드 일산이 파촉 지어 행차딸인 하인들 통인소배 급창나졸들이야 다니로구나 관사도 주인이라 동원의 포진을 온다 보남물을로 피달고 백포장으로 해를 막고 육간대청 더러운 마로 화문석 호피도 뜸안석 다구제들이 사초롱청사의 벽 불길 뜻따라 놓고 녹이 홍상 기생들 제의단정 작주유보라 까라고 노느냐 대하고 몸이 돌고 음식이 풍부건디 풍아윤항자헌다 공연 볼러 세면 최고 기생은 마주서서 패다닥이 영풍대 쌍검모 보기 좋고 생황양금 출풍요 비디어드 봉합소리가 으언 그래 낭자걸째 그때 의사 또난 초반 많이 먹고 통원에 급히 가서 구경꾼 함께 섞여 길이 저리 다니다가 신명이 어쩌 나니 여각기웃 저각기웃 여가구줄 저가구줄 대상으로 뛰어올라 좌중이 평안하오 동인급창 달려들어 연밀거니 등밀거니 귀토잉이 겹밤치니 의사 또 기가 막혀 상기둥을 꽉 붙들고 에라이노

양반 옷 찢어진다. 기둥뿌리가 빠졌으면 빠졌지. 내가 나갈 사람 같으면 여기로 갔겠느냐? 나를 쫓아내라는 놈은 새아들 놈이요. 그렇지. 나가는 사람은 인사불성이니라. 운보이 보별에 벼슬 허든 양반이라 눈치고 재치서 의사들을 바라보니 분명 이리든 느다야 아기는 꼬짓더니 여보시오 운봉영감 처분을 보아하니 의복은 남노하나 양반일시 분명하니 시속의 상한들이 양반을 모르오니 관장된 우리네가 양반을 대접 아니하면 누가 하오리까 말석에 자루를 주어 한잔 대접하옵시다 그러시다니 운봉 뜻대로 허시오마는 저런 사람은 하인청에서 대접해야 될 텐데 진찬한 일이오 운봉이 사령들께 호령하되 내어봐라 그 양반 이리 메시어라 어사또가 이 말을 듣더니 신발 벗고 발에 먼지를 털며 혼잣말로 분담어대 한다 한다 운봉기 안운구나 운봉기 과만이 되었으나 가삼륜호를 시켜보자 선뜻올라 운봉 옆으로 앉으니 운봉이 사령들께 호령하되 내여봐라 이 양반께 상 차려 올려라 물색 모르는 사령들이 어사또 상을 차려 쓰되 못 떨어진 계상판에 긁어먹던 갈비한테 건져먹던 콩나물국 병든 대추 목점포 뻑뻑한 막걸리를 의사또 앞에 갖다 놓으며 어서 먹고 속껏 천리 어사또가 운봉 옆으로 바짝 앉더니 여보 운봉영장 관장들 입이나 이런 과객의 입이나 입은 마찬가지일 테니 거 나도 약주 한 잔 주어 운봉이 들었던 술잔을 주며 자, 이 술 자시오. 어사또가 술잔을 받아들더니 부채를 거꾸로 들고 운봉 옆구리를 쿡 찌르며 여보 운봉, 운봉이 질색하여 아, 이 양반 왜 이러시오? 저기 저상에 갈비 한 대 먹게 해줘. 아니 갈비를 달라면 익은 쇠갈비를 달라고 할 일이지 사람의 갈비를 그렇게 찌른단 말이오. 여봐라. 저상에 갈비 내려다 이 양반께 올려라 그만두어 얻어먹는 사람이 남의 수고까지 빌릴 거 있어 성큼성큼 가더니 이상 저상 다니며 진미만 잔뜩 골라놓고 이래놓고 보니 제법 내상도 볼품이 나는구나 부채 꼭지를 다시 운봉 옆구리를 푹 찌르며 여보 운봉 운봉이 칠세가야 아니 이 양반 미쳤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기생을 보니 술을 그냥 먹을 수가 있어. 저기 본관 옆에 앉은 기생 불러다 날 권주가 한 마디 시켜주어. 아 글쎄 권주가는 좋으나 그 부채 좀 놓고 말씀하시오. 옆구리 착 나갔소. 내 여봐라. 거 기생 이루와 이 양반께 권주가 한 마디 올려라. 기생이 관장의 말이라 아니 일어날 수도 없고 아니 꼬운 태도로 일어나며 참 별꼴을 다 보겄네 간방 꿈에 박작을 쓰고 벼락을 맞아 보이더니 별놈의 꼬락손이를 다 보겄어 어사또님이 들으시더니 꿈에 박작을 쓰고 벼락을 맞아 흉몽 대길이로다 무슨 좋은 수가 있겄다 어서 권주가 하나 불러봐라 지

천만전에 나 이 문양이 꼴. 어사또님이 들으시고 너 어디서

0: 누구든지 권주가 잘한다. 명기로다. 권주가를 들어보니 새로 난 권주가로구나. 이 술 너와 나와 동계 주어자. 기생에게 술을 권하거니 기생은 안 받을라커니 엎치락 뒤치락하다 술이 자리에 쏟아졌구나. 어허, 점잖은 좌석에 좋은 자리를 버렸도다. 덮어 소매 자락에다 술잔을 묻혀서 좌우로 냅다 뿌려놓으니 좌중이 발동하여 어허, 운봉은 별것을 다 청하여 자리가 이리 요란하오. 본관이 불쾌하며 운자를 내든 것이었다. 좌중에 통할 말이 있소. 우리 근읍 관장들이 모여놓는 자리에 글이 없어 무미하니 글한 수씩 지음이 어떻겠소. 만일 운자대로 글을 못 짓는 자가 있으면 곤장 너댓게 때려서 내쫓읍시다. 그럽시다. 운자는 본관이 내시오. 본관이 두 자운을 내놓는 뒤 기름고 높을고 두 자운을 내놓으니 어사 또 들으시고 함수하며 자 나도 부모님 댁에 천자권이나 읽었으니 나도 그란 수 짓겠소. 운봉이 눈치 있어 내 저 양반께 지필령 갖다 드려라. 지필목 갖다 놓으니 어사 또 일필휘지허여 운봉에게 주며
1: 그렇지.
0: 운봉은 조용한 틈을 타서 밖에 나가 떼어보시오. 운봉이 밖에 나가 떼어보니 글이 문장이요 글씨 또한 명필이었다. 그 글에 허여 쓰되 금주 언비주는 천이

오오오오오 만성구라 종로 낚시 빌로 나요 가성 고창 원성구라 동원이 들썩들썩 강천에 들어올지 본부 소리엔각 장세 칠월 감색 착하대수 거행 형리성묘를 보안연호 삼행소 부르고 삼공영 불러라 위선구량을 신치고고 동원의 술에 차로 감색으로 자중하라 공영을 불러 갖고 와게 대촉 도서원 불러서 결총이 오르라 전대동색 불러 수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가가 먹고 찌개 불러 큰소를 잡히고 공방을 불러서 음식을 다 속순호를 불러서 거해도시 직사정이 불러서 옥새를 다 속예방을 불러서 공인을 다 속행소를 불러 희생을 단속하라 그저 오고 남은 성종기 기록은구나 좌상 소령 내가 혼부르부신이 되야 앉았들 못하고 서로 귀에 대고 속작 속작 남은 천단이오 우리가 여기에 따가 조설이 맞게가 정령하니 곧 떠납시다 운봉에 일어서며 여보시오 본관자 나는 곧 떠나야겠소 본관이 겁을 내겨 운봉을 부여잡고 조금만 더 지체하옵시오 아니오 나는 오늘이 우리 장모님 기고일이라 불참하면 큰 야단이 날 것이니 곧 떠나야겠소 곡성에 일어서며 나도 떠나야겠소 아니 곡성은 또 웬일이시오 나는 초학이 들어 오나리 직나리라 어째 떨리든지 시방 곧 떠나야겠소 그때 여사 또나 기죽에 볼꼴 에이 잘 먹었다 여보시오 본관사 또 잘 얻어먹고 잘 놀고 잘

나오마는 선뜻하니 자리가 낙흥이요. 본관이 회를 내려 잘 가든지 마든지 허제 분유 한 통에 수인사라니 그럴 일이요. 우리 인연 있으면 조금 있다 또 만납시다. 어사 또 일어서며 좌우로 살펴보니 정폐욕조 수십 명의 구경꾼 같이 두문둥 석 들어서 어사 또 눈치를 살필 적 정폐욕조를 바라보고 뜨라이로 내려서며 눈 한번 금져 발 한번 톡구르고 부채질 까다거니 사면의 욕조들이 해 같은 마패를

0: 율법력의 진동하야 여름날의 불이부터 가삼이다 다지는구나. 가급수령이 검을 내어 당근 바람대소부로 달아나며 통이나 공사께 급창하 당근 조서라. 태도 집원에 던지고 병부 기부로 물고 실건 일건 달아날 적어 본관이 검을 내어 골방으로 달아나며 토기는 목을 부여 안고 나를 살려라 나를 살려라 통기나 나를 살려라 본불 부신이 될 적어 역조리 장난 온다 이방 땅 고경공 막부당 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삼대 독신지교 살려고 주었다이 몹쓸 아들 놈들아 좋은 벼슬은 저희가 다 하고 천하 몹쓸 공방시켜 이 영벌이 웬일이다. 공영하전 가천대가 부러지고 진영통이 떠나갈 적 관청색은 발로 채여 발목 피고 발상은 채 전두 이제도 달아날 적어 불쌍하다 갈로사령 눈 빠지고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없다지거들 내 최고상 보지고 달아나며 난리났네. 예전하니 복장고요 동문하니 술병이라 춤추던 기생들은 발 벌린 채 달아나고 관비는 밥상이고 물통이고 들어오며 사또님 세수 잡수시오 공방은 차지 잃고 멍석마라 옆에 끼고 멍석인 줄은 모르 사령은 나발 잃고 주먹 쥐고 홍행홍해 온봉은 발을 거꾸로 타고 가며 왓가이 놈의 말이 운봉으로는 아니가고 남은 성중으로만 부어도 통 부어도 통 들어가니 암행어사가 축전축지법을 쓰나보다 허나고 합신다. 쉬. 물 한 모금만 먹어.
1: 한번 뭐 합시다. 잘해요. 역시 잘해.
0: 근데 선생님 물을 안 드세요.
1: 나는 생전 물을 안 먹은 사람이야. 나는 물을 먹으려면 손을 다 발라야 돼. 그래야 부드럽지 이것이. 먹어서는 안 돼.
0: 어사또님이 동원에 자정하신 후 각각 죄인 헤아려 처결하신 후 옥죄인 춘향 올려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사주연기 옥 세를 모두 와 들고 산문 밖으로 썩 나서며 용수

0: 유를 따리고 따오노라 춘향아. 아이고 여보 사정본소 옹본 밖에나 삼호구로 밖에나 축포도 보극헌타리고 과개가나 못 보았소.
1: 아, 이 사람아, 이 난리통에 누가 누군 줄 안단 말인가?
2: 아마 그렇지.
0: 아이고 이럴 어쩔 거나.

0: 우리 선방진분 어디 가시고 내가 충남 주를 모르신고 부르며 부르며 짜보고 뜨고 관문 앞으로 당도 허니 버릇대 같은 굴로 사려 왕아려려로 달려들어 옥제인 춘향 대령이오 해카라여라 해카라였소.
1: 아 그렇지.
0: 춘향이 너 듣거라. 너는 일개 천기의 자식으로 관장을 능욕하고 관장 발악을 잘한다 하였으니 이러고도 살기를 바랐소냐. 아뢰오라. 철릉에도 상하가 있소. 명백하신 수의사또 별반 통촉 하옵소서. 그러면 내 일정한 지하비를 생겼을까? 이 불을 섬겼네다. 무엇이? 이부를 섬기고도 어찌 열려라 할꼬? 투이자 이부가 아니오라. 오해한 이자 이부로 쏘이다. 어사또가 이 말을 들어놓으니 마음이 하도 좋아. 그렇지. 춘향을 한번 슬쩍 떠보던 것이었다. 내가 본관사또 수청은 거역하였으나 잠깐 지나는 수의사또 수청도 못 들을까?
1: 그렇지.
0: 예, 내 성도 이간이라. 유보사또님 도조시오. 조시오. 부사라 허는 벼슬은 소예를 몸에 입고 이고를 저고를 다니시며 죄목을 염탐하여 죽일 놈은 죽이 없고 살릴 놈은 살리 없지 수주라는 계집에게 급나마로 내려왔소. 소녀 철딩을 가르리다.
1: 안 돼, 안 쉬워.

0: 내길 본다고 아. 쓰러지며
1: 아,
0: 지나쳐 속삭여도 어디 비가 온다고 아. 쓰러지며
1: 아.
0: 아무리 초보를 방정 도난군 말씀에 당치 않소 송장 임자가 문 밖을 서갔었는지 서급히 죽여줘 어사또가 다시 묻지 아니하고 옥지환을 꺼내 행수 불러 이걸 춘향에게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라 해라. 춘향이가 옥지환을 받아들더니 의사또를 물그러 이게 바라보더니 마구마구 그림하고 서울 양반 독겁디다 기차 불식이란 말은 사기에게 도고 있지만은 내게조차 그러시오 어쨌든 역공문 밖에 오셨을 채 날 보고만 말씀불 허였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지나

우리 어머니는 어디를 가시고 이런 경사를 모르신 곳 어디 가야 여기 있다 사령아 큰 문 잡아라 의사장 뭐 행차오신다 열녀춘향 누가 났나 말도 마소 내가 났니 장비야 배다친 야 열녀춘향 난대로다 네 요놈들 요즘도 상문간 이렇게 억세더냐 예? 어르시구나 천시구 어르시구나 천시구 어시고 첫시고 지와 자존디 어르시구나 저르시고 신이 철없거든 보국 충신이 안 될까 어째 천여께 오셨을 적 우산줄은 알았으나 남이 아는까 염려가 되어 천개 누설을 막 놀아오 너무 활세를 어였더니 속 모르고 노여웠지 때론 제가 때론 제라고 그만한 일 모를까 어르시구나 내 딸이야 남원 토종어 여러분들 나의 한 말을 들어보소 아들 낳기를 원치 말고 주량 같은 딸을 낳아서 곱게 곱게 잘 길러서 서울 사람이 오거든면 꽃도 말고 사회 삼수 얼씨구나 저씨구 이 공댕이를 두었다가 돈을 살까 밭을 살까 흔들대로 흔들어보자

0: 여러분들 너무 보시느라고 힘드셨죠? 저기 다음에 더 열심히 내공을 더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노래 선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자, 네. 박수! 오늘 네, 함께 하신 분들 우리가 같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수년간 6시간 완창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뿌듯하지요? 네.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너 완창 들었어? 그럼 몇 시간짜리 들었어? 이걸 따지세요. 나는 6시간짜리 들었다. 네, 참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요 송순선 명창이 흥보가를 하시게 되는데 송명창님이 굉장히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언제 흥보가를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본인으로서는 가장 완성도 높은 흥보가를 해보시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조금 사족이지만 아까 여기 오셨던 분이 김여란 선생님의 참 수제자입니다. 김여란 선생님이 큰 제자 두 분을 남겼는데 박초선 최승희예요. 근데 이 박초선 씨가 과거 국립극장 명동 시절에 춘향가를 완창한 분이고 또 이분이 실기인으로 최초의 여자 학사예요. 석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제 연세도 높으시고 본인이 하는 그 소위 정정절제 춘향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시니까 오늘 이제 그렇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또 그런 판소리 선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보시기들! 풍류 소리 반겨 듣고 연불의 뜻이 없어 이러한 좋은 풍류장을 만났으니 어디 한번 타령장단으로 놀고 가는 건 어떠하느냐?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살다 보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 많죠. 제때 가게 문을 여는 일, 또 하루하루 같은 자리를 지키는 일. 손님이 많든 적든 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정성 들이는 일. 겉으론 참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그 평범함을 오래 지켜낸 묵묵한 분들을 세상은 언젠가 알아봐 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어느 전통시장 안에 작고 낡은 기름집이 요즘 일본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손님이 200여 명 가까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한 듯 하면서도 참 단순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손님이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짜주는 기름. 병을 여는 순간 향이 확 퍼지는 그 신선함과 정직한 맛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것, 어쩌면 가장 쉬운 말이지만 스스로에 대한 정직함이 없이는 정말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곳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내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인사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주도 가래 가는 소리, 맷돌질 소리입니다. 소리의 강영옥, 양정숙입니다.

소리

집인 듯한 정벌의 소리. 이야.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제주도 가래 가는 소리, 맷돌질 소리였습니다. 실제 맷돌질 하면서 녹음한 그런 음원이라서 현장감이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느끼셨나요? 소리의 강영옥과 양정숙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요, 전통시장 안에 작은 기름집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요즘은 뭐든 빠르게 바뀌고 또 금방금방 유명해졌다가 다시 시드는 시대라고들 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 마음을 오래 붙잡는 건 결국 화려한 포장보다도 정직하게 해온 손맛, 흔들리지 않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서울 중부시장 안에 한 기름집. 손님이 원하는 만큼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준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큰 비결이고요. 또 깨를 너무 세게 볶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은은하게 볶아서 향을 살리는 방식도 오래 지켜온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이 SNS와 유튜브를 보고 찾아와서 하루에 200명 가까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요. 아, 역시 세상이 알아봐 주는구나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 꽤 계십니다. 그렇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본을 지키는 분들, 그 진심이 당장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서 정말 멀리 그리고 많은 분들께 소문이 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정성껏 해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함께하고 있는 솔바람 물소리, 오늘 준비한 소식들 안내해드리죠.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이 준비되어 있고, 이어서 2부에서 들려드렸던 건강 더하기 코너 일부로 자리를 옮겼죠.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이번 개편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매일 코너 풍경 소리를 통해서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새 코너죠. 사자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잡가 달거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소리의 강효주, 해금연주의 이동훈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봄 개편을 맞아 도들뼈 누리음악에서는 뜻깊은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2001년이었습니다. 국악방송이 개국하면서 우리 전통음악을 온전히 이어서 또 새로운 창작의 꽃을 피우기 위해 야심차게 제작했던 음반들이 있는데요. 바로 새천년 음악 시리즈입니다. 요즘 이 귀한 음반 속에 담긴 전통곡들을 엄선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된 곡은 8악기의 조화 앨범 가운데 연불도드리입니다. 이 연불도드리는 총 9곡으로 구성된 영산회상의 7번째 곡이고요. 이 앨범의 제목이 의미하는 조화로운 8악기는 바로 거문고, 가야금, 대금, 단소, 세피리, 해금, 양금, 장구를 말합니다. 영산회상은 조선시대 풍류방의 대표적인 기악곡으로 모든 기악 연주자들에게 중요한 악곡이자 명곡인데요.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을 거쳐 전승되어 오면서 자연적으로 빚어내는 미묘한 변화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일품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들어보실 연불도드리는 8악기의 독립성이 보장되면서도 전체의 조화를 잃지 않고 있으며 또 오랜 세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함께 연주활동을 해온 8사람에 의해 최상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국악기의 음색이 잘 드러나도록 최대한 자연 음향에 가깝게 녹음되었다는 점에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며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세환 외 여러분의 연주로

도들뼈두리 음악, 오늘은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한 이세환 외 여러분의 연주로 영산회상 가운데 연불도들이 듣고 오셨습니다. 국악방송이 정성껏 빚어낸 새천년 음악 시리즈 앨범 속 보물 같은 곡들,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챙겨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호남 우도굿입니다. 연주의 김용배 외 여러분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0: 호남 우도굿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김용배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가까운 산이나 들로 걷기 나가는 분들 많으시죠? 가볍게 바람도 쐬고 땀도 조금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개운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외 활동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참진드기입니다. 참진드기는 풀숲이나 나뭇잎 사이에 숨어 있다가 사람 몸에 달라붙는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피부를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열이나 몸살 같은 증상을 일으키면서 치사율이 높아지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고기 알레르기와의 관련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드기에 물린 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달라지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알레르기는 먹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몇 시간 뒤에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녁에 고기를 먹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새벽에 갑자기 온몸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대체 왜 몸이 가려운지 원인을 잘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한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야외 활동할 때는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어서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바지 끝은 양말 안으로 넣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풀밭에 바로 앉기보다는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산책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기피제가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야외 활동 뒤에는 바로 샤워를 하고 귀 뒤나 무릎 뒤 또 머리카락 안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만일 몸에 진드기가 붙은 걸 발견했다면 억지로 떼어내기보다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봄철 산책과 나들이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즐거운 야외 활동 뒤에는 내 몸에 불청객이 붙어오진 않았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여유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단가 진국명산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명환입니다.
1: 진국명산

강역군은 허리라 남산 송읍에군 우루장산 한강유수 호양양 수상 천안은 자산수 같이 산봉수가 알도록 숭숭강 얼어사

이대야 강구현으로 개경가를 부르면서 국위와 공명은 세상 사람에게 모두 다 전하고 가다.

0: 하지 않.
1: 단가 진국명산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김명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철현금 대금병주 육자백이 준비했습니다. 연주에 장서윤 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철현금 대금병주 육자배기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장서윤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봄 개편을 맞이해 신선한 코너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사자성어 속에 담긴 통찰을 만나보는 시간 사자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5월 순수한 사랑입니다. 작곡의 박경훈, 연주의 사입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꿈을 이야기하는 무대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예술단의 창작 가무극 나빌레라인데요. 나빌레라는 76살 노인 덕출과 불안한 청춘 채록이 발레를 통해 서로를 만나고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나이에 발레라는 꿈을 선택한 노인 덕출, 그리고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젊은 발레리노 채록,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이 따뜻하게 펼쳐지는 작품입니다. 이 공연은 오는 17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이어지는데요. 초등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고요.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약 140분입니다. 이 작품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창작 가무극인데요. 노래와 연기, 춤이 함께 어우러지고 여기에 발레의 아름다운 선까지 더해졌습니다. 공연 내내 익숙한 발레 음악과 클래식 선율도 흐르기 때문에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순수예술의 감동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또 서울 공연 뒤에는 지역 관객들도 만나러 가는데요. 5월 23일 토요일에는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6월 6일 토요일은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살다 보면 꿈이라는 말이 조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나빌레라는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승무 전해드리죠. 노래의 박예리, 연주의 권영미 외 여러분입니다.

승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박예리, 연주의 권영미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날개인데요. 연주의 원장현입니다.

원장현의 연주로 날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 곡인데요. 노래는 둘의 소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마음을 담은 노래곡인데요. 곡 안에 단가 사철가도 만나실 수 있고 또 곡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경기민요 장부타령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의 소리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감상하겠습니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였습니다. 노래의 둘의 소리였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하죠.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끈을 살며시 늦춰보는 토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때맞춰 내리는 비에 담긴 깊은 지혜를 한 줄 꺼내볼까 합니다. 오늘의 고사성어 시우지화입니다. 시우지화는 때, 시, 비, 우, 갈, 지, 될, 화. 직역하면 때맞춰 내리는 비가 초목을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로 베푸는 가르침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가뭄에 목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전해지는 따뜻한 도움이나 가르침. 시우지화라는 말은 맹자의 글에서 유래했습니다. 성현 맹자께서는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데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유여시 우화지자, 때맞춰 비가 내리듯이

가르치는 것. 유성덕자, 덕을 이루도록 북돋워 주는 것. 유달제자, 타고난 재능을 발현시키도록 돕는 것. 유답문자, 묻고 답하는 문답을 통해 깨우침을 주는 것. 유사숙애자, 직접 배우지 못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사모하여 스스로 본받게 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시우지화입니다. 초목이 자랄 때 사람이 씨를 뿌리고 북돋워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성장을 완성하는 건 하늘이 내리는 비라는 거죠. 하지만 그 비도 아무 때나 내리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죠. 딱 필요한 그 순간에 내리는 비, 그 비만이 생명을 꽃피우듯 교육에서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싹이 트려 할 때, 꽃이 필요할 때, 그 간절한 순간에 맞춰 내려야 비로소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비처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그 찰나에 적절한 깨우침을 줘서 스스로 변화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들으실 곡은 장구 독주입니다. 장구 연주의 김주홍입니다.

장구 독주 감상하셨습니다. 장구 연주의 김주홍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시우지화인데요. 어떤 식물은 뙤약볕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응달을 선호합니다. 또 물을 듬뿍 줘야 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잘 통해야만 쓰러지지 않고 생기를 얻는 녀석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어떤 아이는 햇볕을 듬뿍 받아야 잘 자라는 해바라기 같고 또 어떤 아이는 은은한 그늘을 좋아하는 난초 같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녀석은요, 자꾸 바깥에 나가서 놀고 바람이 잘 통해야만 생기를 얻는 습성이 있었을 테고요. 그렇게 각자의 특성을 잘 살펴 그 아이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순간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비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책무이자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나 어른의 역할은 그 아이가 어떤 성정을 가졌는지 가만히 살피다가 정말 갈증을 느낄 때 그 적절한 타이밍에 사랑과 훈육이라는 담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앞서가서 억지로 물을 주면 뿌리가 썩고 또 너무 늦으면 시들어 버리니까요.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안에서 쪼고 밖에서 응답하는 그 기막힌 타이밍이 바로 시우지화의 핵심인 셈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참 고마운 시우지화의 순간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이 힘들 때 건네받은 친구의 위로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앞날이 막막해서 시리에 빠졌을 때 스승께서 툭 던져주신 위로 한마디, 그 단비 같은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단단하게 키워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때 내리는 비가 되어줄 차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 생각과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쏟아붓기보다는 상대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 지켜봐주는 여유, 그리고 애썼다, 괜찮다라는 딱 필요한 응원의 한마디를 적절한 때에 건네는 그런 어른의 품격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직시하고 적절히 스며드는 시우지화의 마음가짐.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비 오는 날 함께 하시죠.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0: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무리곡 함께 하겠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 암행어사 출도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1: 동원이 들썩들썩 동원이 들썩들썩 강청이 뒤누울 적에 본보수리 진효를 감색약간에 수흐고 그의 형이 성형을 석직보래 의당사라 삼봉령 모르고 삼행수 모르고 무선고 양신지거고 동원수리 차로 감색을 자정하라.

그 향아를 불러가고 하이제 저 도서원 불러서 저 청이 굴러야 전대 동생 굴러 수미가 줄이고 군생을 불러 군무가 까마고 육지기 불러 은수제병 공방을 불러 지불어 단소 순주를 불러 거구두지 세사정에 불러 옥시로 단소 행수를 불러

자상의 수장들은 돈불불체가 되어 앉았던 못다 웃고서 이리 저리 그지런디 끝에 의사또가 뜰 아래로 내려가며 사인변을 살펴보니 청파 욕줄 수십 명이 귀경 무섭 실려 드버듬상 늘어서 의사도 눈치를 살피는디 의사도 눈치를 살피는디 사본을 밖으로 나가면서 팔 한번 툭 의사도 손 한번 번쩍 들어오더니 서지 용전의 눈치 장어 약속

천사가 영구사마지두루 사또우 다시리 대마를 지리고 간장을 옆에 대근 줄르고 덕굴리 시워라 훈거리 달라 폐량이 응거째냐 방백이 들어라 폐량이 응거째노냐 방백이 들어라 사냥아 떨어봐도 용철 육무방망이를 높이 들고 육무방망치를 높이 들어 해가 든마패들 날같이 들이미고 날같은 마패 해같이 들이미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암매가 나를 줄 때 암매가 나를 줄 때 두세 번 물으란 소리 가라리 답상 무너지고 땅에 툭 까지는 뜨뜨베기를 병정이 진동하고 여주 말이 물이 붓고 가시에 모두 쪼개진다가 그 수령이 겁을 대어 땅을 그를 바라 무슨 말로 대서 불러 도망가고 군관은 너걸 짓고 골방으로 들어가며 토기대 목을 담고 나를 살려라 날 살려라 통일아 날 살려라 사이면에 후다닥 아! 불쌍하다 관로사령 눈 빠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덜미치고 엎어지고 상토지고 도망치며 난리났네 개진하게 북장보고 두근원이 승병입니다 춤추던 기생들은 발 벌린 채로 도망가고 관비는 밥상 잃고 술통 들고 들어오며 그때 공방은 멍석을 뚫뚫 말아여 뺏기고 이참 여러 녀석이 멍석인 줄을 모르고 워메

어디 깨야 어디 내가 그 수령이 도망한다 운봉영장 인둥이라는 도장 담는 주머니를 상 밑에 넣고 이 양반이 술을 먹다가 느닷없이 출두야 하는 바람에 상우에 수박땡이를 번쩍 들고 도망가고 곡성원님은 아까부터 더운 게 도복을 벗어갖고 이쁜 기생방 말꼬지다 걸어놨단 말이야. 그 잔치가 끝나면 기생하고 어쩔 줄로

이 양반이 마음을 먹고 술을 한참 퍼먹는 뒤 그방 기생이 술을 요만치 먹고 사또들이 너무 웃기는 바람이 잡것이구만 너무 웃다가 하초가 부족해가지고 아 손것이다 오줌을 호박 쌌단 말이오. 그랬는데 저로 지린내가 나니께 제 방으로 들어가 컴컴은 디서 손것을 벗어갖고 곡성영감 도복 위에다 살짝 걸어놨단 말이오. 그때요 곡성영감이 출두야 하는 바람에 아까 도복 널어놓은 그 생각만 하고 기생방으로 달려들어 기생 손끝을 자기 도복인 줄 알고 덜렁 들어갔고 싹 뒤집어 써놓은 것이 기생 손끝 바지가랭이로 곡성영감 배급하기 쑥 나왔네. 곡성영감이 기생 손것은 뒤집어 쓰고 한참 두리번거리더니 가설 팔랑 제껴 쓰고 이럴 걸려 어떠 찢어 죽일 님이 어떤 찢어 죽일 님이 내 갓 분역을 막았다. 아 여보시오 그 갓 거꾸로 써서 바로 좀 쓰시오. 언제 돌려 쓰건 넌 그대로 콱 눌러 놓으니 간 모자가 도망간다. 그때 임실 군수영감은 똥도 마렵고 술도 취하는구나. 가만히 바라보니 역조랜티 사령들이 두드려 맞는 것이 꼭 폭날 개 두드려 맞던 맞는단 말이야. 갈 곳이 전혀 없다. 타락으로 올라가자. 타락으로 올라가서 설사가 난게 두 다리 촥 꼬고 섰다가 밑에서 출두야 하는 바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리를 살짝 늦춰놓은 것이 그냥 바지에다 설사 똥을 팍 싸버렸네. 똥을 싸고 난게 오줌이 마렵구나. 오줌을 눈다는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손이 떨려가지고 바지 골마리가 안 까지네. 한참 터듬당하면 이게 무엇이 왼 주먹이 딱 쥐어지는디 옆구리에 찬 장두 칼을 고것을 제 연장으로 알았던 거냐. 그놈을 거머쥐고 하던 버르장 머리가 있어갖고 당근을 벗어서 요강단지인 줄 알고 반주에다 내 고줌을 솔솔솔솔솔솔솔 싸는디 아 그때야 하인놈들이 안 두드려 맞으려고 개쫓기도 쫓게 다니다가 컴컴한 다락 밑에 올타령이가 숨지 않고 쏙 들어가서 낯장을 벼락방에다 찰싹 붙이고 숨을 하는디 아 쬐께 이 신기 무엇이 뜨뜻한 것이 이마빵 요리 내놓는단 말이여. 아 야들이 누가 다락에서 숭늉을 엎지렸는가 싶어갖고 목마른 팔이 그냥 씨앗바닥으로 베란빵을 할듯 쳐먹는데 아 요새는 하나님이 말여 빗물을 쩔쩔 끓여내려보내는 문양이다. 이렇듯 문중할지 본관거동 무소관으로 쫓겨 들어가며 어허 무섭다 어사보호하라 문들어온다 바람이 다다라 요강만했다고 좀 이래라 주거녁이 상도 받고 어따 이런 급사를 맞아 죽을 놈무니 왜 이래 피자부냐. 운봉거동 보수 한참 동안 도망가다 말이 한편 있는지라 말을 탄다는 것이 언급되니 거꾸로 탄네 그려. 아이고 이 말 좀 보아라. 어째서 운봉으로 안 가고 남은 어루두둥 도망가니 암행산동께서 축전 축지법도 안다. 운봉하인 여짜오대 말을 거꾸로 다셨으니 바로 다시오. 운봉 급하대로 말하는 언제 돌려 타더란 말이야 말무가지였소.

출도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미 늦었어. 아유,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 불쑥 고개 들 때 있죠. 지나간 어제는 추억으로 남기고요. 오지 않은 내일은 잠시 미뤄두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진 풍경과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외칩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에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환갑을 넘기고도 청년보다 체력이 좋다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서울에서 시민들의 체력을 측정했더니 상위 등급을 받은 비율이 오히려 70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기록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나이가 들수록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걸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데요.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에게서는 에이징 커브 역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주말 아침입니다. 가볍게 동네 한 바퀴라도 걷고 계단 몇 칸이라도 올라보고 굳어있던 몸을 천천히 깨워보는 시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공민배, 박준영, 최예나, 최준, 서진실, 한수진 여러분이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양방언이 편곡한 함께 아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은 강철 체력 6070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아요. 7080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70대 보디빌더도 계시고 또 80대 모델처럼 나이보다 한참 젊게 사시는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 일명 웰에이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70대, 80대도 꾸준히 운동하고 멋진 몸을 유지하고 그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 여러분도 다 그런 목표로 이 주말 건강하게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어요.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떠오르는 신청곡이나 사연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수정의 소리로 창부타령 듣는데요. 피아노의 여음, 최수정의 거칠거칠한 배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 목소리, 목소리의 질감이 아주 좋던데요.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정의 창부타령입니다.

좋은 목소리, 좋은 연주, 딱 하나의 목소리와 악기 하나여도 이렇게 풍성한 음악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수정 씨가 들려주네요. 장부타령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오 트레디셔널 밴드 시오트의 이사빗 들려드리는데요. 시오트라는 팀 이름은 See Your Own Tradition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직후, 박한빈, 이유림 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사빗, 이게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뜨는 따사로운 햇빛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시오트의 이사빗 함께 들어보죠.

멋진 피아노 연주가 깃들여져 있는 두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오 트래디셔널 밴드 시오트의 이사비체 이어서 박노아의 노래였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노래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뒷모습이 더 순수하다. 뭐 얼굴은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노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웃고 막 그럴 수 있지만 뒷모습은 사실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자, 계속해서 나윤선의 노래 강원도 아리랑 함께 듣습니다. 쓸쓸한 기타 선율, 그리고 나윤선 씨의 목소리가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0: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나윤선 재즈 보컬리스트의 음악이었습니다. 강원도 아리랑 듣고 왔어요. 자, 토요일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계속해서 차차홍의 런어웨이 들려드립니다. 제주 무속음악인 푸다시를 락밴드 특유의 강렬함으로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이키델릭 락음악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느낌 어떻게 느껴지실지 기대하면서 들려드려봅니다. 차차홍.

락밴드 차차웅의 런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어떤 몽환 속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세계로 빠져드는 느낌을 이 음악으로 느껴봤는데요.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 역시 몽환적인 음악입니다. 그런데 뭐 무속이나 사이키델릭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이불 속에서 몽환적으로 좀더 누워있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락밴드 아도이의 레몬이라는 노래인데, 이 아도이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팀이고요. 시티팝, 신스팝, 드림팝의 국내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아도이의 연주와 노래로 레몬 듣습니다.

부드득 무 어딘가 날아가 알 수 없는 소리가 와장창 부서져 내 맘도 부서져

뜻밖의 와르르르르르 어마어마한 뭔가 머리 위에서 북적 여기저기서 번뜩 뜻밖의 와르르르르

0: 부드득 무언가 날아가 알 수 없는 소리가 와장창 부서져 내 맘도 부서져.
1: 아도이의 레몬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오주하. 피아노 연주자인 백아영 그리고 소리꾼 황혜리가 함께 하는 팀이죠. 오늘 들려드린 음악은 비온다 와르르르였습니다. 오, 근데 진짜 좋죠 이 음악. 뭔가 가사 내용은 비가 잔뜩 내릴 것 같은 내용인데 황혜리 씨 목소리는 맑음 그 자체입니다. 자, 계속해서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리더인 김나리의 솔로곡 꿈길에서 함께 들어봅니다. 이 꿈길에서의 가사는 황진이의 시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인지 김나리 씨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봅니다. 꿈길에서.

0: 김나리의 꿈길에서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덕숲의 사물놀이의 연주, 그리고 김정희의 소리로 귀곡 듣습니다. 이 노래는 사과를 반으로 뚝 자르듯이 전반부를 자르고 후반부를 나눠놓고 이렇게 감상하면 좋은데요. 10분 정도 되는 이 곡의 길이 속에서 전반부에서는 김정희 씨의 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태평소 연주가 메인이 되는데요. 김정희 씨 소리가 진짜 놀랍습니다. 목을 이렇게 뒤집어서 내는 가성, 그 가성이 내는 묘한 느낌. 예전에 왜 그 박진영 씨의 그 유명한 이야기 공기반 소리반 그 바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공기가 좀 더 많은 그 느낌인데 어떻게 들어보면 막 으스스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묘해요. 이 묘한 소리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와 김정희가 함께하는 귀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 계시라 오시라
2: 남산은 번이여 주산국이라
1: 계시라 오시라
2: 사도 강남은 싫어지고
1: 내시라 오시라
2: 강가는 강이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고 세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2부 첫 곡으로 우륵과 풍각쟁이들의 음악 기산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악 기반 아방가르드 재즈 밴드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해외 투어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들려드린 이 곡도 해외 투어를 위해서 제작된 투어 앨범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서양음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프 팩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기타리스트의 일렉기타 연주에서 또 많은 영감을 받은 듯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어쩌다 명곡, 명곡의 여러 면을 이현석 음악평론가가 짚어주는 코너죠. 바로 만나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노래,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명곡은 어쩌다가 명곡이 되었을까요? 궁금하면 어쩌다 명곡. 어쩌다 명곡, 오늘도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노래들 골라오셨나요?
1: 네, 오늘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기타 마에스트로, 기타 거장 세 사람의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0: 와, 근데 항상 보면 막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했던가요? 네. 3대 기타리스트, 네네. 3대 헤비메탈 기타리스트, 네. 아무개 네. 이런 식으로.
1: 사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뭐 클래식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3대 바이올린 협주곡, 3대 교향곡. 그래서 대기업 상식 문제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0: 우와.
1: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 음악 말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0: 예전에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데요.
1: 그럼요. 그게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걸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락음악계에서는 에릭 클랩튼, 제프 벡, 지미 페이지.
0: 맞아요.
1: 3대 기타리스트.
0: 거기에다가 이제 지미 핸드릭스. 네,
1: 지미 핸드릭스는 그 위에 있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일본에서나 통용되는 거고요.
0: 예.
1: 해외에 나가서 그 얘기하면 망신당합니다.
0: 어, 그래요?
1: 무슨 얘기라는 거? 뭐
0: 처음 듣는 얘기인데.
1: 그러니까요. 우리에겐 익숙한데.
0: 맞아요. 예.
1: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0: 신중현이죠.
1: 뭐 K락의 대부이기도 하고 기타하면 신중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0: 맞습니다.
1: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1990년대까지는 그냥 독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가 김수철 씨가 또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깡충깡충 척베리처럼 퍼포먼스를.
0: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1: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타 치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표정도 안 좋으시고,
0: 일단 표정 자체를 못 보는 게 고개를 숙이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1: 별로
0: 대다수였기
1: 움직임이
0: 때문에.
1: 없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0: 네.
1: 김수철 씨는 달랐어요.
0: 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 옛날에
1: 무대를 막 뛰어다니면서
0: 네.
1: 이렇게 연주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고
0: 예.
1: 또 기타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0: 와.
1: 밴드 작은 거인 때부터 이제 기타를 전면에 내세운 음악을 했고요. 일곱 색깔 무지개 같은 경우 소리가 길어요.
0: 밴드의 네네. 경우에 드럼 베이스 그 바탕 위에서 네. 기타가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분주하게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서 노래까지 하셨으니까요.
1: 그렇게 두 사람이 한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타리스트로 이제 풍미했었고
0: 예.
1: 신촌블루스의 어미노 씨 등장하면서 또 블루스 기타리스트로 주목을 받았고,
0: 그렇고
1: 그 다음에 김목경 씨가 등장해서
0: 진짜 기타.

0: 아주 연주 잘하시는 선배님.
1: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정말 세계적인 그 블루스 페스티벌에 안 초대받은 적이 없어요.
0: 그러니까요. 멤피스 네. 이런 데 가서 막
1: 멤피스도
0: 공연하시고 그러던데요.
1: 뭐 유럽 각국도 다녀왔고요.
0: 우와.
1: 한 번은 노르웨이를 가서 무슨 페스티벌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선물을 사왔다고 그래서
0: 이야.
1: 제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0: 좀 노르웨이에서 선물 사면 뭐 사와요?
1: 담배 한 보루를 사왔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담배를 안 피거든요. 도로 가져가셨습니다. 그게 선물인가요?
0: 저도 프랑스 유학 간 제 후배가 선물 사서 내미는데 제 떨이를 담배를 안 피는데 말이죠.
1: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신중현 씨의 곡 준비했고요. 신중현의 시그니처 송입니다. 그리고 신중현은 밴드를 많이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밴드 활동을 했어요.
0: 대표적으로는 이제 엽전들이 있는데요.
1: 네네. 아무래도 신중현과 엽전들 때 미인이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사실 대중적으로 막 가요계를 뒤흔들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곡은 미인이에요.
0: 아, 그러니까요.
1: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0: 아, 진짜.
1: 다른 곡들은 신중현 작사 작곡을 하고 김추자가 부르고 장현이 부르고
0: 김정미도
1: 부르고 사실 뭐 임성훈 씨도 불렀었고 양희은 씨, 서유석 씨 다 그 함중아 씨도 그 신중현 씨한테 곡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0: 네.
1: 이제 신중현 씨의 곡 가운데서 대중적인 인기 누렸던 곡은 미인이 독보적이었고 그렇지만 그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송은 국민가요가 됐습니다. 이선희 노래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0: 아, 진짜 명곡이죠.
1: 한국 사이키델릭 락의 뭐 모범 답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0: 예. 네,
1: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신중현과 더 맨이 이제 취입을 했는데 그냥 사이키델릭입니다.
0: 오.
1: 몽환적이고
0: 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버전은 아니잖아요. 이 버전이
1: 사실 우리에게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그 오늘은 신중현과 엽전들 버전을 이제 전해드릴 텐데 이건 약간 희귀 버전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앨범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졌었습니다.
0: 이야, 최초의 그러니까, 버전 말씀하시는
1: 네네.
0: 거죠?
1: 그러니까 신중현과 엽전들 1집 다음에 신중현 씨가 이제 금지 가수가 됩니다.
0: 아,
1: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고 또 그 괘씸죄까지 더해집니다.
0: 괘씸죄요?
1: 이제 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0: 거절했죠.
1: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신중현과 엽전들 2집은 시장에 풀리자마자 바로 반송돼서 폐기 처분돼요.
0: 와.
1: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제대로 유통도 안 됐던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근데 지금은 네, 검색하시면 네,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발표된 버전 신중현과 더 맨 버전도 너튜브 네. 검색하면 요즘은
1: 네.
0: 있더라고요.
1: 네, 지금 음원이 나와 있고요. 음반이 예.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엽전들 버전은 굉장히 희귀했던 버전이고요.
0: 아하.
1: 여기서 신중현 씨가 직접 또 노래를 합니다.
0: 네.
1: 근데 사실 이 곡은 신중현 씨가 그때 그 청와대에 연락 받고 이제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라 아주 거절을 했을 때 자꾸 이제 연락이 오니까 부담스럽고 또 나중엔 좀 겁이 나더래요.
0: 그러니까요.
1: 어,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지금
0: 찾아와가지고
1: 서슬퍼런 이 시절에 그래서 아 일단 피해야겠다 해서 무조건 이제 서울을 좀 떠나 있어야겠다 싶어서 터미널에 가서 그냥 어딘지도 기억을 못 하시겠대요. 그냥 지방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탔대요.
0: 우와.
1: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저기 가면 산세가 좋잖아요.
0: 아 어딜 가도 산세가
1: 어딜 가도
0: 좋잖아요.
1: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순간 내가 그런 정권에 그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느니 우리나라 아름다운 강산 노래 만들어야겠다.
0: 오.
1: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멜로디를 흥얼거렸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이제 거의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곡이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합니다.
0: 야, 근데 이 노래는 곡길이도 길고 구조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1: 네네.
0: 복잡하고 긴 노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는데 당연히 고뇌하고 작업실에서 악기 앞

0: 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와 고속버스 안에서 만든 노래
1: 그리고 그렇군요. 더 중요한 거 원테이크 녹음입니다.
0: 아 진짜요?
1: 거의 8분짜리를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실수도 나와요.
0: 아 그래요?
1: 신중현 씨의 지론은 뭐냐면 실수도 예술이다. 그것도 하나의 미학이다.
0: 아 그만큼 실수를 자주 안 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1: 본인 말씀에 의하면 미인에서도 실수를 좀 하셨고 그래서 고치자고 했는데도 본인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게 나의 그 당시 가장 최선이었고 가장 진실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야, 대중들은 그걸 좋아할 거다.
0: 이쯤하면 거의 철학자인데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신중현과 엽전들 버전으로 들어봅니다. 아름다운 강산.

0: 신중현과 엽전들의 노래 아름다운 강산 듣고 왔습니다. 자, 어쩌다 명곡 오늘은요. K 기타리스트 마에스트로 3인방의 명곡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 들었고 두 번째 곡은 어떤 분의 어떤 곡일까요?
1: 네, 1980년대 가장 핫했던 기타리스트 그리고 가수 배우이기도 했던
0: 우와.
1: 김수철의 내일입니다.
0: 아하, 오늘 코너 서두에도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요. 김수철 씨. 이야, 이 노래 좋잖아요.
1: 김수철 씨는 뭐 대학 시절에 이제 밴드 활동할 때부터 대학가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0: 오.
1: 정말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있다. 귀신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0: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네네. 배우려고 악기사를 갔거든요.
1: 네.
0: 거기서 이제 교습도 해줬으니까.
1: 네네.
0: 그래서 기타를 이제 배우고 싶다고 일렉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그 원장님이 네. 네 김수철이 몇 살부터 기타 쳤는 줄 아나? 지금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기타 리스트의 대명사였던 거예요. 그 당시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잖아요.
0: 네.
1: 못 다핀 꽃 한 송이 내고 나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그 당시 80년대는 그냥

0: 연말 가요 시상식은 늘 조용필 씨가 대상을 받았는데 오. 조용필을 물리치고 가요 대상에서 남자 가수상 그랑프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1: 이야.
0: 근데 이제 그때 메가히트했던 못다 핀 꽃 한 송이, 그러니까 솔로 1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 또 내일인데요. 이 곡은 사실 재활용곡입니다.
1: 재활용곡이요. 네,
0: 원래 작은 거인 1집에 담겨 있었던 곡이고, 작은 거인 때 발표했을 때는 뭐 앨범 자체가 제대로 홍보도 안 됐고 일곱 색깔 무지개만 매니아들이 좋아했을 뿐 다른 노래들은 그냥 다 묻혔거든요.
1: 전혀 뭐 대중적인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었던 음반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곡을 이제 리메이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그 작은 거인 때보다 더 밴드 취향으로 했어요.
1: 이야.
0: 그리고 더 기타가 돋보여요.
1: 아니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노래들도 김수철 씨 음악은 다 락이고 네. 또 밴드 사운드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악 대중화에도 굉장히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1: 큰 기여를 하셨죠. 네.
0: 또 굵직굵직한 큰 행사, 뭐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올림픽 때도 그렇고 그때 개폐식 행사 음악 같은 거 맡아가지고 또 역량을 발휘했었고.
1: 예.
0: 화가로도 지금 활동 중이세요?
1: 최근에 네, 보니까
0: 전시회 네, 하고.
1: 전시회를 하고 그 전시를 찾는 정말 그 연예계, 가요계, 예술계 다양한 인물들과 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시던데요.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얼마 전에 성북동에 제가 자주 가는 빵집에서 한번 더 마주친 적이 있어요.
1: 아, 요즘도 네. 그 동네 사실 평창동 사시잖아요.
0: 네, 네. 그러신가 봐요. 거기 빵집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2023년에는 또 보건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1: 오,
0: 훈장 받으신 분입니다. 네. 훈장 받을만 하죠.
1: 네, 네, 맞습니다.
0: 김수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김도균, 김태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난 거예요.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맞아요. 받죠.
1: 뭐 신대철 씨는 빼놓을 네. 수도 없고요. 네. 좋습니다. 훈장도 받으시고 다채로운 예술계 활동을 하시면서 빵을 좋아하시는 네. 김수철의 내일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수철의 노래 내일 듣고 왔습니다. K기타 마에스트로 3인방의 명곡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1: 네, 한국 블루스 음악의 상징이 됐습니다. 기타리스트이고 싱어송라이터인 김목경의 Play the Blues입니다.
0: 오, 그 김목경 씨 그 출연 이전에는 네. 블루스라고 해도 다분히 가요적인 네네네. 블루스가 많았었는데요. 네. 김목경 씨의 연주나 뭐 작곡 스타일은 좀 달랐어요.
1: 그렇습니다. 현지 느낌이 났죠.
0: 현지. 네. 영국이나. 네.
1: 영국에서 한 9년 가까이 네. 거기서 체류했어요. 와. 처음엔 유학을 갔는데 예, 사석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공부했겠냐?
0: 공부했겠냐?
1: 음악 공부 실컷 하신 거죠. 디자인 때문에 갔던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음악 공부하고 또 클럽에서 그 뮤지션들과 같이 블루스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0: 대중음악가한테는 클럽이 가장 큰 그러니까요. 공부의 장이죠. 네.
1: 그 뭔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영국에 가서 거기 공기를 좀 맡아야겠다. 그 거기에서 뭔가를 습득하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이제 모두가 반대하는데 혈혈단신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해요.
0: 영국 가시기 전에도 한국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네. 하셨던 건가요?
1: 안 했죠.
0: 아.
1: 안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꾸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갔다 와서 이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곡은 이제 국내 활동을 하고 몇 년 지나서 쓴 곡입니다. 오. 발표한 건 2000년이지만 이제 만든 건 1995년이었다고 해요. 가요계 활동을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예. 지금은 김목경 하면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0: 알죠.
1: 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나라에서도 어느... 인정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정말 좀 찬밥 신세였다.
0: 아, 그래요?
1: 그때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못한다.
0: 우와.
1: 여러 평론가들이.
0: 그 중에 한 사람?
1: 뭐 저도
0: 이연석?
1: 저는 뭐 정말 이만큼이고 김광한 씨가 그렇게 또 오.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요.
0: 예.
1: 저도 사실 광한이 형님께서 헌서가 엄청난 친구가 지금 왔다.
0: 왔다.
1: 들어봐라. 말이 필요 없다. 김광한 씨가 홍보대사가 되셔가지고 야. 김목경이 널리 알렸는데 그만큼 음악이 또 연주가 특별했으니까
0: 그렇죠.
1: 김광한 씨가 이렇게 홍보대사를 자처했던 거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근데 그 김목경 씨는 잔 기교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정통파
0: 연주에 있어서
1: 별로 기계적인 이런 장치 효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0: 그게 가장 멋진 네. 연주 아닐까요?
1: 그러니까 네. 이제 후배들이 더 놀랍니다. 아니 저분은 뭐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치시네.
0: 흔히 말하는 일렉기타 칠 때 뭐 네. 이펙터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거의 안 거의 쓰고 그냥. 네.
1: 근데 이제 이 곡 같은 경우는 아 조금 더 블루스가 대중들하고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요의 어법을 가지고 특히 이제 후렴부는 가요처럼 써야겠다.
0: 네.
1: 그렇게 한국적인 블루스 음악을 만들어서 조금 대중화 시켜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소명감을 가지고 만.

0: 합니다. 오. 그 혼자 이제 사명감에 불타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면서 사료에 묻히고 뭐 해서 완성한 곡이라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 주신 기타리스트 세 분의 음악, 세 분의 음악 이 세 곡 다 막 기타가 막 화려하게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닌데요. 네네.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직접 노래도 하고 또 기타를 맛깔스럽게 연주한 그런 곡들을 또 골라주셨습니다. 자, 김목경의 플레이 더 블루스 들으면서 오늘 어쩌다 명곡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숙 씨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음악 듣죠.

플레이 더 블루스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2부에 기타리스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죠? 특히 블루스 연주자 중에서 에릭 클랩튼 느낌도 김목경 씨 연주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블루스 연주 더 이어가 볼까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그루브 나이스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팀 이름을 노래 제목으로 썼다는 건 주제곡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금쪽같이 여기는 노래, 그루브 나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리치뱅과 그루브 나이스의 그루브 나이스 듣고 왔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저희 목요일 초대석에 이 밴드가 출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스포를 한번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스님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요즘 계절이 참 좋아서 휴일이 되면 들썩들썩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가득한데요.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느라 어디론가 떠나는 일이 부담이 없지는 않아서 갈등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럴 때 와유강산, 누워서 강산을 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꼭 산수화만이 아니라 우리 음악 속에서 팔도를 유람하는 그런 노래를 듣는 것도 좋은 일이 될 텐데요. 오늘의 산책길,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을 위한 음악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입니다. 김영재의 검은고병창입니다.